0: 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마흔 번째 시간입니다.

1935년 3월 2일 장계석은 비행기로 중경에 가서 림시사령부를 세웠다. 그는 첫 명령을 발표하였다. 위원장인 내가 중경에 왔으니 사천과 기주에 있는 군대는 모두 내가 지휘한다. 내 명령이 없이 멋대로 진격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힘을 모아 함께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대는 이 지시를 따르기 바란다. 중정 명령. 장계석은 홍군을 오강 서부 적수하 동부 지역에서 전멸시켜 버리려고 결심을 했다. 그는 부대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홍군의 뒤를 쫓고 앞을 막게 하였다. 그러는 한편 부하들에게 경솔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다. 장계석은 주훈원과 오기위가 이끄는 두 종대의 전보를 보냈다.

선원종대의 주력부대는 반드시 적의 동태를 잘 파악한 뒤에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유력한 수색부대는 많이 멀리 파견할수록 좋다. 밤에 특별한 행동으로 멀리 정찰하도록 하라.

0: 현마다 모두 사격전지를 튼튼히 구축하라. 사격전지 사이의 거리는 화력이 미치도록 하며 500m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나루토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대나 지방군대를 두어 튼튼히 지키게 하며 사람을 보내 감독해야 한다. 적이 오지 않았을 때는 단단히 막을 것이며 적이 오면 지키면서 지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자 홍군 지도부는 작전이 더욱 어려워지었다. 홍군은 준이 전투에서 위세를 크게 떨치였고 덕분에 부대의 사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지도부는 이 기세를 몰아 멋지게 싸워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있었다. 홍군 주력부대는 좀 쉬고 난 뒤에 준이 서쪽 압계와 바이칼람, 벙샨바 일대에서 적을 칠 기회만 찾고 있었다. 지도부에서 노리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로반자, 장강산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주후런 종대의 세계사였다. 하지만 주후런은 남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은 장군이었다. 그는 오기비가 된통 낭패를 당하는 것을 알고는 철저히 조심했다. 홍군은 손바닥이 근질근질해 놨지만 어디 하나 칠 만한 곳도 없었다. 홍군 지도자들은 지도를 보며 구미를 하다가 끝내 현소재지 하나를 찾아냈다. 그곳이 바로 타고 신장이었다. 여기에 왕가래 한계사가 머물고 있었다. 이 자그마한 현소재지를 치기 위해 반나절이나 회의를 했다. 한결같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들 하였다. 이 산은 지난번에 홍군한테 크게 당하여 간단히 서늘해져 있을 터이니 싸움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모태동이 반대하고 나섰지만은 누구나 싸우고 싶은 생각이 불붙듯해서 네 한마디 네 한마디 밀어붙여 결국 타고 신장을 치기로 결론이 나게 됐다. 주울래가 그날 밤에 작전 명령을 쓰고 이튿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주울래가 작전 명령을 다 썼을 때는 자정이 지난 뒤였다. 3월이라 밤에는 아직 쌀쌀했다. 홍국이 뜨거운 찬물 한 주전자를 끓여주었다. 큰 컵에 차를 우려 한 잔 마셨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쏟아지었다. 얼핏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똑똑똑 창문을 두드렸다. 을레동지, 을레동지.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울래는 잠귀가 밝은 편이었지만 너무 피곤해 저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조금 지나 다시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을레동지, 을레동지, 잠들었나요? 조울래가 겨우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모태똥이었다. 그는 곧장 일어나 등불을 켠 다음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외투를 걸친 모태똥이 손에 램프를 들고 어둠 속에 서 있었다.
1: 아니, 허위병은 어디 가고 홀로 왔습니까? 모두 지쳐서 꼬라 떨어졌지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울래는 모태똥을 방으로 들인 뒤에 램프를 받아 상무에 놓았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웬 행차이십니까? 잠이 와야 자지요.
0: 모태똥이 담배를 붙여 물었다.
1: 타고 신장을 친다는 명령은 내려보냈습니까? 아니, 아직 안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0: 모태똥이 다행이라는 뜻이 말했다.
1: 타고 신장을 치는 일이 암만 생각해봐도 마음에 걸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왔거든요.
0: 모태똥은 몸을 일으켜 램프를 들고 지도 가까이로 갔다. 그는 담배를 쥔 누런 손가락으로 지도에서 깨알 만한 지명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1: 이 타고 신장

열 시키는 적이 귀주 군대 한계 사뿐이고 전투력이 약해 보이지만은 적들은 성벽도 있고 공사도 만들어 놓았으니 사실은 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푹 오래 걸릴 거요. 시간이 길어지면 전투가 시끄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울레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주울레는 정신을 가다듬고 굳은 얼굴로 모태똥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모태똥은 람프를 든 손에 힘이 빠졌는지 다른 손으로 바꾸어 들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적이 100개 단위나 됩니다. 게다가 꽤 몰려 있어요. 만약 타고 신장에서 빨리 손을 대지 못한다면 적들이 사면팔방에서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겹겹으로 포위를 당해서 벗어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를 거예요. 그는 또 타고 신장 주변의 적들을 차례로 가리키었다. 타고 신장 북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귀주 군대 한계려가 있고 서북쪽 로반장 일대에 조훈원의 세계사가 있으며 서남쪽 귀주 서부 대방 필절의 손도의 여섯 개려 말고도 두 개 탄이 더 있었다. 조훈원과 손도가 힘을 모아 홍구를 남북으로 죄어오는 형편인데다가 오기비가 거느린 두 개 사가 이미 동쪽 도파수에 들어와 있고 사천군대 곽훈기 부대가 벌써 주운이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서영과 고린 동제 또 사천군대 주력부대가 머물고 있었고 타고장 신정을 치르다가 자칫하면은 적들에게 겹겹으로 둘러싸일 수가 있었다. 모태똥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서두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들 때에는 힘 있는 호남 사투리로 느긋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 주은이 회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되고 많은 동지들이 애를 썼기 때문이지만 모태똥의 재치는 설득력도 큰 몫을 하였다. 사실과 리치를 투철하게 분석하는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모태똥은 람프를 다시 상모에 놓았다. 모태똥은 말을 맺고는 조용히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조울레는 불빛 아래에서 짙은 눈썹을 찡그린 채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었다. 조울레는 남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좋은 생각이나 올바른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객관 재료를 갖고 있지만 모태똥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모태똥은 한 가지 조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다른 조건과 연결시켜 살피었고 한 부분을 정지된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그 부분의 결과를 보았던 것이다. 좋아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 틀면 여러 사람과 다시 의논을 해보지요. 조울레는 모태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크게 이긴 뒤로 사기가 오르면서 머리가 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한때는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한때는 또 이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균형을 잘 잡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조울레는 낯빛이 밝아지더니 입가가 스르르 풀리었다. 모태똥은 한시름 놓은 듯 하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원래 동지, 이 한판의 장기는 참 두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주위에 수십만에 이르는 적이 있지만은 우리 전투부대는 겨우 2-3만밖에 안 되지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은 그 후과를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모태똥이 말을 마치더니 일어나서 람프를 들었다. 그러자 조울레가 막아 나섰다. 나한테 뜨거운 차가 있으니 좀 마시고 가십시오.
생각 없습니다. 모 대통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만약 술이 있으면 한 잔 마시고 싶지만은. 졸려는 주전자에서 짙은 찬물을 부어 건네며 말했다. 좋은 밤에 찾아온 손님한테는 찬물로 술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지요. 모 대통이 두 손으로 찬물을 받아 마시면서 칭찬을 했다. 향이 좋군. 나는 이 우유나 커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졸레는 호위병 홍국을 딸려 모 대통을 바랬다. 그는 등이 살짝 굽은 모 대통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다. 모 대통이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준 덕분에 홍군이 입을 뻔했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라고 졸레는 생각을 했다.

날이 박자 좋을 때는 회의를 소집하고 모태똥의 의견에 대해 설명을 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차분하였다. 사람들은 모태똥이 말한 까닭을 놓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타고신장을 치지 않고 다른 기회를 찾기로 결정을 했다. 조울레는 모태똥을 찾아가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모태똥을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원래 동지, 의논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전 회의는 다른 문제를 토론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의 때마다 10명, 20명이 모여 반나절이나 토론을 하지만 어떤 일은 결정 짓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동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해 나갈 것입니다.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군사지도 소조를 모아 정치국에 책임을 지면은 어떨까요? 물론 전에 박구동지가 된 것처럼 정치국이 모르게 제멋대로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락보동지하고 의논한 다음 토론해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얼마 뒤 중앙정치국회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한 뒤에 조울래, 모태똥, 왕가상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된 군사지도소조가 무어지었다. 회의를 마치고 모태똥은 조울래와 함께 밭사이로 꼬불꼬불 난 오솔길을 걸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군이 더 많이, 더 크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조울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모태똥이야말로 걸출한 군사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전에 박고가 모태똥은 손자평법이나 잘 알 뿐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모태똥은 막스 레닌주의 군사사상을 중국의 군사사상과 연결시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1927년부터 유격전을 해봤기에 경험이 풍부하고 군사 이론에도 밝았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태똥은 동지들도 놀랄만한 기발한 수로 항상 적의 예상을 뒤엎었다. 얼마 전 적수하를 두 번 건너며 총부리를 되돌려 적을 공격한 일도 그러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이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 모태똥이 다시 군사를 이끌게 되었으니 홍군의 운명이 달라질 터였다. 준의회에서는 조울래를 당의 위임을 받아 군사 지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책자로, 모태똥을 조울래를 돕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 지도 소조가 무어지면서 조울래의 최후 군사 결정권이 사실상 없어지었다. 권력이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다. 모태똥은 지난 일이 떠올랐다. 1930년 소련 공산당 16차 대패대회 때 스탈린은 조울래 들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여 대회에서 발언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리립삼이 해온 일을 맡을 사람이 주울래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주울래는 귀국해서 당의 삼중전회를 준비하면서 구추백도로 정치보고를 한 뒤 결론을 지으라고 하였다. 자신은 제3국재당의 결의를 전달하는 보고만 받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구추백이 리립삼의 뒤를 이어 당을 이끌게 되었다. 모태똥은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주울래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주울래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네, 줄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모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이젠 도강중이온이라면 거의 익숙한 걸 알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서 우리가 찾기 쉽지 않습니까? 바로 일백화 군방 북쪽에 신화사전 군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면적도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여기 들어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리 예약이 없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선 도강중이온 3층에 새로운 과실이 들어왔는데요. 이 과실은 미국, 한국, 중국에서 특수한 방법으로서 연구 제작에 성공한 치료율이 100분지 90 좌우로 되는 JRA 의료 1호 기계가

0: 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력기계는 무슨 이력기계에 속하는가 하면 이 이력기계는 알레드 두 번째 그 류에 속하는 이력기계인데 안전성은 이력기계라 놓고 말하면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는 그 펑션이 제일 낮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붕대라든지 수술칼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게 됐고 1류는 안전성이 중으로 되는 건데 주약의 그 수액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력기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체온기라든지 이처럼 안전성이 아주 편한 이런 그 이력기계에 속하는 그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척추 우야 제야 치료기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피인 MT라는 게 이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력기계 류행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펑션이 좀 큰 겁니다. 지자라든지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력기계는 2류 이력기계에 속합니다. 1, 2, 3, 4, 2류 이력기계에 속하게 되어있으면서 안전성은 완전히 실험 넣을 수 있는 우수한 이력기계인데요. 주약에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뭘 치료하는 이력기계에 속하는가 하면 이 이력기계는 미국, 한국 여기에서는 이미 아주 광범한 범위에서 보금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삼국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 지금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높은 효과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흡입력을 갖게 되어 있겠습니다. 주약의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이력기계 가운데서 경추, 여추 그리고 뭐 여기 판관제 여성들로 말하면 해산한다 하면 판관제가 그 골반 그 부위가 늘어나서 동통을 해서 변형되거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우수한 이력기계에 속하는데요. 주약에는 경추, 요추, 흉추 이걸 치료해 주는 데서는 이 이력기계가 세계적으로서 비교적 이름을 놓는 이런 우수한 이력기계가 지금 도강중연 3층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간만 탈출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척추의 퇴행성 질병, 척추관 협착, 척추관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동물이 그 척추 같은 걸 쏟아 보면 아시겠지만 해도 척추에는 그게 중간으로 통하는 그 골수가 내리 흐르는 같은 그 관이 있죠. 그게 척추관입니다. 그 척추관은 바로 신경관입니다. 신경이 거기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어서 경추에 문제가 있다면 어깨나 그리고 그 팔이나 손이 내리저리고 요추에 문제가 있다면 내리 뭐 고관절이 불편하거나 다리 내리 발까지 아파나거나 불편하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척추 망곡증 허리가 삐뚱근 있죠. 허리가 삐뚱은 앞으로 삐뚤었거나 뒤로 삐뚤었거나 옆으로 삐뚤었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요추 소관절 종합증, 요추에는 12개 마디가 있는 것, 흉추가 12가지 마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게 펑추에 나오게 되면 그 동통과 움직이는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2: 네,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저기 먼저 이 동암병원에 가서 예, 보일만 성세님 치료로 지금 내가 저는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
0: 예.
2: 예. 나는 원래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 있습니다.
0: 예.
2: 예. 이게 자꾸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많이 어지럽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해 또 모인 인간이 되게 되면 심장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0: 예.
2: 예. 심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뛰는 게가 많이 확 빨랐다 같은데 늦었다가, 예. 그리고, 많이 뗐다, 늦겠다, 이런 증세 있고, 그리고 숨이 허리 차합니다,
0: 조금. 예.
2: 예, 그래, 이런 증세 여러 가지 증세를 해서, 예, 다른 데 댕님에도 좀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예, 그렇게 이상적인 치료도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효과로.
0: 예.
2: 예, 네, 소문도 듣고, 또 우리 친구들도 가서, 예, 거기 가서, 저, 조인만 선생님 약도 재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아주 다 효과 좋다고, 예. 그리고 저기, 뭐니까, 지금 무슨 특히 그부 저 소위 말해서 보니까 이 심내 혈관
0: 심장과 뇌혈관에 실수하는 기능상에서 알아주는 전문가로서 널리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내가 가서 나도 적감이가 약 치료 진단받고 약 지금 갖다 먹은 적당히 약을 먹었는데 보니까 내가 확실히 약을 먹어서 벌써 며칠 아이 될 것 같다. 벌써 감각이가 영 아기 거다. 이게 특히 이 뭔가 그래 심리 이게 뭔가 심리가 뛰는 게가 벌써 많이 고르지 됐잖아요. 이 뭔가 기대면 혈압비가 들어오는데 매일마다
0: 그렇다. 그렇죠. 그게 예. 나타나죠. 예예.
2: 예. 이거 보니까 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조금 나가고 숨 차는 게 숨도 크게 아예 탄다.
0: 그럼요. 예예.
2: 예. 내가 지금 그래서 다시 두 번 저기 치료 가서 약을 지금 죄다 먹는데 지금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번 이제 치료를 받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 예. 뭐 크게 지금 예 뭐 저기 뭐 이제 머리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거나 이런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0: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예예. 예. 예, 예.
2: 그리고 옛날 이랬거나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밤잠.
0: 심장으로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많은 분들이 비례가 높습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잠만 조금 자게 되면 맨 꿈이 그래서 가득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잠도 통잠자고 예, 영 편안합니다. 지금 약 쓴다.
0: 그렇죠. 예예. 예.
2: 그래서 내 지금 야 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번에 제대로 지금 만나서 이래서 치료도 지금 잘 받고 효과도 잘 보는데 아무래 바짝 좀 치료를 몇 번 더 하려고 예 좀 가서 약을 질려고 그럽니다. 그래 오늘 지금 내가 또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0: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이분은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환자가 너무 쏠리게 돼 있으니까 예약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약됐으니까 오늘 오시게 되면 앞순서에다 배치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광 중년 조일만 의사 선생 중약을 이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0: 예.
3: 예, 그런 게 저는 원래 그 위상이 좋지 않고 속이 계속 쓰리고 예, 배가 더부룩하고 그랬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예.
0: 예.
3: 그리고 의사 말하는 게 저 당뇨병도 있답니다.
0: 예.
3: 예.
0: 소화가 잘 되지 그래, 않는다면 자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예.
3: 예,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고혈압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뭐 잠을 잘 못 잤어.
0: 예예. 예.
3: 그러던 게 약을 이래 중약을 먹은 게 효과가 확실히 오전은 신이 나타납니다. 이건 좋습니다.
0: 그러면
3: 잠 잘 자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소화가 잘 된다.
0: 예.
3: 그래서 제 내 주민 가무 내일 친구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예약할 수 있습니까?
0: 네,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얼마라도 됩니다. 내일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오전에.
0: 예, 내일 오전에 오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다 가능합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0: 네, 건강 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삼촌이 중풍 후유증으로 춤을 흘리고 밥도 입이 들어가지 못하고 한술 들고 예, 다 미아리 아이들 가고 입에서 그저 춤 깨지지 흘렸댔습니다. 그랬던 게 절만 선생님 모집 가서 그래 배우고 온 게 오늘까지 일주일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예, 지금 춤을 흘리는 거 하고 손이 그렇게 떨던 게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0: 예.
4: 그래 우리 삼촌이 좋아지는 거 보고서 예, 또 역시 동리가 또 얘 같이 가겠단다. 내일이 얘 젊은 선생도 얘 가는 게.
0: 예, 내일기가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예, 오늘은 또 늦고 해서.
0: 예, 내일 오전에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저는 지민결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5: 정말 탈출이고 작은 신경 타올까지 있어서 예. 그래서 허리부터 다리 내리저리 내시기 아파서 이래 밀차를 밀기도 잘 못 걸어 댕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 밀차를 밀지 않고도 영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0: 예예예.
5: 그리고 또 당뇨염이 있어 예. 달걀 한 개도 못 먹던 데서 예. 달걀 매일 먹을 수 있고 또 비형간염이 있어서 예. 아이 저 뭐입니까? 자매도 놓고 무릎 아래 다리 내접었어요. 용 그렸습니다.
0: 네.
5: 근데 지금 자매 증상이 되고 무릎 다리 아래 내접근이 좀 내긴 한 게 알긴다.
0: 그게 리명길 선생 찾아서 그렇게 치료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약물관으로 해서 강구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리명길 선생 치료를 받으니까 강구의 정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뭐 소화도 잘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치아하고 계세요. 찾아오세요.
5: 맞습니다. 이 주소 위험이 있어요. 저와 한 대고 속이 굳었겠어요.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됩니다. 노년에 밥을 잘 드셔야 되는 겁니다.
5: 예. 오늘 예약하자 그런다.
0: 예, 네, 맹교 선생 오늘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시니까 실을 놓고 찾아오세요.
5: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치료를 잘하십시오. 담보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안녕하세요.
6: 집에 아저씨가 도망가면 만성 위염도 있고 비염도 있으면서 그냥 자꾸 위가 아리고 쓰리고 아프다고 이래서 그냥 배를 자꾸 댕긴 자꾸 만지면 댕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서 머리 문의하고서 지명기 선생님 벌고 섬양을 일주일 먹었는데 효과용 좋았을까 지금.
0: 예.
6: 지금 위가 아리지 않고 예, 아, 쓰리지도 않단다. 소화도 아이들에게 소화도 잘 되고 밥을 좀 잘 먹습니다.
0: 예예.
6: 그리고 그한 매개 두 개씩 어서 매도 난다 밥 잘 먹으니까.
0: 아예 그럼요.
6: 예. 예. 그리고 지금 위가 그냥 불사들고 지금 쑥 내려가고 저는 그다음에 변비 땡기 변비 해결돼 좋답니다. 변비 없어서.
0: 장도 문제가 더불어서 해결받습니다. 장도가 예, 그래. 아주 유난해야 되지. 그게 예. 변비가 생기거나 장염이 생기게 되면 면역력 약화와 더불어서 노폐물, 예.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모든 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리병길 예. 선생 찾아보시니까 해결 그 방면에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6: 예. 그래서 또 반복이 나지면 어찌겠을까 때조금 더 벌려고 오늘 또 가겠는데 우리 뭔가 맞은편에 한쪽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한쪽 할머니 치과를 어디에 갈 줄 몰라서 내가 소개를 했단 말인데 그 흉과 치과를 보냈습니다.
0: 예.
6: 거기 가서 틀니를 맞춰서 너무 좋아서 예. 자기 이빨보다 낫단다. 그날부터 고기 먹고 싶고 낫다고 화장가 드시고 먹어도 어렵다.
0: 그럼요. 모두 그렇게 예. 이야기합니다. 여기 흥가구강 예. 예. 아주 예. 인기 있습니다. 예.
6: 그래 좋다고 나를 방송에다 대신에 말해달라.
0: 그렇죠. 예, 예.
6: 예, 그래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6: 오늘도 유명기 선생님 연락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저씨도.
0: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기원입니다. 예.
6: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7: 예, 우리 저 형부가 그 아침에 쉬고 일어나니까 막 입이 한 따글 가고 눈도 가고 막 숨이 줄줄 흘리고 이러면서 말 똑똑하지 못하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 별만 선생님들 찾아가라 해서 친구의 중요한 잡숭이 찍으면 우선 두 번 가져다 중요한 잡숭고 친구는 하루가 넷이 하는데 엄청 도와줬답니다.
0: 그럼요. 예예.
7: 예. 예예. 그래가지고 오전에 식사도 하고 맥이었던 게 맥도 나고 이 혈압도 온동되고 머리 용 아파하던 게 지금 머리도 많이 좋아지고 예 말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이 친구를 하면 또 약을 떼야 된다 하더란 말인데 예. 그래서 오늘이 그런 가겠다고 우려니 있다가 니 또 예약해달라 이래는 그래더란 말입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7: 오늘도 뭐 예약해 주시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력 예. 그쳐져.
7: 우리 저 뭔가 동서가 치료 두 번 그 뭔가 별만 선생님 치료받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동서 언니가 요즘 어제 갑자기 또 혈압이 올라가면 막 어지러워가지고 예, 그래 댄디란 막 따가서 지금 그럼 뭐니까 우리 동서가 그 언니를 이제 또 내일 병원 보내겠다며 그 언니 그런 형님이 예약해달라 하더라 말입니다.
0: 내일 됩니다. 예예. 예.
7: 내일 그 우리 뭐니까 그 사도를 예약해주세요.
0: 예 그렇게 하세요. 이래 예. 가서 오늘 전한 전화번호를 대기다며 앞순서에다 배치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찾아오세요. 예.
7: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8: 예, 저는 이 도강 주변에 별만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8: 약도 먹고 예, 그랬는데 이 원래 나는 이 위축성 위염용 오란 위축성 위염이 있었습니다.
0: 예.
8: 이래가지고 약도 쓰고 했는데 잘 낫진 않은데 이번에는 이 별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매우 많은 효과를 지금 보는 게 알긴다.
0: 예.
8: 이 위가에 이 음식 바로 못 먹었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그래도 저리 배가 불어나고 트림이 나고 팩이 나고 예. 그리고 그다음 또 이 고통시에 또 어떨 때 보면이 이 뭐니까 시큰 이렇게 물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입안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0: 예.
8: 그래서 위가 조금만 음식도 먹으면은 다른 음식 먹으면 이 위 막 쓰리고 그래서 막 아프고 이래서 밥 못 먹으니까 막 힘이 안 나고 이랬는데 내 지금 두 번 치료를 받고 약 쓰고 했는데 영 효과도 없습니다.
0: 아, 뭐 그렇죠.
8: 가림 없이 밥 먹 밥도 예, 영 잘 먹습니다. 소가 잘 되고 트림이 벌써 안 나고 예, 팩이 안 나고 이래서
0: 심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그런 겁니다. 예,
8: 예, 예 그러니까 예. 나의 영 이 위가 편해서 이 지금 밥 잘 먹으니까 나의 용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8: 예, 그리고 이 항상 이 입구 체가 나서 이 또 몸하고 가스리게 되면 더 했습니다, 나는.
0: 예, 예.
8: 예. 그래서 이 입안에 하나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입안이 계속 아래서 예, 뭐 물 먹어도 막 아래 나고 이랬는데 이 지금 예, 이 약 쓰고 소리 지금 예, 이것도 요 지금 이 여간엔 이 없습니다. 용 자주 입구체 나는데 이렇습니다.
0: 예예예.
8: 야 이러니까 내가 이 좀 선생님 용 잘 선택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약을 써보니까 내 모든 게 지금 입보니까 위부터 시작하고 또 이 지금 입구체도 그렇고 밤에 또 소변 자수이 많으니까 뭐니까 많아서 자주 드나들면서 잠 못 자던 것도 지금 용 좋아졌지 해서. 지금 내 제일 지금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그랬다.
0: 예,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8: 오전에.
0: 네, 예. 예.
8: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전화네.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씨름 넣고 말씀하세요.
9: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아, 예.
9: 나는, 예, 최기명 선생님 예약하려고 그런다.
0: 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9: 전번에 4월 인지 한번 왔다 갔습니다. 이게 또 예약 한번 더 짓다고 예약하려고 그랬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9: 목요일에 못 가면 목요일에 가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아, 잘하시네요. 화목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최기명 주임선생. 예, 예.
9: 예, 예. 한번 갔다 약 먹은 게 좀 효과 있는 것 같으려 한다. 그냥 예. 한번 들어가자 그랬다.
0: 예, 효과가 나타나지 예.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료성을 따라 견지하면 예. 됩니다. 예, 건강 예.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0: 예, 예, 저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10: 담낭에 결석이 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예 돼서 지금 침구하고 약을 같이 쓰는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원하는 예, 입도 쓰고 소화도 아예 되고 아플 때는 행피없이 아픕니다. 뺑뺑덩이 아파 통제 나서 아파서 뺑뺑덩이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10: 예, 그래도 이제 이 증상이 지금 많이 났고 예, 조금 오전에 소화도 되고 지금 이제 그게 아프지 않을까요? 좀 살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10: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지방감이 있어서 예, 지방감도 있지만 또 담낭도 아프 결석이 있으니까 그런지 오른쪽 옆구리 무게감이 피하면서 예, 아요 턱골도 아프고 연골도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예, 손을 바닥을 이렇게 돌아 누울 때 있었습니다.
0: 어, 예.
10: 예, 그래도 이제 이 증상이 이렇습니다.
0: 예,
10: 이 증상이 이렇습니다.
0: 큰 문제 해결입니다.
10: 예, 예. 저녁에 달뜨개로 마음대로 돌아 눕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0: 예, 그래 놓을까요? 어떤 예, 골도 아프지 않고 맥도 나고 예, 지금 음식도 예, 소화되니까 잘 먹고 있습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예.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예, 예.
10: 예, 그렇게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요. 안 좋은 또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우리 옆집 할머니의 치과를 가시겠다 합니다.
0: 예.
10: 치과를 무슨 이빨이 안쪽은 뗄 정도는 아예 되는데 영 아프다 합니다. 그래서 좌우간 거기 가서 빼든지 치료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예. 그 선생님이 영하시니까 거기 가서 보이겠다고 제가 저기 같이 가겠다 합니다. 내일이 갑니다.
0: 아, 두 분이 예약된 걸로 리명길 선생하고 구강 이 두 분이 예. 예약됐습니다.
10: 네, 없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동강중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만성 질병, 노인성 질병, 오랜 질병,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 일단 맡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의료 대화와 우수한 과실이 여기 배치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체기명 주임이사, 이학적으로는 주임이사고 거기 피부과 원장 이 정도로서도 지금 거기에 출근하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연변 중년에서 피부과 주임으로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고 지금 여기 와서 병 보시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피부병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부스럼처럼 이렇게 꼴뚝 차서 옷을 훌 번지고 보니까 제가 봤는데요. 힘들 정도로 견뎌었는데, 이런 분들, 그에 뭐 무릎 그 밑으로 해서 그에 여러 가지 그 피부 대상 퍼짐 포함해서 부스럼이라든지 버짐이라든지 백점풍, 살 낫지 않는 배이지요. 그리고 후이츠지아병,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질병, 매독, 림병, 이런 생식기 포전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포함해서 최기명 주임선생 찾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뭐 피부과 치료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이름을 떨치는 우수한 피부과 주임이사로 계시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목도 오전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준수하고 이 시간을 잡고 나오시게 되면 어중간한 피부병은 한계 치료 과정이 뭐 3주 내지 4주, 4주 좌우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은 기본 그 치료 방법이 당약으로부터 속으로부터 치료하는 방법, 서위적인 치료 방법과 다른 점이라면 겉으로 이렇게 거저 치료해서 임신 났다가 얼마 가지 않으면 재활하는 것이 아니라 근치 않은 이런 각도에서 많은 분들이 위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한 분은 순서를 앞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로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약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안전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최기명 주임선생, 최기명 원장선생,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열심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하다 시간이 모자라서 새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도광중년 3층에 새로운 의료기계가 여기 왔습니다. 이 의료기계는 특수한 의료기계입니다. 저기 경추, 요추, 흉추 이 부분을 치료해주는 특수한 의료기계에 속하는데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근데 보통 그 척추에 문제가 있다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수술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낫는 것도 있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수술 후유증으로, 이사가 잘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꼬부랐던 게 더 땅을 정말 내리받아 수직으로 볼 정도로서 허리가 후여지거나 경추가 아파서 머리를 돌리기 힘들어지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추, 흉추, 요추, 경추로 놓고 말하기도 하면 우울로부터 내리해서 일곱 마디입니다. 그리고 흉추는 모두 이 그 룩골거기로부터 내리하게 되면 그 열두 마디입니다. 그리고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다섯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말해서 전반으로서 요추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갖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고통 속에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혹시 수술하자 하면 수술 후유증이 무서워서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또 환자에 따라서 부동한 측면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안 하기보다 한 다음에 더 힘들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한 의료기계가 왔습니다. 스피인 엔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상처가 없이 제야 치료 방법은 압력을 낮추는 차원에서 척추 몽땅 이제 말하는 경추, 흉추, 요추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특수한 의료기계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의료기계는 비싼 겁니다. 100만 원 좌우에 해당하는 큰 의료기계에 속하는데요. 여기에다 딱 자기 경추, 요추, 흉추 이거 맡기게 되면 이분들은 사무의 진료파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네. 정상,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1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요즘 그 야외 나들이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네, 근데 갈 때 꼭 갖고 다니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간단한 식사로 돈을 사랑받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바로 가지고 다니기도 편안하고 또 맛도 용량도 가득한 음식, 바로 김밥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쫀득한 밥, 다양한 재료를 김에 싸서 만드는 김밥은 남녀로서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음식이자 또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전통 음식 이야기에서는 김밥의 유래와 김밥의 일상 음식 문화, 또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비법, 다양한 종류의 김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났고 먹었던 김밥이 고중대 김밥이었어요.
1: 그렇죠.
0: 학교 예. 앞에 그 상점에서 팔았는데 그때 김밥은 지금처럼 돌돌돌 마는 것이 아니라 볶음밥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거기에 김을 한 벌 쌌거든요. 예. 그것이 최초의 김밥이었습니다.
1: 근데 뭐 요즘은 다양한 김밥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김밥 한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소풍 가는 날 어머님들이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 네. 그리고 뭐 운동회 때 친구들과 나눠 먹던 그 맛 아니면은 뭐 출근길 근처 간이 음식점에서 허기를 채우던 한 끼가 떠오를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김밥은 추억이자 가장 편안하고 또 친숙한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0: 근데 그 우리가 흔히 김밥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지 김밥 정말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김에 밥을 얹어 말았다는 뜻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고소한 맛을 내는 구운 김이 있었기에 김에 밥을 싸 먹는 행위는 하나의 간편 식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은 남은 밥과 냉장고 속에 뭐 여러 가지 자투리 재료들을 김 하나로 똘똘 말아버리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되지 않습니까?
1: 특히 바쁜 아침을 보내는 우리 주부들에게는 아이들의 도시락 메뉴 영순이었고 또 운동회나 봄 소풍은 바로 김밥 싸는 날이나 다름없었죠. 아 진짜 그
0: 네.
1: 전날 준비하느라 재료 준비하고 예 그 과정에서 참 하나는 뭐 가족끼리 그런 어떤 따뜻한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0: 그렇죠.
1: 그때는 가장 또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또 가장 또 간편하면서도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고.
0: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아이 소풍 때
1: 예.
0: 애들 소풍 가끔씩 뭐 사과 배 동산 거기에 가끔

0: 멸치김밥.
1: 멸치김밥에.
0: 그냥 안에 들어간 거면 다 됩니다.
1: 그래서 이런 신개념 김밥이 끊임없이 지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처럼 우리 김밥은 단순히 경제성이나 편리함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깊은 정서와 생활 철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조하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 살아있는 생활 문화이기도 한데요.
0: 네, 첫째 김밥은 무엇보다 균형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밥이 있잖아요. 시금치가 있어요. 당근, 오이, 채소 등 있고 그리고 달걀이거나 햄, 어묵, 소고기 등 단백질도 있고 또 마무리를 지어주는 참기름까지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네, 뭐 굳이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오랜 생활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색과 맛 건강의 조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 글자는 김밥이 자체는 바로 소통의 음식이죠.
0: 네.
1: 예, 집에서 김밥을 만들 때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본다면 엄마는 밥에 참기름을 치고 아이들은 당근과 시금치를 나란히 가지런히 올리고 뭐, 또 어깨너머로 서툰 손길을 덮고 아빠는 마지막으로 김밥을 꽁꽁 눌러가며 말아주는 이 과정, 이 모습.
0: 아빠는 참여합니까? 집에서 소통 안 하죠?
1: 그래도 이제 뭐 대충 옆에서 좀 도와주긴
0: 맞다,
1: 하는데
0: 맞다. 예. 좀 번거롭게.
1: 근데 이 김밥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어쩌면은 가족 간의 대화거든요.
0: 네.
1: 예, 가족 간의 또 따뜻한 그런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0: 근데 저는 왜 집에서 김밥을 잘 안 만드냐면 김밥을 한 줄 말아도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들을 사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김밥집처럼 대량으로 만들 땐 괜찮은데 김밥 한두 줄을 싸기 위해서 재료 여러 가지를 다 쏟아가고 볶는다니 정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밥은 또 소통의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전 김밥 싸면서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엄마는 만들고 아이는 왔다 갔다 아빠는 또 눌러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또 운동회에서
1: 예, 그렇죠.
0: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너 뭐 들었니 하면 서로 나눠 먹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1: 사실 또 김밥은 창의성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예, 엄격한 레시피가 없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그 오늘의 맛, 예, 오늘의 김밥이 다 달라지죠. 정말 김밥은 천 가지 얼굴로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이 간편한 한 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것이 김밥이에요. 일단 한 줄이 간편해 보이지만 거기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지지거나 볶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 보통 시민들이 접수하기 아주 착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머릿속으로 맛있어 보이는 김밥을 상상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0: 네.
1: 참 필요합니다.
0: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김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기 힘들 때 찾게 되는 다양한 김밥의 종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명옥 씨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김밥에 그 종교 가 있죠. 근데 이게 또 만드는 것도 사실 네. 좀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기본이라고 부르는 김밥의 전형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네.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김치 김밥, 마요네즈 김밥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근데 이 밖에도 뭐 어묵이나 햄 네. 이런 거 뭐 게맛살 고루 넣어서 만든 것도 있죠. 근데 아주 기본으로 본 레시피 하나에도 전문가들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밥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밥용 밥은 너무 질어서는 안 되고 너무 또 퍼지지도 않아야 되죠.
1: 꼬들꼬들한 것이 예. 맛있잖아요.
0: 쌀 아래의 형태가 살아있는 단단한 밥이 가장 좋습니다. 밥이 너무 뜨거울 때 말면 김이 축 처지고 너무 차가우면 잘 붙지 않아 풀어지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사람 체온 정도의 따뜻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 손질이 되겠습니다. 신선한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내고 참기름과 소금에 묻혀줍니다.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단맛을 내주고요. 또 햄이나 어묵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워서 기름기를 빼줍니다. 네, 여기 중요한 점은 모든 재료는 물기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밥을 썰었을 때 밥이 질척거리지 않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오래갑니다.
0: 자, 그리고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
1: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이걸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0: 바로 말기입니다. 예. 재료들은 다 정성스럽게 맞아요. 준비했는데 네. 일단 말기만 하면은 모양새가 이쁘게 안 나오고 터지거나
1: 자꾸 꾸불꾸불하게 예. 정말 소벨처럼 삐뚤삐뚤해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김밥용 김을 거친 면이 위로 가도록 넣고 밥을 약간 얇고 균일하게 펼쳐줍니다. 이때 가장 윗부분에는 밥을 약 1, 2cm 정도 남겨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여기에 준비한 속재료들을 가절연히 올린 후 김밥을 이용해서 첫 돌돌 말이는 가장 세게 마지막 부분은 살짝 눌러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완성된 김밥 겉면에 참기름을 한 번 더 발라주고 깨를 솔솔 뿌리면 그 고소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김밥은 이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무한한 변신을 거듭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먹는 참치김밥이 있어요. 기본 재료에 참치와 마요네즈를 버무려 놓으면 고소함과 부드러움의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진한 육탕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소고기 김밥과 불고기 김밥 맛있죠? 특히 소고기 김밥은 다진 소고기를 간장, 마늘, 설탕, 참기름에 볶아내는데 그 쫄깃한 식감과 짭짤한 양념이 밥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게 됩니다.
0: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로 치즈 김밥인데요.
1: 네.
0: 짭짤하고 고소한 체다 치즈 한 장이 들어가면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김밥이 저도 모르게 한 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1: 저는 좀 네. 좋아 안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 층들 사이에 20, 30대 뭐. 네. 좀 느끼하더라고요.
0: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김밥.
1: 김치김밥.
0: 김치나 혹은 소고기를 기름에 튀겨서 이제 네. 뭐 그런.
1: 요즘 또 돈가스 김밥도 맛있어요?
0: 예. 자, 이렇게 김밥이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드실 때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망설이지 말고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김밥에는 오리지널이란 게 없기 때문이죠.
1: 진정한 뭐 어느 네. 것이 정확한 맛이다 구별이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집집마다 엄마의 손맛이 다르고 또 엄마 그 집밥마다의 김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특별함을 원한다면 기본 재료에 김치를 다져 넣어서 매콤하게 즐기는 김치 김밥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나 곤약밥을 이용하는 현미 김밥도 있습니다.

0: 320칼로리, 탄수화물 57g, 단백질 7g, 지방 6g 정도인데요. 물론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료에 따라 열량과 영양 함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나 치즈 등이 많이 들어간 김밥은 평균보다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치김밥 같은 경우 한 줄에 380칼로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이거 정말 저는 참치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안 되는데요. 예. 그리고 둘째는 세계적으로 영양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시판의 김밥은 열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나 특정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 함량이 되겠습니다. 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김밥을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이유인데요. 김밥은 현대인들이 흔히 먹는 다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0: 밥 한 공기 약 322칼로리와 비교해도 273칼로리의 김밥은 열량이 낮으면서도 훨씬 더 다양한 재료의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끼 영양 균형 측면에서는 김밥이 상당히 우수한 선택지인 셈이죠. 전문가들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더 건강한 김밥을 원한다면 참기름의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미나 잡곡밥을 이용하면 식이섬유를 더욱 높일 수 있어 더욱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솔직히 저는요, 김밥에 두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제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밥 자체가 좀 꼬들꼬들한 맛이 먹는데 두부는 물컹물컹하잖아요.
0: 그렇죠.
1: 꼬들꼬들한 맛과 물컹물컹한 맛이 만나면 그게 또 이제 식감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주부 입장에서 여러분, 뭐 두부가 건강에 좋긴 한데 김밥으로 덜덜 말 때는 썩 그렇게 맛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입맛이 다 다르고,
1: 네,
0: 예, 만드는 방법도 다 다른데
1: 결국 김밥은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그렇죠. 따라서 건강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고칼로리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는데, 만약 마요네즈를 쫙쫙쫙 짜서 넣잖아요. 그게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조절도 잘하고 식사 방법도 신경 쓰시고, 근데 김밥을 말았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단무지입니다.
0: 맞아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사실 단무지는 김밥의 속재료로도 들어가지만 별도의 반찬으로 곁들여도 아주 좋습니다. 네, 김밥의 고소함과 단무지 아삭함이 새콤달콤한 맛은 정말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조금 느끼하게 느껴질 때 한 입 비워서 물면 상큼함이 입맛을 확 잡아줍니다.
0: 그리고 이제 깍두기나 배추김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잘 익은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는
1: 맞아요.
0: 예, 김밥의 담백함과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주죠. 김밥 한 점, 김치 한 점을 함께 먹으면 밥도둑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1: 맞습니다.
0: 집에서 당근 포기 김치를 얇게 썰어 내놓아도 뭐 괜찮고요.
1: 네. 그리고 또 더운 날씨에는 김밥과 함께 시원시원하고 아삭한 오이지도 맛있거든요.
0: 예.
1: 오이를 소금물에 절인 반찬으로 묽게 살짝 씻어서 채 썰거나 그대로 내놓습니다.
0: 예, 오이지 여러분 만들 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1: 네,
0: 만들 줄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1: 월계나뭇잎으로 만드는 걸 그러죠.
0: 아니 있죠. 우리 아주 전통적인 겁니다.
1: 아, 우리 민족.
0: 예, 네. 오이 그렇죠. 오이를 한 제 통오이죠. 한 30개 정도를 사서 이제 그 소금 한 500g 당근 정도.
1: 네.
0: 예. 그리고 물에 팔팔 끓이거든요. 끓인
1: 네.
0: 물에 오이가 이제 살짝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흰술이죠. 흰술의 오이를 살짝 이제 옆에 조금 여러 가지 뭐 이물질들을 제거한 뒤
1: 네.
0: 오이를 담갔다가 끓인 물을 부어서 조금 한 3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다시 금물을 빼서 끓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다시 담굽니다.

0: 그러면 오이지가 굉장히 맛있죠.
1: 제가 연길에 뭐 그 어떤 호텔 레스토랑 아니고 중식점에서 예. 오이지 먹었는데 오이지가 딱 보니까 양이 오이 한 개였어요.
0: 예, 예.
1: 근데 그 개가 58원이에요.
0: 오.
1: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연구 먹으면 연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오이 한 가닥을 58원에 팔 수 있는 정도면 이것이 웬만한 수준 갖고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윤일 씨 한번 밥 사드릴까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0: 진짜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만약에 어떤 분들이 새콤 달콤한 맛을 원한다면은 네. 이제 짠 맛에 좀 더 이제 우리가 끓일 때 추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 네. 추가해서 좀 끓여서 예.
1: 네, 이제 저희가 김밥 만들 때 또 오이지 얘기 나와서 잠깐 네. 살짝 오이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이지가 들어갈 곳이 참 많아요.
0: 그렇죠.

0: 오늘 누구 집에서나 다 해봤던 또 누구나 다 즐겨 드실 수 있는 김밥에 대해 봤습니다. 참 김밥과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말해봤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반찬을 더 곁들이면 더 풍요로운 식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뭐 소개해드린 반찬들 중에 집에 있는 재료나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곁들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0: 단무지, 먹김치, 어묵볶음처럼 간단한 반찬만 있어도 김밥의 맛이 몇 배는 더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1: 그래서 오늘은 예. 저 김밥과 함께 어떤 반찬을 곁들일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김밥과 반찬을 나누는 소소한 행복 같은 거 그 자체로도 좋은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뭐 평소 지나치던 간이 음식점이 들려서 따끈따끈한 김밥 한 줄 딱 구성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죠.
0: 뭐 아니면은 더 멋지게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부엌에서 뭐 우리 집만의 그런 김밥 레시피 좀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 근데 솔직히 김밥을 만들면 별거 아닌데 주방이 좀 요란스럽거든요.
0: 네, 뭐 사실 모든 음식이 다 이제 정성과 또 시간이 필요하죠.
1: 네.
0: 근데 그 가족이 정말 맛있게 먹는다면은 그게 뭐 대수입니까?
1: 그렇죠. 예. 그래서 김밥 속에 담긴 맛과 이야기, 뭐 희망과 함께 봤는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음식들이 우리 식탁을 더 풍부하게 하고 행복을 더 크게 할지 저희가 더욱더 고민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삼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신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삼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삼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삼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선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새 약으로 되어 있는 참남성 구복에 참, 참고한다는 참자, 남성 구복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싸지 원액에 대해서는 줄곧 우리 공부한 그 가격 따라서 우대 정착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고 501-7766에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에게 대해서는 이미 깊은 려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미 사셨거나 사실 분들 가운데서는 육속 이제 연락하라는 그 전화보다 연락하게 되면 원만하게 여러분들한테 무료 문전 배달까지 가능하게 되는데요. 새 제품 참남성 구박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참남성 구박액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삼, 시호, 자유후라 합니다. 황계, 울금, 치자, 향부, 원지, 청궁, 담남성, 쌀은 이런 그 열 가지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올리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 받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쌍후싱 중요로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내리 누르는 것과 올리 쳐주는 이 약으로 나눈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쌍후싱 중 올리 쳐주는 이런 제품에 속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각기관의 공능이 내리 떨어지는 이런 국면에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모두 중약재 가운데서 좋은 중약재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비 익기 역할을 합니다. 비장은 후천의 지번이라 기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주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막힌 걸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문제는 막혀서 여러 가지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제위 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힌 걸 풀어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고 만성 피로 종합증을 해결해주는가 하면 늘 피로한감을 내가 모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진 일을 한 것처럼 몸은 늘 피로상태에 들어가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앉고 싶고 이런 감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간비가 많이 막혀있는 이런 증상을 개선해주면서 간은 모든 영양을 거기에서 최종 합성해서 각 기관에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능을 충분하게 발휘합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좀 이 명서방을 반년 넘게 썼습니다. 이 쓰면서 원래 이 계속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불어서 눈물 나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걸어내놔도 눈물 이렇게 나고 이랬습니다.
1: 예.
2: 그리고 예, 이 눈이가 항상 이렇게 부염이 희미하네. 무슨 물건이나 이런 게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고 예. 그리고 그냥 이 아침에 또 일어나면 이 눈곱이 그냥 끼고 그냥 이 눈 비벼야 되고 어떨 때는 이 눈동자가 전에 가려워가지고 비비고 어찌고 하면은 또 이 눈에 피도 지고 예, 이랬습니다. 그런 게 내 그래서 이 눈약을 좀 떨구는 것도 써봤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그렇게 안 좋던데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서 벌써 한 몇 개월 되니까나 예,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지는 게 알렸습니다.
1: 눈병 체내에서는 명서방이죠. 인정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예.
2: 벌써 이 눈이가 이렇게 영이를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고, 예. 그 다음에 눈에 피지는 게가 지금, 이 명서방을 먹으면서 눈에 피지는 게가 이 기본상 없어졌습니다.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1: 눈에 피지는 건 각막 출혈입니다. 기본은 해결받지 예.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드시면. 제가 예. 심심있게 말합니다.
2: 예. 예, 눈곱이 이렇게 끼는 게 그것도 이렇습니다. 기억이나 무슨 눈이가 거뿐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명서방은 아마 내가 문약에서는 계속 꾸준히 써야겠다 싶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또 주문받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요즘 우대승책에서 오니까 명서방 우대승책은 한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양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6각 싸면 4각을 드리고 이때 가격은 290원과 35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어저께부터 광고 내가 지금 들었는데 그 잠남성 약 있잖니까.
1: 예.
3: 좀 잠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내 정황이 지금 어떤가 하게 되냐. 이게 항상 어떻게 해서 머리가 심삼에 정지하에 남에 예. 그리고 어지럼증이 자꾸만 나고 귀에서 있지 않냐 전기 소리가 자꾸만 납니다.
1: 예예
3: 예, 그리고 또 뭐에 또 그런가 하게 되고 이 몸이가 예, 이 손발이가 많이 차갑습니다. 항상
1: 쟁하고
3: 예 이런 증세 있고 그리고 위라는 게 내 위축소 위역이 있어서 밥 먹으면 내 소화해야 된다.
1: 예.
3: 그래서 소화제가 들어서 다 달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다음에 이게 어떤 나이 뭘까 예 여러 가지 병들이 많습니다. 이게 허리 달래서도 예, 이게 많이 고생한다.
1: 네, 그렇죠.
3: 예, 야, 조금만 나가 긁고 오게 되게 되면 전화기 통해 나서 예, 진통제로 그냥 먹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이 비 온 날이나 허리 날이게 되면 완전 이 허리 막 그것도 뭐 다리가 막 쏴나고 예,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내 옛날에는 그 미수나까지 다 마다고.
1: 예.
3: 그게 잠시 후에 또 아이들 때다 그나마.
1: 그렇죠. 그건 임시죠. 예예.
3: 예. 예, 그래 이러한 정서가 내 지금 그래서 이제 내 방송에 지금 들는 중에 이 이야기가 보니까 나 설명 내 지금 선생님 설명한 것 듣고 보니까 나 아주 내한테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내 지금 이야기 좀 써보려고 선생님과 다음에
1: 예, 이 제품 자체는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보충해주는 제품 얼리 뜨는 약품 자체는 혹시 혈압이라도 올라갈까봐 뭐 혈지라도 오를까봐 이거는 부활부상 더 한단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고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유지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눈이 잘 보이고 그리고 그 뭐 근육과 골격통이 해결받는 우수한 약재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우수한 약재가 여기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모든 혈액이 빠져나가는 거 그거 막 해결해줍니다. 서시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혈액을 재혈관을 따라서 어디에 그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내려가서 약 같은 거 영양 같은 게 불여져서 그걸 보충해주고 평형해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바로 여기 잠남성 구복액의 기본 성분 자체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세 번 드시는데 식전에 듭니다. 식전에 드신다는 것은 간 위에 부담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약 등 속은 식전에 드시고 병약은 식후에 드신다. 제가 보통 그 기울러 놓고 말하면 물론 약에 따라 부동하겠지만 해도 보통 기울은 이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보충해주는 약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부활부상 더 너무 과분하게 올라가서 뭐 이제 이야기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할 바가 없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박액입니다. 열 가지 이 성분 자체는 특히 원진한 성분 자체는 기억이 잘 되고 수면을 잘 보충해주게 되었고 부중을 내려와주고 그리고 화단해줍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들면서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때문에 큰 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은 종합적으로 따보고 왠지 원기를 돌아주고 그리고 모든 그 이치 서시에 혈액이 한 그 혈관을 통해서 잘 소통되게끔 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에 참남성 구복액이 너무 잘 어울리고 효과가 빠릅니다. 하루 세 번 드시는데 한 과간 안에 모두 15일치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열심히 견제하기 바라. 한 각에 598원에 하지만 해도 지금 10각을 싸면 8각을 주면 한 각에 한 300원 조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그렇습니다. 제품 자체는 이번에 귀합니다.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저는 그 해금부터 이 눈이 성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바깥에 나가나 어찌나고도 그냥 눈에 눈물이 자꾸 보이고 또 눈을 깔깔하고 그 다음엔 또 비비면 또 피지고 또 어떤 때는 또 부엌에 대비하고 내용 너무 힘들어서 이전에 명약에 대한 약을 마셨지만 효과 없으니까 그래 이 명소방 구보약을 이거 이 약을 쓰니까 저는 넉달을 썼습니다. 그래 넉달을 쓴 게 초점이 그냥 눈에 눈물이 보이던 게 이게 이롭습니다. 혹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눈물이 나지 그 다음에는 평상시에는 이롭습니다.
1: 예,
2: 그리고 눈, 그 예, 갈았던 그렇죠. 게 눈이 눈 안에 갈아와서 손이 올라가 문대게 되고 문대면 피주고 이래던 게 갈아본 동생은 지금 완전 이롭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 약을 그냥 쓰려고 하면서 그 이제 곰방약은 그 새약은 별로 들어먹봐 모르겠는데 그 싸지 원약 문의해야 됩니까?
1: 됩니다. 얼마라도 됩니다. 예.
2: 그 약이 이번에 이 활동이 쌌습니다.
1: 아, 그래요?
2: 신우가, 예. 신우이가 먼저 먹어보고 너무 좋다 해서 쌌는데, 물어볼 거는 그 딴 약이 먹는 약이 있는데, 아, 시간 지어서 먹어도 되겠는가 하네. 그래, 문의함.
1: 예, 잘 물으셨는데요. 100% 시름 넣고 시간 떼어서 드시게 되면 아무런 뭐 마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예. 부작용이 없고 다른 제품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전에 드세요. 이거는 예,
2: 예
1: 식전에 발달 하루에 두 번 드세요.
2: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예. 제 동생이 다발성대전생으로서 예, 중풍이 이미 두고 왔는데, 아, 요즘 들어서 예, 아주 지금 바빠합니다. 호흡이 곤란하지, 혈압이 올라가지. 그렇습니다. 심장이 박동이 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용, 걸음걸이도 예, 다정치 않고, 예, 몇 년을 그래서 요즘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예.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대야 내 생각에는 그 싸지원액이 좋더란 말입니다.
1: 예.
4: 그 싸지원액 이미 쓰니까 효과를 많이 봤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야
1: 참남성 예
4: 참남성
1: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별성 아. 참남성 예
4: 참남성
1: 예 참남성 구백에 예예
4: 예예 그래서 내 이야기를 지금 내 동생아 그 같이 쓰면 어떻게 하는가 내 지금 문의한다.
1: 사지원에 이거 쓰면서 참남성 구박에 함께 쓰게 되면 기맥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액을 서시에 해준 이 서란 게 우리 촬영한다는 쓴다. 그게 촬영할 때만에 되면 그 형태를 그 내모 안에다 딱 엮어 찍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서 피가 여과를 새지 않고 다른 데를 빠지지 않고 혈관을 따라서 딱 흐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많이 기맥이 떨어진 것 기맥을 빨리 올려쳐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원기 부족을 많이 끓는 거 보게 되면 몸은 완전히 탕탕 발을 내디딜 때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살랑살랑 걸게 되는 그런 사람도 한 발을 디디는 게 탕탕 맥이 많아서 구르는 게 아니라 몸을 버리면서 걷는 그 행태가 되어 있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식전에 하루에 세 번만 드시면 원기를 빨리 돋아줍니다. 혈압이 높지 않지요?
4: 혈압 높습니다.
1: 혈압이 좀 높습니까? 이렇게 혈압약은 꼭 견제 한동안 견제하시면서 이걸 함께 복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4: 아,
1: 예.
4: 참남성.
1: 참남성. 예, 참남성 구복약이. 참남성.
4: 남쪽이란 남.
1: 예, 예, 참남성. 예,
4: 이거 아주 신기한데, 이 양지가. 그냥 같이 있으면 병원도 안 가고, 질서 평안해.
1: 그렇죠.
4: 자꾸 이렇게 댕기기 때문에, 복구면 혈압으로 올라가고, 환자가 더 바빠한단 말입니다.
1: 예, 이 약품은 식전에 복용합니다, 식전에. 예예 예, 예. 이쪽에 싸지원에 또 식전에 복용하는데 그 간격 두고 복용하면 됩니다. 예예
4: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자 참남성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건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싱칠 부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밥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밥 먹지 않으면 별 하늘의 별을 따다 준대도 효과를 못 봅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 부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초를 도와주는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변비는 변비대로 통변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결국 설사가 있는 분들 가운데 설사까지 해결해주는 이런 병용시켜주면서 너무 보충해준 데서 너무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네. 적당하게 보충하는 좋은 제품이니까 잘 참고되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꼭 멀리 떠나는 것만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행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내가 알지 못했던 낯선 풍경을 마주하고 다른 삶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또 다른 문화를 만나는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풍토, 전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서로 리해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은 다녀볼 만한 여행, 여러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관광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시 비서 야간 관광 시즌 문화 관광 활동이 개막했습니다. 지난 1일 2026 연결시 비서 야간 관광 시즌 문화 관광 활동 개막식 및 열애방주 한돌 기념 행사가 불화 동화 강변에서 열렸습니다. 여름철 피서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야간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결시는 도시의 우수한 야간 자원을 한데 모은 2026 연결시 피서 야간 관광 시즌 계를 문화 관광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연결시는 야간 관광 코스를 한층 다양화하고 소비 형태를 보완함으로써 문화 관광을 매개로 도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결시의 6대 정품 테마 야간 관광 로선 발표와 함께 홍보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어 열애방주 프로젝트 책임자의 관련 소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시원한 여름밤을 활용해 도시의 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가까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의 관광객들도 연기를 찾아 강변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깊은 민족 풍정을 몸소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연결시는 야간 문화 관광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 야간 관광, 오락, 공연 등 관련 상품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피서 문화 관광 도시로서 연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도시 고유의 매력을 더해서 한결 다채롭고 빛나는 연길의 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결시가 선보인 6대 정품 테마 야간 관광 로선으로는 야간다리 관광, 비나운당, 광명분수, 비나공원, 야간 강관광, 열애방주, 불화동화음악분수, 불화동화별밤, 청령광장, 즐거운 연길무대, 야간

플래시몸 음악 해밍 공연, 야간 경기 관람, 영원히 지지 않는 꽃, 축구 경기, 발전 미식 거리, 야간 파크 관광, 1978 문화창의원, 버드와이저 맥주 축제, 1978 예술 전람관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초 운행을 시작한 연결 열애방주 프로젝트는 불화통화의 뛰어난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수상 야간 운항 코스를 선보이며 아름다운 강변 야경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프로젝트를 한 단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이번 비서 야간 관광 시중과 어우러져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연길의 야간 문화 관광의 립지를 한층 더 풍성하게 넓혀갈 예정입니다. 연길하면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인증샷, 연결공주 의상체험 촬영, 카페 감성 탐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비록 틱톡과 소홍서를 타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연길 꽃바지입니다. 화려하거나 정교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청량한 패턴의 소재, 넉넉한 기장과 폭,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착용감으로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연길 대표 기념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침 연길 서시장 2층, 3층 문이 열리기도 전에 1층 엘리베이터 앞은 이미 꽃바지를 사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드디어 영업시간이 되어 2층에 들어서자 각양각색의 꽃무늬 긴 바지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복고풍 꽃무늬, 심플한 격자무늬, 산뜻한 프린트 무늬까지 다양한 꽃무늬 바지들이 걸려있었고 각 매대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한 번에 몇 벌에서 많게는 열몇 벌씩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인기 양식은 진열되자마자 바로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연길 꽃바지는 연길 현지 주민들이 평소에 편하게 입는 바지에 불과한 바지입니다. 여름이면 동네 나들이나 장보러 가는 주민들이 이런 바지를 자주 입습니다. 일부러 기획한 인터넷 인기 상품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것입니다. 하남에서 온 장여사는 바지 하나에 20원 정도에서 가격도 부담 없고 집안에서나 외출할 때 모두 입기 좋아요. 오늘 다섯 벌을 샀는데 두 벌은 제가 입고 나머지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선물할 거예요. 이 도시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꽃바지에 담긴 연결 생활의 정취와 여유로운 분위기는 이제 이 도시를 찾는 이들에게 진정한 연변의 온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직업 기능 제고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을 익혀 고품질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조 각 직업 기능 강습 기구는 8월에 총 33개의 직업 기능 강습반을 집중 개설합니다. 그중 정부 보조성 강습은 23기, 비보조성 강습이 10기입니다. 가사봉사, 전자상거래, 인터넷 마케팅, 중식요리, 미용 미발, 수공예 제작, 소방안전, 인공지능 훈련 등 다양한 인기 분야를 포괄해서 전주 근로자들에게 풍성한 기능 만찬을 제공하게 됩니다. 강습은 8월 1일부터 육속 개강하며 연 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강습반은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가 강의를 맡아 강습지를 보장합니다. 의향 있는 분들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상응한 강습기구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는 무형문화유산을 있다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있다 코너가 여러분께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족 전통복식의 역사,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족 전통복장의 특징이라면은 처한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걸맞게 만들어졌는데 장기간 아한대 지방에서 살아왔기에 복장은 내한과 내열에 적합한 저고리, 바지, 치마, 겉옷, 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오랫동안 원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성 복장은 치마 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남성 복장도 바지 폭이 넓어 주저앉거나 서기에 편리하고 걸터 앉아도 보기에 흉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족은 예전부터 흰옷을 즐겨 입는다고 해서 백이민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조선족 전통 복장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조선족 전통 복장의 기본색은 흰색이며 계절에 따라 또는 신분에 따라 색상이 다르지만 대체로 맑고 연한 색상이 주류를 이룹니다. 백이민족이라 불리는 조선족은 먼 옛날부터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의 정서와 갈라놓을 수 없는데요. 흰색 외에도 옥색, 연분홍색, 연두색, 미색 등 맑고 밝으며 산뜻한 색깔의 옷도 입기 좋아해서 요즘은 다양한 색상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혼한 부인들은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내복으로 입었으며 여성 저고리의 색깔로는 초록빛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여 초록빛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받쳐 입었는데 이를 로기홍상이라 하고 제일 좋은 내복으로 여겼습니다. 어린이들도 전통 복장을 입게 되는데 아이들의 전통 복장은 대체로 또 어떤 색감을 고르는지 궁금하시죠? 조선족의 전통 복장은 많은 경우에 하나의 색 바탕에 여러 가지 색을 복잡하게 섞은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단일한 색깔로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과 젊은 여성들은 오색 玲珑한 화려한 색깔 조합으로 된 색동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음양 오행 사상의 영향으로 오방색과 오간색의 조화로 만들어진 색동옷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섣달 금음날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우리의 전통 복식은 단순히 순결, 청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을 또 선호하지만 부드럽고 부드러운 색상 조합, 또 다채로운 색을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 지역은 사계절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런 자연환경에 맞춰 계절별 복장이 구별되어 있는데요. 조선족 전통 복장은 소재와 색상에서 기후와 계절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봄과 가을에는 무명 혹은 명주로 지은 겹옷을 입고 추운 겨울철에는 무명이나 명주로 지은 따뜻한 소목과 겹옷을 입었으며 여름철에는 배, 모시, 갑사 등으로 지은 시원한 헛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대자연의 색에 맞춰 봄옷은 살구꽃, 백꽃, 복숭아꽃, 진달래꽃 등 꽃 빛깔로 봄 정취를 나타내고 가을옷은 도라지꽃, 들국화, 산나리꽃 등 경쾌하고 청아함을 자아내는 빛깔과 어울렸습니다. 여름옷은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새못이 이 오리 가는 옷이나 귀꼬리 빛깔 같은 안동포, 배오리 가늘고 고우며 빛깔이 붉고 누렇다 해서 안동포로 불리는데 이런 것을 지어 입었습니다. 조선족의 옷차림에도 깊은 복식 레이저리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옷을 입는 방식 하나하나가 존경과 격식을 나타내는 문화로 이어지는 것 역시 우리의 전통입니다. 조선족은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을 첫째가는 레이솔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옷차림과 머리쓰개, 신발 등을 항상 바로 해야 하고 나들이 할 때는 속옷, 속치마, 속바지를 꼭 받쳐 입는 것이 레에 맞는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바지의 데님을 가진하게 매야 하고 남녀 모두 저고리를 입을 때는 저고리 동정의 이가 꼭 맞게 염해야 하며 고름은 반드시 나비 매듭이 지게 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라 해도 고름은 절대로 풀어헤치지 않는 것이 레이였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맨발로 밖에 나아다니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으며 머리쓰개를 쓰는 것을 레이솔로 여겼습니다. 여성들은 치마를 입고는 속옷이 보이지 않게 했으며 앉을 때에도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레이솔로 여겼습니다. 손님을 구겨지면은 제때 다려 입는 데서도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은 옷을 자주 빨아 입었으며 동정도 어지러워지면은 아무 때든 갈아댈 수 있게 예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여 조선족 여성들은 언제나 몸에 바느질을 건사해 가지고 다녔고 집집마다 빨래 방망이, 다듬이돌, 홍두깨 같은 빨래 도구와 다듬이질 현대에 와서 바느질 도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옷을 수선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청결과 레이를 중시하는 조선족의 미풍량속은 변함없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식은 간결하고 우아한 선미가 특징인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흰색을 기본으로 다채로운 오방색 장식이 어우러지며 남녀노소 계절별로 다른 형태의 복식을 착용합니다. 명절 민속공연, 민속원 체험에서 빠지지 않은 상징물로 옛 선인들의 생활지혜와 민족 정체성이 깃들어있으며 오늘날 새 시대 속에서도 꾸준히 전승되고 중화민족 한 가정의 다채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식은 민족의 역사와 생활 풍습이 담긴 살아있는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복식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세대별로 전승하며 오늘날 연변 관광민속 체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속은 방송 무대, 관광 프로그램에서 널리 활용돼 중화민족 대가정의 다채로운 민족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스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을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싶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세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 웃음이 모여 더 아름다운 레일이 됩니다.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 내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상길 임향자 가수가 부른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햇님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0: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혀를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이 및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의 전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한 타이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8세트라는 게 약과를 따지게 되면 16과 가게 됩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과를 공장 측에서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과를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동시에 우리 환자분들이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난 이런 현상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침구려법 12번 따라갑니다.
0: 네.
1: 예, 지금 삼복철이기 때문에 황제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구는 자주 하면 아이디입니다. 예, 기 빠지죠. 그래서
0: 네, 그렇죠.
1: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의 사람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예, 오히려 구분기를 많이 걸게 되고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황진수한타의 혈배강 새로 승급한 약인데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에 그 약 처방을 본다 할 때 약재가 모두 4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거기 안에 네 가지 약 처방이 다 수록됐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따지는 것은 뭔가 기혈보충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혈부족이다, 기혈부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일단 먼저 기혈부족부터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방, 몽땅 경전방에서 나온 겁니다. 찡된방이란 거는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황금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경전방을 쓰이거나 기혈이 부족한 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진탕이란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진탕. 8가지 약재죠. 四君子汤, 사군자탕하고 四物汤, 사물탕이 예,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군자탕이라는 거는 주약이 기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이런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사물탕이라는 건 四物汤, 이거는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빠진탕이랍니다. 그래서 기혈 보충이 일단 따라간다 할 때 오장육부의 기혈이가 충족하게 보내준다 할 때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건강 상태를 찾아올 수 있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약을 쓰게 되면 45가지 약재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상 오장육부에 대한 모든 질병의 치료는 이거 가지고 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심장이 나쁜 사람들 여기에 생맥음이란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승마인 이것은 당나라 때 유명한 이런 이사 손사묘가 쓴 이런 천금방에서 유래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우선 3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맥동 오미자 이 두 가지 약재가 심류를 조절해 줍니다. 우리 지금 중풍이랑 걸렸거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심줄이 항상 고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가서 신덴토랑 하게 되면 항상 또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심뇌혈관 질병 환자분들은 일단 먼저 심장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항상 진액이 모자라는 분들이 목이람 자꾸 말라들고 혀가 마르다 못해서 다 갈라터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죠. 여기면 맥동 오미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 혈압을 조절해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지금 혈압약 제가 자꾸 말하죠. 이때까지 혈압을 공제는 잘했는데 생뚱같이 여러가지 질병이 막 없던 데로부터 막 나타난다. 기질은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지금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서약의 부작용은 재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약의 독소는 간에서 잠복하는 것이 25년 동안 잠복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중약의 독소는 24시간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어제 그런가? 중약은 몽땅 천연약재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닙니다. 서약은 순 이런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간에 엄청 손상을 많이 줍니다. 혈압약 포함해서 혈당약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서약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황진산타의 여기에 그 설명서를 본다 할 때 여기에 그 공농 주치 보게 되면 주약의 중풍 탄환 제일 먼저 썼습니다. 풍탄주로 인치다. 그러니까 풍탄주로로 인해서 바람하고 가래 이런 것들이 경락을 막아놔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처방은 반샤 테마와르라는 겁니다. 반샤 테마와르는 주약이 뭐 팔다리가 자꾸 마목이 오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갔거나 언어장애 있거나 여기에 전문 쓰이는 이런 처방이 속하는 게죠. 이 처방이 들어가 있다고 뜻입니다. 공농주치의 반신불수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갔다 언어장애가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골과병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진구 통통이 그래서 여기에 골과병

0: 하고 TSV링센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이 근육이 자꾸 츸통이 오거나 풍수성 관절이 있거나 이 진통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하고 습기를 몰아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파나거나 허리다리 아파나거나 여기면 좋고 그리고 짱찬하고 진저울한 약재 들어가서 예, 이 관절이 붓기거나 풍습관절 통이람 있는 분들한테 엄청 좋고 그리고 두중 구수, 부구질하고 구수이부 우슬 네 가지 약재가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고 근골을 든든하게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이즈는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꾸이즈는 이 중약 처방에 들어갈 때 모든 이런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게끔 동맥의 혈전을 녹일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 골병 약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써주게 되면 예, 심리혈관 이런 방면의 질병을 치료한 동시에 풍습골병도 같이 치료해 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해바강수는 환자입니다. 어제는 저는 석 달 반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예, 손발이 마대고 예, 그리고 그런 발을 걸지도 못하고 발이 입에 들어갔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땅에 다 떨어지는지 이랬습니다. 추문개지지 흘리고
0: 네.
2: 그래서 이게 예, 황진타이 들어가 그런지 효과도 더 빠릅니다. 예.
0: 네.
2: 그 예, 그리고 머리가 허리 터무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던 게 맑아지고 하거나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0: 네, 기억력이 돌아섭니다.
2: 네, 네 그 빙사 가서 무슨 가질라 몇 번 갔다가도 그냥 못 가지고 어떨 때는 맨 밥만 그저 버슬버슬 먹었는데 예.
0: 네.
2: 그런지 기억력이 돌아와서 예, 열쇠를 어림에 둔 거 알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건진거를 한 대 같이 쓸까? 아,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맥이 나고,
0: 네.
2: 정신하고, 예. 군이 불어난다.
0: 네.
2: 예. 어제 한 대꾼 불어난 것 같습니다.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하게 하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 그 맥이 나고, 예. 그런 운동 못하던 게 운동 하루에 5,000번씩 한다.
0: 네, 그래서
2: 새 생명 네. 얻은 것 같다. 한 가지 그 뭔가.
0: 그렇죠.
2: 그래서 네. 좋은 김에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저는 약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네.
1: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황진산태.
0: 네.
3: 예. 네. 저는 예, 저기 그런 항상 머리가 저기 둔한 게
0: 그렇다고 하고 예.
3: 예, 그러니까 그 뭐예요? 저기 그런 90만원 넣어가지고 다녔댔습니다.
0: 네.
3: 그리고 아마는 중풍 맞아가지고 그래. 항상 자기 화장실도 제때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0: 네.
3: 나는 그 시주하느라고 돌아봐 봤습니다.
0: 네.
3: 근데 지금은 그, 이 황진산태를 먹으면서, 저기 그런,
1: 네.
3: 정신이 돌아와서, 어디, 머리가 그렇게 터분하더니 정신이 나고,
0: 네.
3: 그냥 90만원 먹지 않아도 되고,
0: 네.
3: 아바에는 또 자기 저를, 그래서 출입도 합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진짜. 여기는 90만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궁, 그 다음에 빙펴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단삼, 네. 삼칠, 예.
1: 네.
3: 그러니까 예. 우리 다 이 약을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0: 네.
3: 이 약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0: 네.
3: 이 약을 우리 둘이 같이 전 큰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따겠습니다.
0: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우리 혈배강 열곽 공장 측에서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친구도 또 12번 해 드리고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 말아 합니다.
0: 네, 예.

0: 안녕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1: 네,
3: 말씀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예. 네.
3: 예. 저는 황진산 타이가 금방 도착해서 지금 이전에 쓰다 말았는데 확실히 여기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아쉬웠댔습니다.
1: 네.
3: 근데 이번에 좀 황진산 타이 혈배강 쓰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1: 아.
3: 이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네.
3: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메스껍고
1: 네.
3: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 먹어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1: 네.
3: 말을 항상 얼버무리고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가서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고 그리고 변비하고요 실금이 있어가지고 어디가나 안심할 수 없고
1: 네.
3: 항상 기저귀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1: 네. 네.
3: 그래서 정신이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게 보이고
1: 네.
3: 사람 똑똑하게 안 보고 눈이 그러니까나 정신이 언제나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1: 네. 네.
3: 네. 어디가나에 하품만 닦고 나가고 결국 머리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1: 네.
3: 그리고 자불기만 하고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이렇게 가운데서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집 아바에도 파킨슨 병이 또 진단받았습니다.
1: 네.
3: 네. 그래서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지듯 불편해하고 정발걸음질하고 화장실 출입 제대로 못하고 해.
1: 네.
3: 밥 숟가락하고 자꾸만 제대로 지지 못하고 떨면서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두 분 다 이렇게 환자다 보니까나 늙어 막 살림은 엉망이 됐습니다.
1: 네.
3: 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듣고 귀가 솔깃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혈배강 황진산 타이로 근신고도 함께 같이 쓰면서
1: 네.
3: 이렇게 쓰게 되니까 나 침구를 또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침구를 하니까 나 오지럼증도 안 나고
1: 네.
3: 음식도 넘길 때 살에 안 걸립니다.
1: 예.
3: 예. 눈도 맑아지고 잠도 제 시간에 딱딱 자니까 정신이 납니다.
1: 네.
3: 예. 우리 영감도 손을 덜 떨고
1: 네.
3: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져서 화장실 출입하고 집행일 직구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1: 예, 예.
3: 이게 얼마나 성적인가.
1: 궁금하게
3: 정말 이렇게 두 분 다 환자니까나 얼마나 자식들이 시름거립니까.
1: 맞습니다.
3: 근데 우연하게 이런 좋은 약을 만나니까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예. 많이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되니까 어디를 다녀도 걱정이 안 한다.
1: 네.
3: 옛날에는 좋다니 하고 다 쓰고 돈 대로 썼지만 그런 큰 해결을 못 보고 이게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제 돼서 그런지 완전 풀린다.
1: 맞습니다.
3: 네. 예, 이번에 우리 양주가 큰 활동에 참가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좋죠.
3: 예. 네.
1: 제일 예, 큰 활동이 부부가 같이 예. 참가하는 활동은 30세트에 50세트를 더 드리는 활동도 있습니다.
3: 아, 예.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이러면 친구도
3: 참가하면 친구가 또 따라오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3: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혀를 열어주니까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확실히 약의 효과를 더 내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예. 기본상 온 환자들을 중풍 예방하는 침은 다 놔줍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이런 침군데 중풍 바바쉐라는 겁니다. 이걸 적당히 예. 열어주게 되면 절대 제압이 안 옵니다. 예.
3: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하려고
1: 예.
3: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시.
3: 예,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1: 네,
3: 예.
1: 감사합니다.
3: 예.
1: 네,
3: 예.
1: 건강하세요.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네, 말씀 예. 주세요. 예.
4: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4: 저는, 원래 저 혈배강과 저, 그 건신고까지 다 이렇게 같이 먹던 환자돼서 그거 먹으니까 효과를 또 많이 봤습니다.
1: 네.
4: 그랬던 것이 전번에 이 황진산 타이가 또 새로 나와서 선생님 강의 듣고 같이

0: 사서 써보니까 이게 또 더 좋은 것 같더라, 같더라 말입니다.
1: 네.
0: 특히는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아바이드 보문이 중풍 맞은지 오란다.
1: 네.
0: 그래도 회복하는데 영 그렇게 빠르지 못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이 모든 약을 다 써봐도 그렇지 않던데 이 약 다 쓴 후에 주먹을 뱉다 가졌다 할 수 있단 말이다.
1: 네.
0: 나가게.
1: 네.
0: 옛날에는 그거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물건을 두나 밥술을 두나 영심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던 게 우리 아빠는 거기서 대가닥네 이게 아 이게 정말 여기 설명서에 저기나 수가시피에 주시후종 신구옛난 진구청총 소주 쥐촌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약과 이 행동 말이 딱 맞는단 말입니다. 이 말과 이 아와 이 병증서가
1: 맞습니다. 공능수치 잘 봐요.
0: 네, 그 공능수치 있는 설명서가 이게 딱 맞으니까 정말 효과 대가를 본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난 또 봄이 원래 간신병을 알아서 그냥 병적이나 항상 땀 줄줄 흘리고 그 다음에 뒷장등이 겨우고 그 어떤 때는 좀 심하다 하면 이빨까지 아파서 영 고생 많았는데 이 약 쓰면서 차츰차츰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숨이 차던 게 어느 눈이 회복됐어요. 정말 바른 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다 이 약이 정말 48가지, 44가지 저기나 초약으로 만든 약이 돼서 이 모든 이런 방면에 효과가 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원래 저런 혈압이 바로 영심했습니다.
1: 네.
0: 그러던 게 지금은 130 내지 140으로 控制돼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영 저기나 그전에는 항상 고개 아프고 약을 달고 댕기고 하던 게 이게 기운 넣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0: 온전가 좋았어요. 이러러 하면 우리 나이에는 괜찮은 표준이란 말입니다.
1: 당연하죠.
0: 네. 네. 그러니까 내 좀 이게 확실히 약이 우리에 맞다 우리 이 중노년들께 맞다는 거에 설명하고 싶습니다.
1: 네.
0: 네. 앞으로도 이 약을 계속 쓸 예사입니다.
1: 네. 좋죠.
0: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다발신마공 걸리고, 이래가 죽살이 막, 치료가 많이 피곤해. 이번에서도 치료하고, 견디도 나와서 또 이제가 머리 아프고, 막 미숙었고, 매였고, 그 다음에 어제, 선발 있지 않을까, 계속 마하고, 매였고, 여기 남에 가서, 어떤 때 또 막 머리 아프고, 이러면 또 막 웃으니까 미숙었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혈압도 소리 어째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운송되지 않는단 말인데 이 약 먹어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고 여기 나면 이 관심병 이런 증상들이 미구속도 하고 그다음 그렇다면 선발이 막 떨리기도 하고 여기 그럴 때면 또 그냥 주심하려도 먹고 이러면은 그다음 좀 나고 이래도 어떤 때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먹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황진산 다 이거 먹은지 안 세대입니다. 먹고 나니까 이제 얘기는 야 효과 어쩌고 그렇게 좋습니까?
1: 혈압 조절이 엄청 좋습니다.
3: 예. 예.
1: 우리 지금 혈압을 조절했을 때 혈배강은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고 황진산타인 점심에 하나를 잡수면 됩니다. 황진산타인 크다만 기지 않습니까? 예, 이래 잡수면서 평상시에 혈압이 높다 할 때면 혈배강 또 두 알 더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쭉 내려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 결합하게 되면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충족하게 보내주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옵니다. 예.
3: 예, 이제 예한 대로 그렇게 약을 뭐니까 먹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황진산타에 그전에는 전문가 작사 본 사람들 용서 탈수도 하는 거에 이렇게 듣긴 들었댔습니다. 나 이렇게 보니 뭐고 모금이슬이 보니까는 안개라의 이야기가 좀 마흔다섯 가지 이런 전혀 약젤로에서 합된 이런

0: 약이 되든지 효과도 빠르고 예, 같이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냥 약도 있다가 여러 가지를 것도 이렇게 놓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했지만은 예, 다에 잘 되던 게 효과를 못 보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이 여러 가지 이런 조사들이 백신 접종이 많이 없어져 지금은 많이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렇게 뭐니까 계속 먹자고 하는데 대단히 조금 봤다고 실배당
1: 유황진산탄 실배당 예. 지금 15세트 더 드리고 예. 침도 12번 놔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관 열과 공장 측에서 또 더 드립니다. 예.
0: 예.
1: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죄송합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나는 혈배관하고 거짓말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예, 심장병도 있고, 다발성요병책도 있고, 온몸에 맨 병입니다.
1: 네.
3: 이래서 지금 혈배관과 거짓말을 쓰고, 아직 이따 황진산타에는 못 쓰는데,
1: 네.
3: 들어보니까 나 이렇게 좋다는 거 앞으로 쌓을 여사입니다.
1: 네.
3: 그래서 이 혈배관을 쓰고 저리게, 어제는 나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1: 네.
3: 심장병이 발작한다면 암대나 가서 막 쓰러졌습니다.
1: 네, 오늘 심장 주자도 했지 않습니까?
3: 예. 그래서 때로는 내가 혼자 나가는 거 용 겁이나 했습니다.
1: 겁이나 하지.
3: 그리고 예, 한 해 막 세 번씩 입원하고 이래던 게 결국 그래서 국내 심장 주자를 했습니다.
1: 네.
3: 예, 그래 주자를 하고 저리 올해는 한 번도 입원 아예 하고 지금 예, 이 심장으로 그 아프던 게 나는 그 주제하면 내 심장병이 다 떨어지는가 했는데 그것도
1: 아닙니다.
3: 예. 예, 여전히 이렇게 심장이 정말 아프고 숨쉬기도 바쁘고 맥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관과 근심걸 지금 쓰고 있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3: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반사통으로 이 왼쪽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쓰기도 바쁘더니 그 팔도 아예 아프고 완전히 예, 그래서 지금 예, 심장이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 다발성요병책이 돼서 골이 항상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 네.
3: 예, 이래된 게 지금 골이 아픈 게 많이 나고 예.
1: 네.
3: 혹시가 다 아프고 이렇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친구가 영 정말 묘한 친구입니다. 나도 이렇게 여자판 투수까지 있고 위가 하나 보고 이래다니니까 친구 정말 왕창 있을 때나 한 달씩 맞아서 한 달씩 맞아도 절대 없었다.
1: 네.
3: 그런 게 이번에 이 선생님 친구를 맞고 위가 지금 예, 배고픈 감이 알립니다.
1: 원래
3: 배가 고프지 않아 이 정신 되돌아와도 배가 고파 밥 먹으려서 나야고 그래도 아무거나 음식이 있으면 조금 주워 먹고 이렇게 지나니까 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신체는
1: 못해지고
3: 그래 지금은 밥맛이 돌아오니까 그래도 시급대가 돌아오면 밥 먹기 싶은 생각이 그 밥은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이래서 정말 선생님께 얼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예. 전 중국에서 환자를 잘로 모셔다 치료해주는 거는 정말 전 선생님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네. 예. 그래요. 어머님 시간이 다 돼서요.
3: 네. 알겠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최선숙 작사 엄밀한 작곡의 둥글둥글 살아갑시다입니다. 서로를 감싸 안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꿈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는 응원의 노래입니다. 남녀 사연청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은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입니다. 누군가의 앞길에 그리고 레일이 나 자신에게 환한 꽃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은 마음, 그 설렘이 아름다운 선율에 담겼습니다. 최승화 방해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관석 작사 최하산 작곡의 금시황산 장배산입니다. 비단의 술을 넣은 듯한 장배산의 절경, 그리고 그 깊은 산맥처럼 굳건한 기상을 그려낸 노래입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학중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를 준비했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노래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합니다. 문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이 그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 안의 사람 숨쉬는 그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노래합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미안 작사 리하 작곡의 귀향길을 소개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펼쳐진 익숙한 풍경,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누구나 품,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그리움을 잔잔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김목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혼춘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1: 주 천공회에서는 정량함 전하고 도의 방지로 병안 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0: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재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신념과 현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5일부터 이틀간 훈천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황강은 길림사업에 관한 습금경 종석의 계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들어주고 뜻임없이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길림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복구 건설된 훈춘 부도통암은 건축군의 의탁을 해 조성이 됐으며 오대진 이크탕아 등이 국토를 수호하고 병강을 발전시킨 역사적 공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황강은 전시 내용을 자세히 관람하고 나서 기념관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고 생동하게 들려주어 모든 관광객들이 오대진의 용사적을 기억하게 하고 애국열정을 더 잘 불러일으키며 민족 응집력을 증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훈춘은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킹크랩 집산지입니다. 황강은 더 기운 킹크랩 산업단지를 찾아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수입 및 중개 판매 경로를 넓혀 고품질 킹크랩을 끊임없이 공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선 수산물 무역은 길전 디지털 변경 무역 과학기술 봉사회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황강은 기업에서 수입 품목을 일층 풍부히하여 대중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황강은 훈춘 킹크랩협회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업종 자료를 강구하고 내부 소모식 경쟁을 엄격히 방지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훈춘 남역 도로철도 연합수송중심 부대철도 전용선 신축공사가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해마다 청정에너지 1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강은 현지에서 대상 계획과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저장시설을 잘 건설하고 가공 능력을 높이며 화학공업단지 안전통제선, 외부 안전방호 거리 등 교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환경보호와 안전생산 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 중로 훈춘 도로 국제통상구 연합검사청사에서 황강은 시험 운행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일선 삼립군들을 친절히 위문했으며 세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 등 부문과 단에서 준 큰 지지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강은 검사 절차를 일정 최적화하고 통관 능률을 높여 양국 관광객과 화물의 이동이 더 편리하고 신속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강은 또 붕박 개조 자동차 제조회사를 찾아 자동차 수출입 무역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훈춘의 가장 큰 우세이고 개방은 훈춘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근난의 훈춘은 기세를 몰아 개척 진취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서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새 발전 이념이라는 주희봉과 신호등을 기원지하면서 전성 15호 전망계획과 연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전인의식을 증강을 하면서 1대1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합돼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산업합작, 무역왕래, 문화관광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수출입 규모를 1층 확충해 동북아를 향한 개방창구를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은 것을 견지하고 중대 대상 계획을 동결적으로 잘 세우며 정확하게 투자 유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앙기업과 국유기업, 실력 있는 민영기업을 유치해 개발 건설에 참여시켜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새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꾸준히 공을 들여 정치 생태를 정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원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 관여로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해야 합니다. 성직 속 각 부문에서는 정책 자원 요소 능면에서 큰 지지를 주어

0: 훈촌 개방발전의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 왕자는 류계가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광범한 일촌 정업원들에 대한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충분히 구현하고 정업원들의 건강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고온 작업과 무더운 날씨 속 작업이 근로자들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그늘 주총공회에서는 정량함 전하고 더위 방지로 평안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해 전주 광범한 정업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일전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주총공회 주석인 왕추국이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를 찾아 정량함 전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에서 왕추국은 기층 일선 지휘원과 전투원들을 친절히 위문하고 더위 방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왕추국은 무더위 속에서도 근무 일터를 굳게 지키는 소방구조 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과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권익보장부 사업일꾼 류욱동입니다. 이번 정량함 전달 활동에서 주총공회에서는 더위 방지 물품 26,715개를 마련하고 본급에서 22만 4천 원 자금을 배정했으며 6개 위문조를 모았습니다. 위문조들은 전주 화물차 운전수,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 신취업 형태 근로자들과 여름철 노천에서 작업하는 교통, 소방, 공란, 물류, 전력 등 업종 종업원, 그리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일꾼들을 찾아 위문합니다. 이번 활동은 8월까지 지속됩니다. 전주 각급 공회에서는 정량함 전달 활동을 계기로 공회의 봉사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회 쉼터, 공회 종업원 봉사중심, 노동자 문화공 등 공회 봉사진지의 더위방지 약품과 음료, 청량꾸러미 등을 배치해 일선 종업원과 로천 근로자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와 더위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일선 종업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0: 연결 모화산 국가삼림공원에 위치한 해란명주탑 전체 경력 모시기 7일 전부 개방되었습니다. 그중 30층 실외 요리잔도와 32층 해란에 놓은 번지점프 대상 가장 주목을 받는 고공체험 종목으로 됐습니다. 원 기상 레이더탑을 개조해 건설한 이 새로운 도시 지표는 해발 516m로 고공관광, 기상과학부급, 민속음식, 극한도전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했습니다. 해란명주탑은 총 32층으로 관광객들은 고속관광 승강기를 이용해 각 층으로 직접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30층 관광층에는 실외 요리 잔도가 설치돼 관광객들은 그 위에서 모화산과 해란강 연안의 풍경을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32층 해란에 노는 고공근해와 번지점프 체험 종목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의 안나입니다. 뛰어내릴 때는 무서웠지만은 전반적인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지요. 번지점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란명주 인사행정경리 백가람입니다. 향후 우리는 기상문화 현황, 고공도전, 그리고 인정체험을 일체화한 새로운 지표형 체험 대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 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지 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화는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당원의 초심을 지키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개척자 자세로 교육개혁 최전선에서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는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단열 내 강위화는 당 건설로 발전을 이끌며 홍색 대강당, 수학교에서부터 당사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 주제 교양 실천 기지 등 여러 홍색 교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교육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여러민족 무형문화유산 교양 내용을 부단히 완산하고 교양 경로를 넓혀 사생들이 다원적 담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하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강위화입니다. 전교 사생들을 이끌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뿌리를 박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인솔로 꿈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언정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며 정감이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성장의

씨앗, 홍색의 씨앗, 단결의 씨앗, 강국의 씨앗이 전교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조계홍입니다. 강 교장은 마음이 따

0: 7개 소학교를 통합했는데 학생 8,020명, 교원 486명이 포괄됐습니다. 그는 학구건설, 지부연합건설, 당원선행을 목표로 학구건설에서 당원의 시범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했고 교원 126명을 파견해 교류 수업을 함으로써 각 학교 발전과 교원들의 성장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소학교 교원 강하입니다. 집단화 학교 운영으로 우리의 전문 성장 경로가 더 많아졌고 상시적인 참관 학습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특색 과정이 상호 연계되면서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발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집단에서 다른 학교 교원들과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배우며 학교 간 교류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소학교는 100년 역사를 가진 오랜 학교로 교육과정 체계가 과감한 혁신으로 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다방면의 론증을 바탕으로 강의화는 당사교육 100강계를 수업, 100명 영웅인물 선전 강연 등 1년의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취미와 특색을 겸비한 1년의 두 가지 부담 경감 과정을 개설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며 교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혁의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수년간 강의화는 학교를 이끌고 전국교육계통 선진 집단, 전국문명교정 등 100여 개 영예를 획득했고 자신도 선으로 전국혁신명교장, 전국5일 여성기준병, 전국교육계통 선진 참일꾼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이었습니다. 길림공항 집단은 공고를 통하여 장춘 령각국제공항, 연결 조양천국제공항, 장백산공항, 백성장안공항에서 3일권 약가명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0: 주 전공회에서 조직한 전주 산업종업원 기배 구경기가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150여 명 종업원 대표들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중국공산은행 연변분행팀, 중국건설은행 연변분행팀이 각기 남녀조 1등을 했습니다.
1: 혼천시 민정국 혼인등기처 칠석 결혼등기 온라인 예약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올해 칠석에는 혼인등기처 본부에서 정상 업무를 처리한 것 외에도 매곡 수진 순회 혼인등기 지점을 특별 설치했습니다. 8월 19일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무대청과 매곡 수진 순회 지점에서 동시에 혼인 등기 봉사를 제공하며 점심시간 휴식 없이 연장 봉사를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들은 위챗에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가 있으며 자문전화는 0433-753-7993번입니다.
0: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돈화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학교는 75명 선수들을 소집해 45일간의 하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훈련은 알파인 스키, 산악 장거리 스키, 속도 빙상 세 가지 종목을 포함하며 코치진은 훈련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훈련 후 평가까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9일 저녁 6시 홈에서 심소 청년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8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4겜 경기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명정팀이 6대2로 도문팀을 대파하고 활용팀은 3대0으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왕청팀은 3대2로 도나팀을 꺾고 훈촌팀과 연결팀은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현재 명정팀은 전승 성적으로 순위 선두를 달립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0: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

열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덩충하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8.15 로인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한방 건강백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통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 그리고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로엔젤 맞이 우려 활동의 특징을 하게 되면 하나는 그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동충하초의 약 효과를 가벼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익성균, 우리 익성균은 그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도 300억 개의 활성요인군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사라거나 변비 좋은데, 근데 우리 익성균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역시 이 효과를 가벼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린이랑 들어있는데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도 셀린이 들어있는데 주약에는 심혈관병에 좋고, 그리고 비족이라는 건 어느 비족의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족 가운데 B1, 2, 3, 5, 6, 9, 12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비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병이 좋고, 그리고 봄의 규식은 선생님도 이랬지만 우리의 심장 치료에 좋은 이런 제품을 들게 되었고, 안탕은 우리 골과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게 되면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주도하는 그리고 치료를 주는 이런 공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우리 안탕까지 함께 쓰시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도 쓰며 약 효과를 우리 가벼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드리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암세포에 저항하고

0: 종양이 살상을 억제하고 화려라든가 방뇨를 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을 제거해주고 엄중한 병출의 시효에는 피모포자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균분에는 또리 300여종이 청초소라든가 활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셀린 등이 들어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병치로 우리 또 이 동청화초 발음이면은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병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병들이 동청화초 발음이면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분들한테랑 많이 나타나는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동청화초 발음이면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광염이란 건 우리 주약에 방광이 자극으로 인해서 표현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변 차수가 빈번하고 소변이 급하거나 그리고 소변이 그런 통통이 나타나거나 소변 볼 때 불편하거나 치구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고 뇨로 감염을 합병하는 이런 원인이 돼서 어떤 분들 우리 소변이 마렵다면 화장실로 금방 다녀왔는데 항상 마련감이 있습니다. 우리 방광염으로 인해서 백세포가 올라가게 되고 혹시 또 혈뇨를 보거나 심지어 육안으로 혈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좀 음증 정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데 우리 소변에 피를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방광염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뇨도하고 항문이고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장강균이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서 방광염으로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리에 동통이도 있고 발열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열이 나긴 하지만은 38도는 초과하지 않습니다. 소변 본 후에게 되면 아랫배에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뇨실금도 초래할 수가 있고 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많이는 소변을 참았을 때 또 차를 탔을 때 테레비를 볼 때 친구들을 만나는 이런 원인에서 우리 방광염이 많이 오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그 전립선 비대가 나타나게 되면 방광이 수축작용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방광에 소변 나머지가 있게 되기 때문에 소변이 항상 마름감이 나타나게 되면 방광이 수축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 내지가 있어가지고 또 소변이 마름감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로 다녀오긴 하지만은 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갈라지게 되고 닿는 것 같은데 똑똑 떨어지면서 옷을 적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방광염이든 남성분들이 전립선 문제 등 지간에 모두가 동청화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서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동청화초를 쓰고 있습니다. 중풍이 와서 말을 하면 저 쌀이 말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르도 화가 오르도 다리 다 쓰지 못했어요. 지팽이 짓고도 다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팽이 짓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다는 게 지금 오늘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하는데 오랜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0: 맞지요.
2: 예, 당뇨 한 때도 있어요. 눈이 부옇게 보여서 이제 요즘 마감이 나고 혈탄도 더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탄이 전사가 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게 동사도 쓰니까 영 피곤하고 맥이 지금 예, 피곤하지 않고 맥이 납니다.
0: 맞지요. 예.
2: 예, 선생님 효과 좋으니까 예, 오늘 여약을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한다.
0: 예, 우리 효과를 보신 분들은 예, 어디 약을 살 때, 우대 활동할 때, 또 많이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경제상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초키는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는 동청화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동청화초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래가지고 저기 치료만 했습니다. 치료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저는 심장하고 폐가 동시에 안 좋아가지고 그다음 특히 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해야 돼.

0: 나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하다 보니까 나이도 많지 뭐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하지 하니까 뭐 이 나이에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버리고 그때 병원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또 안 되니까 중요원에 중약도 많이 쓰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광고에서 나오는 그 좋다는 약을 써도 안 되고 하니까 여러 번 바꿔서 좋은 약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증상은 조금 해결되지만 근본 치료는 못했습니다. 이러다서 그 선생님이 그 통증하수를 쓰시기로 했는데 써서 얼마 안 되니까 점차 이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완전히 맞죠, 예.
0: 뭐 숨이 차거나 가슴이 불편하나 이런 게 금방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 동충하초가 그 사제 아닌데 좀 이전에는 못 느끼던 아 밥 먹으면 정말 소화 잘 된다. 그리고 때 되면 배고프고 이러니까 나 그렇게 뭐 맥이 없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동충하초는 정말 위장이가 편합니다. 위장이 편하고 그다음 나는 특히 가슴이 항상 불편하고 숨이 잘 이랬는데 지금은 가슴도 편하고 하니까 에,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고 이래가지고 비료로는 있지만 숨이 들지 않게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동충하초는 진짜 에, 4,500m 높이에서 그 다음에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그리고 특히 이전에 내가 많이 약 썼지만 발효한 약은 먹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 먹었는데 동충하초는 정말 발효한 약물로서 30배 효과를 더 보고 이런데 확실히 이 설명에서와 같이 동충하초를 쓰니까 정말 병이 치료하고 지금 정말 모든 게 다 좋아지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1: 맞죠, 예.
0: 예, 제가 생각한데 내가 이전에 약을 많이 썼지만 이 동충하초, 이 동충하초에서 그 진기한 약물들이 다른 약물에는 없었길래서 내가 병을 치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뭐 저는 어머니고 이전에 약을 많이 써봐. 또 치료 못했는데 뭐 어쩌다 이 동충하초 만나가지고 제가 이 동충하초를 만나게 되고 치료하기 쓰게 된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으로 동충하초에서 이렇게 효과가 이래니까 저는 계속 그 쓰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는 쓰면 쓸수록 어떤 때는 때로는 어떤 때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감기 증상인가 하다가도 또 한 달 지나도 때로는 어떤 때는 또 소변이 조금 자주 본다 하다도 또 그때뿐이고 한 달 지나면 이렇고 이렇게 뭐 다른 뭐 약을 먹을 필요 없이 잘 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기도하는 게가 이전에 내 동충하초로 아침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듣기도 하는 대로 아침에 두 번씩 먹으니까 효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다른 약물을, 뭐, 스나트 쓸 필요도 없고, 이래가지고, 예, 잘 나가고 있는데, 동충하초는 정말, 저는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맞습니다. 예.
0: 한번 먹으니까 예 편한다.
1: 그렇죠. 예.
0: 예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파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숨이 떡 막는 것 같으니 숨이 막지 않습니다.
1: 맞지요.
3: 이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배 나쁘던 것도 예, 좋아졌고 어가는 감기를 다던 게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3: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됐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1: 그렇지.

0: 개서 살인하고 귀 잘 들리지 않게 지금 개서 살인하지 않고 귀 잘 들립니다.
1: 그렇죠.
0: 다리 세게 아파서.
1: 네, 그래요.
0: 예, 지성이 씹지 않고도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예,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서 썼습니다.
1: 맞죠, 예.
0: 예, 저 뭐입니까? 제 사촌 동생도 중풍이 와서 이름 말을 못합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다 나온 것도 계속 말을 못해서 내 이 약 써버렸었는데, 아, 지금에서 말을 한다.
1: 맞습니다. 후유증이 꼭 해결됩니다, 예.
0: 예, 겨우에 하품 잡고 왔거나, 예. 잘못하면 재풍이 온다, 이랬는데, 하품이 좀 또 이 약 쓴 게 하품 아야 한다, 듣고 놓습니다.
1: 맞죠.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중풍이 왔던 분들이 재풍이 오지 않게도 예방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다시 풍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 예방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렵습니다, 예.
0: 네, 예, 겨우 자꾸 눕히고 하품 하든지, 그래서 닦고 놓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하다 알든지.
1: 맞죠.
0: 이 약을 써보면 진짜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예.
0: 저는 이틀 전에 배달받았는데 오늘 제 사촌동생이 연락을까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283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신장하고 방광이 화합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곤방소회라는 우리 방광염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신속의 신염. 우리 신염 가운데 신속의 신염은 조금 중요한 걸 말하게 되는데 우리 신속의 신염은 최종에는 발전해가지고 지혈관이라든가 뇌수단이 그 수치가 올라가면서 만성 이런 신공농불전이라든가 쇄골이 나타날 수가 있고 뇌독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냥 말해드렸지만 우리 뇌독증 연분들 많이는 투석을 해야 되게 되는데 우리 투석하는 것이 병원에 한번 가게 되면 4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일 사이에 우리 3번, 4번 하게 되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염분을 쓰시게 되면 이 자수가 우리 작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가라든가 뇌수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신속의 신임이 오게 되면 임상 표현으로는 수종 그러니까 나치랑 이런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한 분들은 그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눈주의하고 얼굴에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오후가 되게 되면 수종이 그러니까 이번 주로 오전에는 좀 상구에 많이 나타나는데 오후가 되게 되면 그 붓는 증상이 다리에 와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의 신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고혈압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신속의 신염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또 과중하게 할 수가 있고 후기 오게 되면 신력 쇠가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의 신염은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0: 홍세포 생성수가 감소되고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빈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백뇨가 올라가게 되고 신병이 말기 종합증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미스겁거나 토하거나 흡수가 안 되고 설사 혹은 변비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입에서 냄새가 나게 되고 피부 가려움증, 뇌손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1: 네.
2: 네. 네, 나도 동차 하철 지금 먹고 있는데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그도 감히 밥을 못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동차 하철 먹은 다음에 아, 밥을 너무 막 잘 먹어서 막 됐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0: 좋지요.
2: 그래, 예. 예. 그리고 예. 섭에 너무 잦아가지고 소리에 정말 밤잠도 못 자고 낮에도 그렇게 잦았댔습니다. 그런 게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0: 맞습니다. 예.
2: 그리고 예, 생각밖에 난 이끼 너무 오른짝이 너무 가라봐가지고 예, 그저 그건 돼, 아이고 그렇게 했다 했는데 그것도 돼 일래 이번에 동차 하차 먹은 게 옛날 시간에 오고 전에 이끼 이렇게 아이고 가라본가 아까 그것도 이렇습니다. 생각밖에.
0: 맞습니다. 예.
2: 야 정말 별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루고루 다 이렇게 이렇게 할까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다리 아파서요. 걸는 게 용이 힘들어 자꾸 앉고 싶으랬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요. 그래도 아무데나 그래도 앉기 싶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을까.
0: 그렇죠. 예.
2: 하여튼 이 이야기 정말 특별하게 생겨서 그런지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후로 터분한 게 그렇게 중시하게 나던 게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동차 하차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등신합니다.
0: 맞죠, 예.
2: 별로 이렇게 눈이 더 밝아진 것 같고, 예, 몸도 헷갈려진 것 같고, 예, 이렇단 말입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몸에 활동이 좋을까나, 예, 내 여수통사하다고 그럽니다. 자, 좀 약이 있으니까.
0: 예, 그러십시오. 우리 여수통사하는 분도 약도 네 통도 주고, 예, 바다 오랄도 드리게 되고, 셀리라든가에 그리고 오상 쌀 있지 않습니까? 쌀.
2: 예,
0: 쌀도
2: 예,
0: 드리게 예. 되고 예 그리고 삐죽도 다수각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예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선생님 좋은 약 아선에서 편하게 살게 돼 고맙습니다.
0: 예 선택 잘했죠.
2: 예 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신속 신염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 대사산물하고 독성물질을 제거할 능력이 우리 많이 차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그 지금 동청에서 바르게 보는 간하고 신장이 생명통로를 열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간이 해독한 다음에 이 독이 또 배출되어야 됩니다. 이 배출하는 거는 신장 쪽으로 해야 되게 되는데 근데 중하게 되게 되면 이런 독성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내에 누적되면서 체질이 변하게 되어가지고 신력쇠가라든가 노독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문은 얼굴이 붓거나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고혈압이거나 빈혈, 단백뇨 등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신우신염도 좀 방광염처럼 소변 차수가 빈번하거나 소변이 급하거나 어떨 때는 우리 참기 어려운 정도로 소변이 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통이 나타난 등 방광 자욱 증상이 포괄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신우신염하고 방광염이 잘 분화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우신염하고 방광이 나타날 때 우리 가투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내가 어떤 뭐 신우신염이든 방광염이든 우리 내 몸에 나타났다게 되면 동청하초 발효기문은 두 가지 이 병을 모두가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신우신염이 있는 분들은 허리에 동통이 있고 하복부에 동통이 나타나거나 륵갈통하고 순회관 이래 허리에 동통이 있고 신장구역에 압박통이 있고 두드리게 되면 동통이란 것이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감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떨리거나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미스겁거나 토하게 되고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3: 동춘하소에 예, 자문하자 그럽니다.
0: 예.
3: 저는 동춘하소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저희 우리 집에 아저씨는 심장도 나쁘고

0: 이 수면상에도 어서는 몇 년 한 10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무슨 약을 써도 안 되고 이래서 동춘화서로 내가 싸드렸습니다. 근데 동춘화서로 잡수매부서부터 이렇게 수면장애도 해결되고
1: 맞죠.
0: 다른 약을 다 써도 정말 안 됩니다. 이거 근데 동춘화서로 주시고 정말 좋은 효과를 봐서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예. 그래도 또 설사도 위가 나쁘니까 설사도 계속하고 예,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예, 그러는데 동춘화서로 드시고 나면 서리부터 위도 좋아지고 밥도 잘 드시고 예, 설사도 먹고 예,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1: 맞죠.
0: 그러면 이 예, 동춘화서는 정말 4,500m 악렬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정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맞지요?
0: 예. 그래서 동춘화서로 싸드리자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어쨌든 이 동춘화초 발효금을 쓰신 분들은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았을 때 동춘화초 발효금을 선택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은 또 오래 또 모두 쓰게 되는데 우리 활동할 때마다 사게 되면 예, 또 다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3: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4: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4: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5: 복경 시간으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고 합니다. 행복의 뒤를 쫓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담긴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행복인 나의 숨쉴 곳을 찾아야 하는데 마음이 담긴 길을 갈 때 우리는 자연히 빛나게 된다고 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닌 동행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매 순간 느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좋은 소설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만들게 한다. 이 말은 게일 고드윈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가장 깊은 문학으로 바꿔낸 이야기의 관찰자 게일 고드윈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결국 자신의 삶도 이해하게 된다. 두 번째, 글쓰기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세 번째, 사람은 기억으로 살아가지만 작가는 기억을 이야기로 남긴다입니다.

게일 고드윈은 어린 시절부터 책이 있는 공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운영하던 서점과 책을 둘러싼 환경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문학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삶이 모여있는 작은 우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사러 왔지만 사실은 위로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꿈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자란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를 일찍부터 깨닫게 됐고 훗날 자신의 작품 속에서도 거창한 사건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을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담아내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게일 고드윈은 작가가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을 쓴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고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을 병행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만났던 경험 하나하나가 훗날 소설 속 인물들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만이 훌륭한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역시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게일 고두윈의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갈등과 화해, 기대와 실망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소설에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뉘는 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장점과 약점을 함께 지닌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등장인물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어느새 자신의 모습까지 돌아보게 됩니다. 게일 고두윈은 소설이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해하는 창이 돼야 한다고 믿었던 작가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꾸준히 탐구했던 주제는 여성의 삶과 자아였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여러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특정한 주장만을 내세우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선택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은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민은 시대가 변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일 고드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꾸준한 글쓰기 습관입니다. 그녀는 영감이 찾아올 때만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한 문장이라도 쓰려 노력했고 글쓰기를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성실함이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뛰어난 재능보다 끝까지 써내려가는 끈기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긴 작가 생활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힘이었죠.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작품 속에 직접 드러내기보다 경험을 새로운 이야기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겪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상상력을 더해 또 다른 인물의 삶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현실을 닮았지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문학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가란 기억을 보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 작품 활동을 이어오면서 게일 고드윈은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고 미국 문단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성과 성공보다 그녀가 더욱 소중하게 여긴 것은 독자들의 편지였습니다. 자신의 소설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 등장인물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글을 쓰는 이유를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문학은 유명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게일 고드윈의 작품을 읽고 있으면 거대한 반전이나 극적인 사건보다 작은 대화와 침묵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하루 속에도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은 읽는 동안보다 책을 덮은 뒤 더 깊은 여운을 남기곤 합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마음에 머무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게일 고드윈 문학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러듯 좋은 소설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하게 만든다라는 게일 고드윈의 명언대로 또 그의 작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녀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서 현대 미국 문학에서 일상과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작품 세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삶과 자아를 균형 있는 시간으로 그려내며 많은 후배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독자들에게는 타인을 이해하는 일이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의 문학은 지금도 화려한 사건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들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고 표현하는데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우리의 자존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의 감정과 작은 성취를 찾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강점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루어낸 작은 성취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이런 것들을 또 노트나 다이어리에 적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꾸준히 연습하라고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의외로 자기 비판적인 목소리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난 부족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긍정적인 문장들을 자신에게 반복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향한 격려와 위로가 마음속에 뿌리내리면서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꼭 지키세요. 자존감은 단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상태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있는 식사는 단순한 생활 관리 그 이상입니다. 몸이 건강하며 뇌도 활발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특히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자존감을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가벼운 산책, 요가, 스트레칭 등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누군가는 항상 더 빛나 보이고 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여주는 화면 속의 이야기일 뿐 실제 현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속도와 페이스를 존중하는 연습이

네, 오늘에는 게일 고드윈의 이야기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마흔 번째 시간입니다.

1935년 3월 2일 장계석은 비행기로 중경에 가서 림시사령부를 세웠다. 그는 첫 명령을 발표하였다. 위원장인 내가 중경에 왔으니 사천과 기주에 있는 군대는 모두 내가 지휘한다. 내 명령이 없이 멋대로 진격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힘을 모아 함께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대는 이 지시를 따르기 바란다. 중정 명령. 장계석은 홍군을 오강 서부 적수하 동부 지역에서 전멸시켜버리려고 결심을 했다. 그는 부대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홍군의 뒤를 쫓고 앞을 막게 하였다. 그러는 한편 부하들에게 경솔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다. 장계석은 주훈원과 오기위가 이끄는 두 종대의 전보를 보냈다. 주훈원 종대의 주력부대는 반드시 적의 동태를 잘 파악한 뒤에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유력한 수세

0: 부대는 많이 멀리 파견할수록 좋다. 밤에 특별한 행동으로 멀리 정찰하도록 하라. 오기비 종대는 앞뒤 부분에 이르면 즉시 수색하면서 전진하되 경솔히 전진하지는 말라. 하지만 조헌원 종대든 오기비 종대든 공산당 비적과 격절이 붙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재빨리 협공으로 적을 깨끗이 무찌르도록 하라. 절대 주저하지 말라. 장계석은 또다시 보루 전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모든 현의 명령을 내리었다. 현마다 모두 사격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라. 사격진지 사이의 거리는 화력이 미치도록 하며 500m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나루터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대나 지방군대를 두어 튼튼히 지키게 하며 사람을 보내 감독해야 한다. 적이 오지 않았을 때는 단단히 막을 것이며 적이 오면 지키면서 지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자 홍군 지도부는 작전이 더욱 어려워지었다. 홍군은 준이 전투에서 위세를 크게 떨치였고 덕분에 부대의 사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지도부는 이 기세를 몰아 멋지게 싸워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있었다. 홍군 주력부대는 좀 쉬고 난 뒤에 준이 서쪽 압계와 바이칼람, 펑샨바 일대에서 적을 칠 기회만 찾고 있었다. 지도부에서 노리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로반자, 장강산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주후런 종대의 세계사였다. 하지만 주후런은 남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은 장군이었다. 그는 오기비가 된통 낭패를 당하는 것을 알고는 철저히 조심했다. 홍군은 손바닥이 근질근질해놨지만 어디 하나 칠만한 곳도 없었다. 홍군 지도자들은 지도를 보며 고민을 하다가 끝내 현소재지 하나를 찾아냈다. 그곳이 바로 타고 신장이었다. 여기에 왕가래 한계사가 머물고 있었다. 이 자그마한 현소재지를 치기 위해 반나절이나 회의를 했다. 한결같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들 하였다. 이 산은 지난번에 홍군한테 크게 당하여 간담이 서늘해져 있을 터이니 싸움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모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누구나 싸우고 싶은 생각이 불붙듯해서 네 한마디 네 한마디 밀어붙여 결국 타고 신장을 치기로 결론이 나게 됐다. 주울래가 그날 밤에 작전 명령을 쓰고 이튿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주울래가 작전 명령을 다 썼을 때는 자정이 지난 뒤였다. 3월이라 밤에는 아직 쌀쌀했다. 홍국이 뜨거운 찬물 한 주전자를 끓여주었다. 큰 컵에 차를 우려 한 잔 마셨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쏟아지었다. 얼핏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똑똑똑 창문을 두드렸다. 울레동지, 울레동지.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울레는 잠귀가 밝은 편이었지만 너무 피곤해 저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조금 지나 다시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레동지, 울레동지, 잠들었나요? 조울래가 겨우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모태똥이었다. 그는 곧장 일어나 등불을 켠 다음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외투를 걸친 모태똥이 손에 램프를 들고 어둠 속에 서 있었다.
1: 아니, 호위병은 어디 가고 홀로 왔습니까? 모두 지쳐서 골아 떨어졌지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울래는 모태똥을 방으로 들인 뒤에 램프를 받아 상무에 놓았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웬 행차이십니까? 잠이 와야 자지요. 모 대통령이 담배를 붙여 몰았다. 타고 신장을 친다는 명령은 내려보냈습니까? 아니, 아직 안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모 대통령이 다행이라는 뜻이 말했다. 타고 신장을 치는 일이 암만 생각해봐도 마음에 걸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왔거든요. 모 대통령은 몸을 일으켜 램프를 들고 지도 가까이로 갔다. 그는 담배를 쥔 노란 손가락으로 지도에서 끼할 만한 지명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 타고 신장을 시키는 적이 귀주 군대 한계 4뿐이고 전투력이 약해 보이지만은 적들은 성벽도 있고 공사도 만들어 놓았으니 사실은 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푹 오래 걸릴 거요. 시간이 길어지면 전투가 시끄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울레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주울레는 정신을 가다듬고 굳은 얼굴로 모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모 대통령은 람프를 든 손에 힘이 빠졌는지 다른 손으로 바꾸어 들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적이 100개 단위나 됩니다. 게다가 꽤 몰려 있어요. 만약 타고 신장에서 빨리 손을 대지 못한다면 적들이 사면팔방에서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겹겹으로 포위를 당해서 벗어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를 거예요. 그는 또 타고 신장 주변의 적들을 차례로 가리키었다. 타고 신장 북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귀주 군대 한계려가 있고 서북쪽 로반장 일대에 조훈원의 세계사가 있으며 서남쪽 귀주 서부 대방 필절의 손도의 여섯 개려 말고도 두 개 탄이 더 있었다. 조훈원과 손도가 힘을 모아 홍구를 남북으로 죄어오는 형편인데다가 오기비가 거느린 두 개 사가 이미 동쪽 도파수에 들어와 있고 사천군대 곽훈기 부대가 벌써 주운이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서영과 고린 동제 또 사천군대 주력부대가 머물고 있었고 타고장 신장을 치르다가 자칫하면은 적들에게 겹겹으로 둘러싸일 수가 있었다. 모 대통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서두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들 때에는 힘 있는 호남 사투리로 느긋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 주은이 회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되고 많은 동지들이 애를 썼기 때문이지만 모 대통령의 재치는 설득력도 큰 몫을 하였다. 사실과 리치를 투철하게 분석하는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모 대통령은 람프를 다시 상모에 놓았다. 모 대통령은 말을 맺고는 조용히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조울레는 불빛 아래에서 짙은 눈썹을 찡그린 채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었다. 조울레는 남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좋은 생각이나 올바른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객관 재료를 갖고 있지만 모 대통령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모 대통령은 한 가지 조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다른 조건과 연결시켜 살피었고 한 부분을 정지된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그 부분의 결과를 보았던 것이다. 좋아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되면 여러 사람과 다시 의논을 해보지요. 조울레는 모 대통령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크게 이긴 뒤로 사기가 오르면서 머리가 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한때는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한때는 또 이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균형을 잘 잡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조울레는 낯빛이 밝아지더니 입가가 스르르 풀리한다.

대통은 한시름 놓은 듯 하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원래 동지, 이 한판의 장기는 참 두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주위에 수십만에 이르는 적이 있지만은 우리 전투부대는 겨우 2~3만밖에 안 되지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은 그 후과를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모태동의 말을 마치더니 일어나서 람프를 들었다. 그러자 주울내가 막아 나섰다. 나한테 뜨거운 차가 있으니 좀 마시고 가십시오. 생각 없습니다. 모태동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만약 술이 있으면 한 잔 마시고 싶지만은. 주울내는 주전자에서 짙은 찬물을 부어 건네며 말했다. 좋은 밤에 찾아온 손님한테는 찬물로 술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지요. 모태똥이 두 손으로 찬물을 받아 마시면서 칭찬을 했다. 향이 좋군. 나는 이 우유나 커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울내는 호위병 홍국을 딸려 모태똥을 바랬다. 그는 등이 살짝 굽은 모태똥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다. 모태똥이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준 덕분에 홍군이 입을 뻔했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라고 주울내는 생각을 했다.

날이 박자 좋으려는 회의를 소집하고 모태똥의 의견에 대해 설명을 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차분하였다. 사람들은 모태똥이 말한 까닭을 놓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타고신장을 치지 않고 다른 기회를 찾기로 결정을 했다. 조울레는 모태똥을 찾아가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모태똥을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원래 동지, 의논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전 회의는 다른 문제를 토론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의 때마다 10명, 20명이 모여 반나절이나 토론을 하지만 어떤 일은 결정 짓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동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해 나갈 것입니다.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군사지도 소조를 모아 정치국에 책임을 지면은 어떨까요? 물론 전에 박구동지가 된 것처럼 정치국이 모르게 제멋대로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락보동지하고 의논한 다음 토론에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얼마 뒤 중앙정치국회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한 뒤에 조울레, 모태똥, 왕가상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된 군사지도소조가 무어지었다. 회의를 마치고 모태똥은 조울레와 함께 밭 사이로 꼬불꼬불 난 오솔길을 걸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군이 더 많이, 더 크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조울레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모태똥이야말로 걸출한 군사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전에 박고가 모태똥은 손자병법이나 잘 알 뿐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모태똥은 막스 레닌주의 군사사상을 중국의 군사사상과 연결시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1927년부터 유격전을 해봤기에 경험이 풍부하고 군사 이론에도 밝았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태똥은 동지들도 놀랄만한 기발한 수로 항상 적의 예상을 뒤엎었다. 얼마 전 적수하를 두 번 건너며 총부리를 되돌려 적을 공격한 일도 그러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이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 모태똥이 다시 군사를 이끌게 되었으니 홍군의 운명이 달라질 터였다. 준의회에서는 조울레를 당의 위임을 받아 군사지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책자로 모 대통을 주울래를 돕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한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 지도 소주가 무어지면서 주울래 최후 군사 결정권이 사실상 없어지야 한다. 권력이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여 한다. 모 대통은 지난 일이 떠올랐다. 1930년 소련 공산당 16차 대표대회 때 스탈린은 주울래 들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여 대회에서 발언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리립삼이 해온 일을 맡을 사람이 주울래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주울래는 귀국해서 당의 3중 전회를 준비하면서 구추백 들어 정치보고를 한 뒤 결론을 지으라고 하였다. 자신은 제3국 제당의 결의를 전달하는 보고만 받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구추백이 리립삼의 뒤를 이어 당을 이끌게 되어야 한다. 모 대통은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주울래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주울래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자님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난 네. 시간에 우리가 네. 그 아리랑 연곡을 막 불렀잖아요. 새마치 네. 장단으로 된 거.
1: 네.
0: 네, 아리랑의 매력이 참 무궁무진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아, 여기 앉으신 또 학생분들도 그 번조아리랑에 대해서 굉장히 네. 배우고 싶어 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번조아리랑은 무엇인지 아. 정말 네,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1: 그렇죠. 네. 번조. 번조 말 그대로 네. 번연의 아리랑. 우리 수많은 아리랑 중에서 아리랑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자, 번조 아리랑을 네. 우리가 오늘도 그 우리 직원 한 분이 구아리랑은 뭐고 번조 아리랑은 뭐냐 하고 식사하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아리랑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본연의 아리랑인지 잘 모르고 계시죠.
1: 그렇죠.
0: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럼 오늘 시간 번조아리랑
1: 오늘 뭐 번조아리랑 한번 해볼까요?
0: 네. 사실 번조아리랑의 그 가사말이 우리가 통용 사용되고 불러지는 가사말이에요.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그렇죠. 발병난다. 이 가사말입니다.
1: 선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 구아리랑하고 번조아리랑은 네. 장단은 비슷한데 선율이 조금 달라요. 구아리랑은 네. 아,

0: 거잖아요. 번절이라. 네. 네.
1: 자,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번절이랑 굉장히
0: 잠깐 했죠. 네. 잠깐. 네. 그래서 이게 구선심수로 전해져온 아리랑이다 보니 우리는 이제 이 전통을 배울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악보보다는 가사를 놓고 네. 그 가사에 여러 가지 표기를 하면서
1: 시김새가 많죠.
0: 그러면서 배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1: 네.
0: 물론 이제 악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디테일하게
1: 네.
0: 그릴 수는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이제 맛이 안 살아나죠.
1: 그렇죠.
0: 그냥 악보대로만.
1: 많은 분들이 그 민요를 배울 때 특히 악보를 달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사실 악보를 가져도 되는데 네. 이 전통 아리랑이나 전통 민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악보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0: 네네네.
1: 어떤 시김새는 적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번주아리랑 같은 아리랑을 할 때는 그냥 이 사실은 제 앞에 있는 이 건반 악기가
1: 네.
0: 조금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1: 무용지물이 돼요.
0: 네.
1: 네.

0: 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 불러봅시다. 박은 이제 3박 계열이기 때문에 3박으로 돌아갑니다. 아리랑 아리랑 시작. 지금 그냥 아리랑 아리랑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1: 네. 네, 그래서
0: 아리랑 아리랑 아도 두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도 아 한음이 아니고 아.

0: 그 다음 말이 두 번째 아리랑도 마찬가지로 아리랑
1: 아리랑
0: 아리랑
1: 아리랑
0: 네, 요것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2: 네. 아.

0: 리오는 아직 안 했는데 제가.
1: 급해서요. 네.
0: 알아.
2: 알아.
0: 네, 다시 한번. 아.

0: 개가 좀 길지요. 네. 개가 고개.
1: 고개.
0: 개를 잘 돌리셔야 돼요. 개를.
1: 고개.

0: 밖에 안 되는데 네. 시김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1: 많죠. 네. 그래서 이 전통을 할 때는 꼭 그 우리 네. 어미란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시김새 설명을 네. 잘 해주셔야 됩니다.

0: 너무너무. 네네. 그러니까 기초 작업.
1: 그래.
0: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기초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노래를 배울 때는, 그에 상응하는, 기초 훈련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그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우리 배우러 지금 오시는 이 학생분들은 그런 기초 훈련이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오미라 선생이 잘 따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분은 그런 기초 작업이 잘 돼 있으니까. 뭐 판소리가 됐던 무슨 아니면 뭐 경기민요가 됐던 서도민요가 됐던 뭐 잘 따라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감안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냥 남이 부르는 게 듣기 좋으니까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러시면은 안 되고 그런 기초 작업을 미봉하기 위한 그런
1: 배우다 보면은
0: 가베이 훈련이
1: 그렇죠. 근데 그냥 이 사실은 예전부터 불려졌잖아요.
0: 네.
1: 아지랑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배워내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죠.
1: 다만 여기에서 그 우리가 아리랑 세 글자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도 보통 보면은 음을 많이 넣어봤자 뭐 두세 개밖에 안 되겠지 하는데 사실 우리 그 아리랑은 돌림이 굉장히 많아요.
0: 맞습니다.
1: 그걸까지 다 하면은 돌림이 굉장히 많은 음들이
0: 맞습니다.
1: 가미되죠.
0: 네.
1: 추가되고. 그래서
0: 기초 작업을 못한 대신에
1: 네.
0: 100배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기초 작업하니까 정말 저도 네. 많이 따라 불렀어요.
0: 네.
1: 근데 보니까 2006년부터
0: 많이 했죠.
1: 따라 부르기를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또 그 분야보다도 아리랑 민요 그 쪽은 대중 노래보다 필경은 또 많이 또 어렵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정말 아기 시절에 그 기초는 지났어요. 충분히 돼요.
0: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머리 가운데
2: 보인다.
0: 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1: 네.
0: 하나, 둘, 셋. 왜냐하면 3박을 떠나지 않거든요.
1: 네.
0: 초과하거나 적거나 많거나 적거나가 아니고 딱 3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0: 이렇게 삼박과 딱 맞먹기 때문에 네. 예, 그 박을 항상 세시면서 해야 돼요. 세시면서
1: 손으로 해가 안 되겠네.
0: 네네.
1: 손으로 해가.
0: 그럼요. 손으로 그래. 하나, 둘, 셋. 박을 치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머리를 끄덕이면서 하나, 둘, 셋 이러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박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뭐 탁자를 두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무릎을 두드리셔도 되고요.
2: 몸을
0: 어쨌든
2: 흔들거나.
0: 박을 꼭 치는 하시면서 하나, 둘, 셋. 시작.

앙. 네. 그 다음에 또 아리랑 똑같습니다. 네. 아리랑. 네. 다시 한번 아리랑. 자,

네, 랑, 랑을, 아리랑이 랑을 세 글자로 분리를 시켰잖아요. 라, 아, 앙. 어, 이제 알아들었구나.

라도 세 글자로 분리가 되죠. 라아아. 라아아. 아라의 라를 세 글자로 분리를 시켰어요. 아라. 이렇게. 그 다음 리오를 합니다.

빨리 돌려야 됩니다. 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돌이 굴 산에서 이제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떨어러러 이.

0: 개. 그다음 개.
1: 개.
0: 개. 개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애가 들어갑니다. 어, 개, 애, 로, 어. 이렇게 들어가죠. 고, 개, 로. 맞지요? 보십시오. 고, 어, 어. 개, 애, 로, 어. 예. 그러니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네. 고, 개, 로. 고, 개, 로. 네. 자, 해봅시다.
2: 고, 개, 로.
0: 네.
2: 10개. 10개 하면 되네요.
0: 그 다음, 너.

0: 한 부분 모어 한 부분 간 한 부분 다 넘어간다. 넘어간다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넘어간다. 이걸 연결하면은 동동따쿵따 동동따쿵따 넘어간다. 두 장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1: 사이가 한 장단.
0: 네. 어렵지요.
2: 이렇게 어려운 거.
0: 어, 이렇게 어려운 거. 오야 괜히 하자했다.
2: 호랑가래 막 불렀지. 어.
1: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알고 부르면 이렇습니다. 예. 이런 네, 이런 네, 맛이거든요.
0: 그래서
2: 네, 굉장히
0: 예전에 한번 그 본조아리랑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네, 너무 바빠서 못 배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네,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적이 있는 아, 것 같아요. 네.
1: 지금은 괜찮죠.
0: 네.
1: 이제는 그만큼
0: 그런
1: 또
0: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그만큼 우리가 조금 몇 년 동안 학생분들
0: 그래서 배웠기 뭐 때문에. 어쨌든 그 자신감을 가지고
1: 네,
0: 어, 잘 배우시길 바라고.
1: 그럼
0: 우리 엄일한 네,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네, 지름길을
1: 어, 지름길 말씀드릴까요?
0: 네, 네 말씀을 해주시고
2: 네, 그런 길에 있는
1: 네, 지름길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아리랑 아리랑에서 어, 선생님은 지금 아리랑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아리랑 이렇게 들리시죠? 네, 음이 두 개 했습니다. 아리랑 마지막에 앙 예. 그냥 아리랑 아니고 아리랑 꼭 있습니다. 다르죠? 아리랑 그렇죠. 분명히 지금 두 음인데 그냥 여러분은 아리랑 이렇게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 예, 습관적으로
1: 파죠. 예, 아리랑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아리랑 아니고 아리랑 마지막에 꼭 이 응 받침을 해주시고요.
2: 역시 그런 멋있구나.
0: 멋있어요.
1: 그렇죠.
0: 네.
1: 지금 모르고 분명히 지금 두 번씩 음이 두 개 했다고 하시는데 듣기에는 자꾸.
2: 어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거 배우실 때 선생님이 어떻게 부르냐를 먼저 들어보시고 아 여기 음이 있구나 이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개 같죠. 또 타서 아 그렇죠. 아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만약 그 음이 기억 안 나실 때는 이 손을 그 기억하세요 이걸. 아리랑 또 아 두 번째 아리랑은 더 멀리 가요. 아리랑 그다음 여기 아라리요 아라리까지 한 개 장단입니다. 아 도는 음이 많아요.

있습니다. 요호 아니고 요 여기 살짝 올려놓고요. 그 다음 또 아 여기도 두 개 음이에요. 또 아

가사 아이고 여기도 역시 파는 너 후렴이 다 갔어요. 후렴만 배우셔도 오늘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서 빨리 구울리는 네. 부분은 아마 우리 예전에 다른 민요를 배우실 때 있었어요. 네.

로 이부 이거는 집에 가셔서 그냥 누워 자기 전이나 뭐 그냥 어디 걸을 때도 개에에에로어개에에에에로어 이걸 천천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되면은 개로 이어가고 안 될 때는 개에에에로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0: 막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요. 네, 잘 안 될 땐 이렇게 흔들어도
1: 겁나 안 써.
2: 아리랑 자.

0: 라앙. 랑이 몇 글자?
1: 세 개.
0: 세 글자. 근데 라앙 두 글자로 하면 안 되고 라앙 세 글자로. 아리라앙. 자.
2: 아리라앙. 라앙. 라앙.
0: 네. 아리 리를 하고 바로 라앙 세 개 하면 됩니다.

0: 네. 세계 운문 나와야 되는데.
1: 그거 세계 운문 내야 온다고. 네.
0: 바리랑 하면 두 개고. 하나 더 붙이세요. 네.

0: 깨지.
1: 이게 했으니까 옛날 사람이.
0: 근데
1: 힘들다.
0: 우리가 보면
1: 했는데요.
2: 네.
0: 그 옛날에도 네. 전문 서리꾼
2: 그러는
0: 전문 서리꾼들이 있었어요.
2: 네.
0: 말이 안 되네요.
2: 네. 전문 서리꾼들이
0: 전문 서리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수라고 하잖아요.
2: 네.
0: 그때도 옛날에도 전문 서리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타고나신 분들이겠죠.
2: 네.
0: 옛날에는 어떤 뭐 교육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그래서
2: 부르다 보니까
0: 네, 그렇죠.
2: 맛있게 부르고
0: 그런 전문 서리꾼들이 이렇게 타고난 서리꾼들이 또 제자를 기르고
2: 네.
0: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어요.
2: 그럼요.
0: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했을까?
2: 에이. 아니, 근데 바쁘게 해도 부를 수 있으니까.
0: 부를 수 있으니까. 에이,
2: 대중들도 그렇죠.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0: 에이, 근데 이게 이제 바빠야지 또 들으면은 재미없고.
2: 그렇죠. 재미없죠. 따분하면 그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러면 동요고.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런 식임새들 덧붙임으로써 그때 그 뭐 우리 민요의 그 맛이
0: 그렇죠.
2: 예, 살아있고 또 그때는 또 일하면서도 이 힘든 노동생활에서 겪었던
0: 맞습니다.
2: 고통이나 이런 걸 잊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만큼 삶이 힘들었을 때는 예, 그 애환도 있으니까
0: 그럼요. 여러 가지
2: 야 오늘 잘 배웠었죠.
0: 다음 시간에 네. 후렴을 한번 대해야 돼요.
2: 그래요. 후렴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네. 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자계 수랑원 니헝관 선생님으로부터 본조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0: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
1: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위에서 공동주체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항상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2: 우증폐에 그래 검사하면 이빨은 안에 뭐 치아는 무슨 이런 벌기 뭐가 이런 것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심장을 해서 있잖아요.
1: 예예 그럼요. 예예
2: 예. 요즘 내내 내 이거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그냥 온정해야 되거든. 지금 혈압을 이 약 쓴다면 내 혈압이 약을 지금 어제는 두 달째 뗐습니다.
1: 예. 심장병이 100분지에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한다고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지금 이것은 나와 완전히 혈압약 한도 아예 먹습니다.
1: 예. 예,
2: 이렇습니다. 지금 혈압 아예 먹어라. 예, 근데 이거 수술에 지금 심장, 원래 옛날에 나가 댕기고 이러게 되면 혹시나 자꾸에 미신 겁이 나가지고 이 저기 뭐입니까 이 주시관에 욕구댕이었습니다.
1: 예예.
2: 허름에도 욕구댕이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뭐 아무 근심도 안 하고 다 돌고 놀고 와도 예 한 번도 여간에 발작도 아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2: 예. 예 확실히 약은 예, 효과도 높고 예, 약이 또 이 효과도 빠르고 이래서 이런 좋은 약은 예, 만날 수 있게 어떤 데 좀 한번 꾸준히 오래 쓰려고 예, 오늘 9개월 더 배달 받았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합니다. 이 처방 자체는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약 100대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은 얻고 쓰시면 되는데요. 배달

0: 전화번호는 335개 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고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모두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3: 저는 정신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신분경색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병도 있고 두 가지 있어가지고 저의 어떤 때는 가끔 가다 정신이 쓰러지면 눈도 보면 빙의고 이런 탈수가 몇번 됐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랬던 게 나중에 병원에서 일어나야 된다며 그랬대다. 그래서 나와서 예, 선생님이 좋은 정신만 강의라는 거 열심히 듣고서 이번에 좀 마지막으로 써보다고 그랬었는데 좋은 정신만 써서 지금 병원을 한번 다 해갔습니다.
0: 어제 얼마 동안 복용하신 시간 지나갔습니까?
3: 어제는 거의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쯤은 일해야 됩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주 큰 해결을 보신 겁니다. 예, 예.
3: 예, 그래도 예. 병원 아이가 살 것 같고.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돈도 절약이.
0: 돈도 절약이고, 예. 그렇죠.
3: 예. 돈도 절약이 많이 되고, 사람도 힘이 많이 되고. 예.
0: 그렇죠.
3: 야, 이 심장뼈를 앓는다는 게 정말, 저녁에 잠은 못 자지, 방송에 눕지 못하지. 그래서 이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저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이래던 게 지금, 까다 일 없이 팬듯이 누워서도 잘 수 있고, 용이 잠도 잘 오고, 예. 해가 떠들도 잘 되고.
0: 그렇죠. 큰 해결이지요, 모두.
3: 예. 큰 해결 받습니다. 예. 예, 이 좋은 통신만 이렇게 써보고, 내용 좋으니까, 예, 지금 예, 우리 동생도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와서, 신발 나빠가둬서 지금 쓰는데, 거기도 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단다.
0: 그렇죠. 좋아지지 예.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3: 예. 예. 그래, 오늘이 아홉 가구 배달 받자고 한다.
0: 그렇게 하세요. 335개 5번 연락하세요.
3: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4: 어제는 두 개로 좀 거의 먹습니다.
0: 예.
4: 저는 어제 썼는가 하면 그 심장이 계속 답답하고, 예, 올리숨이 아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육골 부위가 계속 아프고, 기침 계속 해야 됐습니다.
0: 예. 여러 가지 심장병 예, 증상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그, 좋은 정신만 쓰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어찌나 다른 증상보다 빨리 나타난다, 이게.
0: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지금은 오전은 뭐, 기침이 미냐이라고, 무관에 가려있던 것도 싹 떨어지고, 예. 골골도 아이 아픈다, 그래. 아이 아프니까, 다음 잠도 잘 자고, 예,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4: 예, 그래서 전문가, 이, 정신만 이것도 뭐, 고요, 진주, 허지, 그래서, 예. 먹기도 좋고, 뭐, 부작용도 없을지다.
0: 그렇죠. 그래. 부작용 기본상 없는 걸로 많은 분들이 복용과제에서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예.
4: 예, 값이도 저렴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한, 여러 번, 쓸 예상입니다. 그래, 뭐,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이래, 그, 알수는 하루.
0: 알수는 그대로 숨을 내려지 말고, 차수만 조절하면 예. 됩니다. 예, 예.
4: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그분한테 뭐.
0: 아, 예, 예.
4: 그래서 오늘도 아홉 가구 저, 배달 받아서 그랬나.
0: 예,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수고하셔.
0: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6: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지금.
0: 아, 예.
6: 오늘 거울제 같은 것도 많이 났고요. 지금 주약이 그 만사통이 생기던 게 그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0: 아, 예, 그렇죠. 예.
6: 심장병도 자꾸 생기던 것도 그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거 쓴 게.
0: 그렇죠.
6: 이제 이번에 아홉 가구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0: 예, 열심히 견제 복용하시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 이상은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7: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7: 이 전정심화를
3: 내 이전에 먹고 났으니까 우리 건강에서 우리 집 아빠에서 신장병이 영 나쁘다 말인데 신장이 신장병도 관심병도 있지 그런

0: 심장 병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중시해야 됩니다.
0: 제가 하물 날라고 어딘가나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인차가서 쉬고 할 때도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래, 예. 부수성 신장병이 있으니 어째 발등이 자꾸만 붓습니다.
1: 붓습니다. 바로 그래. 풍습신장이라면 하수님 부종이 생깁니다.
0: 예. 하수님 부종은 어떤지 산통도 붓고 산통 붓는 것도 그저 그렇지만 다리 이 무릎 아래하고 발등이 땅땅 붙던 게 그래서 야 여러 방면을 어떤 이번도 몇 번 한 1년이거든 신장병 때문에 몇 번씩 여하는 게 아니 여하는 게 불려서 이번도 하고 이랬는데 이 정신발을 잡신 다음부터는 지금 입원을 아예 합니다. 이 정신발이 아빠 작사보기는 야 이렇게 떠냐 우리 언니 뭐겠니 이거 뭔가 속이 편안한 감이 난답니다.
1: 그렇죠. 편안하죠. 다를 게 뭐 예 부담 가는 일이 없죠.
0: 기스무 줄기스무하고 관해가 어떻게 관해는 지금 어디 간지 없습니다.
1: 그렇죠.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개선인가.
0: 예, 한 두 달 먹을까부터 관해 나는 건 기본서 없어지고.
1: 그 문제 해결이죠.
0: 예. 요즘에는 어디 발등이 무슨 게 많이 내렸습니다.
1: 예.
0: 산등 발등 내리고 그리고 예, 심혈이 그냥 어때 그냥 이제 보통부터 90부터 120까지 올라가 그럴 때면 숨이 차서 야 헐떡거리며 걸을 때 마트 버텨나고 운동하기도 한 요즘엔 운동하려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는 게 이양삼수고 요즘엔 좋다면서 심율이 요즘에는 90 아래로 내려가서 영성세 숨이 아예 차지 부뚝부뚝 놀라던 그 증상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 배는 좋아서 자꾸 운동하려고 약간 나가고 태권도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1: 태권도는 됩니다. 그거는 예, 운동이 너무 격렬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고 좋죠. 정신 집중하면서.
0: 예, 아파서 뭐가 요즘에 이양삼수고 소리 어서 약을 한 두 달 작 쌌습니다.
1: 예.
0: 이러고 여름으로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그런 어른한테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0: 예, 저녁에 반짝이 너무 뭐 떠든 게, 저녁에 잠을 왜냐면 떠든 게, 저녁에는 그 다 일어나서 그 잠에, 그러니까, 그런 댄스를 찾기는 다른 사람들 못 따게 하고.
1: 그렇죠.
0: 요즘에 밤을 잘 자고, 밤을 잘 잡수지, 위도 나쁘든 게 위도 좋아지지, 그런 혈압도절이 아니든 게 혈압도절병 잘 된다, 이야기.
1: 그렇죠. 예. 백분지 92 심장병이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0: 이번에 고혈압 한답니다. 이 학생 바꿔먹던 게 요즘에는 어떤 때는 혈압이 아이삭살이 없답니다.
1: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단 분들이 기본입니다.
0: 해결받았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아반 너무 좋아서 우선 이번에 저번에 9동 사도 잡수고 우선 제일 처음에 3동 9동 두 번 먹고 오늘 또 9동 달아받아 계속 잡수였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집에 거르는 이 제품이 너무 필요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실은 없고 쓰라 하세요.
0: 예, 부사장님이냐 없어요.
1: 그렇죠. 예.
0: 먹기도 다 이제 값도 뭐 저렴하게 비싸지도 않죠. 얼마죠?
1: 그렇죠.
0: 오늘 또 9동 배달 받기시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저온 정신환 제품 자체는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처방 자체가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도 본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 청심환 다시 말하자면 청심치명 발매 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없고 쓰시겠다며 어지간한 심장병 때문에 늘 요령이 불리하다거나 심장병 때문에 자주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것은 피해갈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으로 나타나는 심장병 자체는 일단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시되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알수는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 제일 낮아서 20알, 격렬할 때는 25알, 그리고 자수는 하루에 두 번 내지 한 번 가운데서 처음에 두 개로 정 자우는 하루에 두 번 견제하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괜찮다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여덟 달 이상 견제한 분들 가운데서는 가에 한 번 견제해도 되겠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위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혼촌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3: 주 청공회에서는 청량함 전하고 도의방지로 평안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2: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재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신념과 현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5일부터 이틀간 훈촌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황강은 길림사업에 관한 습금병 종석의 계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들어주고 뜻임없이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길림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복구 건설된 훈촌 부도통화문 건축군의 의탁을 해 조성이 됐으며 오대진 이크탕하 등이 국토를 수호하고 변경을 발전시킨 역사적 공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황강은 전시 내용을 자세히 관람하고 나서 기념관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고 생동하게 들려주어 모든 관광객들이 오대진의 용사절 기억하게 하고 애국열정을 더 잘 불러일으키며 민족 응집력을 증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훈촌은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킹크랩 집산지입니다. 황강은 더 기운 킹크랩 산업단지를 찾아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수입 및 중개 판매 경로를 넓혀 고품질 킹크랩을 끊임없이 공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선 수산물 무역은 길전 디지털 변경 무역 과학기술 봉사 회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황강은 기업에서 수입 품목을 일정 풍부히하여 대중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황강은 훈촌 킹크랩협회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업종 자료를 강구하고 내부 소모식 경쟁을 엄격히 방지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훈촌 남역 도로철도 연합수송 중심 부대철도 전용선 신축 공사가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해마다 청정에너지 1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강은 현지에서 대상 계획과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저장시설을 잘 건설하고 가공 능력을 높이며 화학공업단지 안전통제선, 외부 안전방호 거리 등 교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환경보호와 안전생산 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 중로 훈촌도로국제통상구 연합검사청사에서 황강은 시험 운행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일선 삼립군들을 친절히 위문했으며 세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 등 부문과 단에서 준 큰 지지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강은 검사 절차를 일정 최적화하고 통관 능률을 높여 양국 관광객과 화물의 이동이 더 편리하고 신속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강은 또 동박 개조 자동차 제조 회사를 찾아 자동차 수출입 무역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훈촌의 가장 큰 우세이고 개방은 훈촌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근년의 훈촌은 기세를 몰아 개척 진취하면서 경제사업의 발전에서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새 발전 이념이라는 주희봉과 신호등을 기원지하면서 전성 15호 전망계획과 연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전인의식을 증강을 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합돼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 등 주변

0: 국가와의 산업합작, 무역왕래, 문화관광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수출의 규모를 일층 확충해 동북아를 향한 개방창구로 심서 구축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은 것을 견지하고 중대대상계획을 동결적으로 잘 세우며 정확하게 투자유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앙기업과 국유기업, 실력있는 민영기업을 유치해 개발건설에 참여시켜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새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꾸준히 공을 들여 정치 생태를 정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원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으로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해야 합니다. 성직 속 각 부문에서는 정책 자본 요소 동면에서 큰 지지를 주어 훈촌 개방 발전의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 왕자리 류계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광범한 일촌 정업원들에 대한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충분히 구현하고 정업원들의 건강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고온 작업과 무더운 날씨 속 작업이 근로자들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그일 주총공회에서는 정량함 전하고 더위 방지로 평안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해 전주 광범한 정업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일전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주총공회 주석인 왕추국이 연길시 소방구조 대대를 찾아 정량함 전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에서 왕추국은 기층 일선 지휘원과 전투원들을 친절히 위문하고 더위 방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왕추국은 무더위 속에서도 근무 일터를 굳게 지키는 소방구조 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과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권익보장부 사업일꾼 류욱동입니다. 이번 정량함 전달 활동에서 주총공회에서는 더위 방지 물품 26,715개를 마련하고 본급에서 22만 4천 원 자금을 배정했으며 6개 위문조를 모았습니다. 위문조들은 전주 화물차 운전수,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 신취업 형태 근로자들과 여름철 노천에서 작업하는 교통, 소방, 공안, 물류, 전력 등 업종 종업원, 그리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일꾼들을 찾아 위문합니다. 이번 활동은 8월까지 지속됩니다. 전주 각급 공회에서는 정량함 전달 활동을 계기로 공회의 봉사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회 쉼터, 공회 종업원 봉사중심, 노동자 문화공 등 공회 봉사진지의 더위방지 약품과 음료, 정량꾸러미 등을 배치해 일선 종업원과 노천 근로자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와 더위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일선 종업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0: 연결 무화산 국가 삼림공원에 위치한 해란 명주 탑 전체 경력 모시기 7일 전부 개방되었습니다. 그중 30층 실외 유리 잔도와 32층 해란에 놓은 번지 점프 대상 가장 주목을 받는 고공체험 종목으로 됐습니다. 원 기상 레이더 탑을 개조해 건설한 이 새로운 도시 지표는 해발 516m로 고공 관광, 기상 과학 보급, 민속 음식, 극한 도전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했습니다. 해란 명주탑은 총 32층으로 관광객들은 고속 관광 승강기를 이용해 각 층으로 직접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30층 관광층에는 실외 유리 잔도가 설치돼 관광객들은 그 위에서 무화산과 해란강 연안의 풍경을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32층 해란에 놓는 고공 근해와 번지점프 체험 종목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의 안나입니다. 뛰어내릴 때는 무서웠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지요. 번지점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란 명주 인사행정 경리 백가남입니다. 향후 우리는 기상문화 견학, 고공도전, 그리고 인정체험을 일체화한 새로운 지표형 체험 대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연길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석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지석이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당원의 초심을 지키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개척자 자세로 교육개혁 최전선에서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0: 다반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는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단열내 강의화는 당건설로 발전을 이끌며 홍색 대강당, 소학교에서부터 당사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 주제 교양 실천 기지 등 여러 홍색 교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교육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여러 민족 무형문화유산 교양 내용을 부단히 완선하고 교양 경로를 넓혀 사생들이 다원적 단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하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강위화입니다. 전교 사생들을 이끌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뿌리를 박고 정신을 거취하는 것을 인솔로 꿈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언정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며 정감이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성장의 씨앗, 홍색의 씨앗, 단결의 씨앗, 강국의 씨앗이 전교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1: 전교 各族 师生的 내신
0: 연길시 북산수학교 교원 조기홍입니다. 강 교장은 마음이 따뜻한 교육 일꾼입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온정이 있는 교육을 하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좋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강 교장은 교육 정감이 있는 분이며 교육 사업을 진정으로 열애하고 교수를 열애합니다. 강 교장의 인솔하에 우리 북산소학교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2024년 강위화는 우수교육 자원 균형 발전의 중책을 맡고 북산교육집단을 조직 건설했습니다. 집단은 7개 소학교를 통합했는데 학생 8,020명, 교원 486명이 포괄됐습니다. 그는 학구 건설, 지부 연합 건설, 당원 선행을 목표로 학구 건설에서 당원의 시범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했고 교원 126명을 파견해 교류 수업을 함으로써 각 학교 발전과 교원들의 성장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강하입니다. 집단화 학교 운영으로 우리의 전문 성장 경로가 더 많아졌고 상시적인 참관 학습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특색 과정이 상호 연계되면서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발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집단에서 다른 학교 교원들과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배우며 학교 간 교류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는 100년 역사를 가진 오랜 학교로 교육과정 체계가 과감한 혁신으로 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다방면의 론증을 바탕으로 강의화는 당사교육 100강 계열 수업, 100명 영웅인물 선전 강연 등 1년의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취미와 특색을 겸비한 1년의 두 가지 부담 경감 과정을 개설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며 교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혁의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수년간 강의화는 학교를 이끌고 전국교육계통 선진집단, 전국문명교정 등 100여 개 영예를 획득했고

0: 한국건설은행 연변분행팀이 각기 남녀조 1등을 했습니다.
1: 훈천시 민정국 혼인등기처 칠석 결혼등기 온라인 예약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올해 칠석에는 혼인등기처 본부에서 정상 업무를 처리한 것 외에도 매곡 수진 순회 혼인등기 지점을 특별 설치했습니다. 8월 19일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무대청과 매곡 수진 순회 지점에서 동시에 혼인 등기 봉사를 제공을 하며 점심시간 휴식 없이 연장 봉사를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들은 위챗에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가 있으며 자문전화는 0433-753-7993번입니다.
0: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너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학교는 75명 선수들을 소집해 45일간의 하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훈련은 알파인 스키, 산악 장거리 스키, 속도 빙상 세 가지 종목을 포함하며 코치진은 훈련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훈련 후 평가까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9일 전에 6시 홈에서 심소 청년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8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4겜 경기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명정팀이 6대2로 도문팀을 대파하고 활용팀은 3대0으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왕청팀은 3대2로 도나팀을 꺾고 훈촌팀과 연길팀은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현재 명정팀은 전승 성적으로 순위 선두를 달립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합니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총금액에서 현금도 빼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또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차향 베개도 더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도 더 증송해 드리는 우리 활동 우리 내일 모레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런 우리 활동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입니다. 예, 국내의 수십 명 권위 전문가들이 15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0: 1k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약재하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그리고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약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처방이 들어가 있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몸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서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준다. 그러면서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우리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와 혀를 보충해주고 또 풍한 습을 빼주고 또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준다. 그러면서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준다. 서장이 사는 혈액형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서장 이사하고 중리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 이론 체계가 다릅니다. 장약심리방어는 서장약이면서 중약이기 때문에 서장 이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릉하고 중리가 해석하는 주치공릉이 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제가 이 방송 열심히 듣는 시청자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대단히 높아다 말입니다. 혈압이 고혈압 환자돼서 20년 동안 고사했습니다. 서약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혈압 때문에 걱정하다가서 이 방송 이 선생님의 강의를 지금 영신에서 들었는데 서장약이라니까 마음이 꿀리더라 말입니다. 서장이라 하기다 보면 지대가 높은 고한지대에 공합니까?
0: 맞습니다.
2: 산지대에 그런 지대에서는 나는 저기 천년약재를 만들었다니까 기슴이 가더라 말입니다. 그것도 또 해발이 4,500, 5,400 이런 데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약이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좋겠을까. 그래서 미꾸설이 썼는데 그 정말 선생님이 강의가 마찬가지로 효과를 잘 봤습니다. 먹으니까 오랫동안 먹으니까 혈압이 조절되더라 말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던 게 안정돼가지고 혈압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문의를 하니까 저기 방법 알켜서 듣더라. 어떻게 약 여가 어떻게 저기 먹으라는 거에 거기다 또 한 가지 방법도 결부해가지고 썼는데 알려준대로 썼는데 6달 정도 먹으니까 혈압이 완전히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기는 1년 석달 먹었습니다. 이하고 신내방. 그런데 지금은 그저 신내방만 먹습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그 서약처럼 이렇게 한 날에 세 번씩 먹으면서 딱딱 이렇게 뭔가 병세를 눌러주고 머리 못 쳐들게 하니까 빨리 저기 치료되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혈압 때문에는 큰 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색이 뇌경색이 있습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서 여기저기 여러 곳에 맥혔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 향 안에 띵하고 정신이 안 난다 말입니다. 머리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러니까 밤에 저희 낮에는 그런 데를 견딜 수 있는데 밤에 기다면 잠도 못 잤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지 못하니까 가슴이 침침하고 우울증이 막 오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과사했는데 지금은 저기 뭔가 하기다 보면 이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머리 안이 개운하고 아프지 않고 띵하지도 않고 오림진다에 나고 소리다에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도 머리에서 소리에 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골이 아예 아프고 그러니까 정신한다. 일어나게 되면 기분이 좋고 정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위가 좋지 않아서 덩어리가 검사할까요? 위에 심하다는 기력이다. 그래서 그냥 시국물이 올라오고 쓰리고 아프고 밥맛이 없고 소화해야 되고 예. 그래놔서 사람이 많이 추겠습니다. 해염 예. 쓰리는 몸이 위소치 않으니까 예. 면역력이 약해져서 오고 가는 감기 다 하고 예. 그랬는데 지금 위가 좋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쓰리고 식은물이 올라오고 아프고 이런 증상도 없었었단 말입니다.
0: 아, 예. 예.
2: 위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여러 곳도 많이 효과를

0: 왔으면 다리 아프던 것도 낫고 다리 저리 발다리 저리 된 것도 낫고 저기 섭외 자꾸 예 서외는 저 여자염이 있고 예 여실금도 있고 이랬는데 이 방면에 또 효과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효과를 약 안 나가서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아, 예.
0: 우리는 예, 이거 둘이 같이 이렇게 먹는다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먹을 타사입니다.
1: 아,
0: 그래서 예. 예, 이번에 활동도 좋고 해서 예, 약을 배달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1: 예,
0: 예. 예 오늘은 문이라다 그럽니다. 예. 우리 친구가 저번에 만났는데 눕기만 하면 잔답니다.
1: 아.
0: 눕기만 하면 자고, 예. 그것도 할 날에 10시간 넘어 자도, 예. 계속 피곤하답니다. 계속 잔단 말입니다. 예. 누구면 자고, 누구면 자고. 그래, 얼굴에서 딩동 부수고, 예. 자꾸 자니까 그런지 몸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부서는지, 몸이 나는지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1: 아.
0: 그래서 답답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문이라고 쓰리, 맞으면 약 쓰겠답니다.
1: 아, 예.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예. 장기적으로 정신이 긴장하면서 우울해지고 아 수면 질량이 내려가면서의 예, 이 자는 시간은 매우 길지만 또 자고 일어나도 예,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계속 예. 피곤합니다. 예,
0: 예, 예.
1: 정적을 회복하기 아주 힘들어지죠. 예, 예 이런 분들은 꼭 예, 신경계통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이런 병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예,
0: 아.
1: 이게 우리 그 장약신대방원은 뇌세포를 잘 수복해주고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약인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서 아,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치료해준다. 예. 이 효소는 예,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인데 예, 주로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우리 성분들이 우리 장약심리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청궁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예, 예, 지룡이 또 들어가 홍경천이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성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이 사람 이분이 지금 신경성 치료를 요구해 주면은 그런 증상이 나사집니다. 예.
0: 예. 예.
1: 그래서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연기 전화는 예.
1: 2417979번입니다.
0: 예, 2417979.
1: 맞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맞습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장약심 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저는, 예, 이게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예, 22여 년, 예, 서약인 혈압약 먹음에 살다가, 선생님 장약심 예방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약을 달 만에 장약심 예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아, 그렇죠. 예.
3: 그리고 저는 이게 다발성 뇌경색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 그냥 어지럽지 머리 무겁고 눈도 무겁고 눈 뜨기도 여 힘들었습니다.
1: 예.
3: 예. 근데 예.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하니까 머리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예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림에 야 지금 사는 게 기분이 진해졌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예. 그 다리가 그냥 시리고 저리고서 걷기 힘들었는데 아 지금은 예 아무리 먼 거를 걸어도 예 지금 다리가 예 시리고 저리는 법이 없어서 예 야 걸는 데도 영 편합니다 지금.
1: 예.
3: 예. 그 우리 부부는 정말 이거 활동할 때마다 이 약 사서 먹으면 건강 챙기고 있는데 선생님 한 가지 뭐냐 그는 예, 내가 어제 그런 우리 고향 친구를 만나서 예, 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예, 자기 병원에 가 검사한 게 뭐 오른쪽에도 무슨 경동맥이 빵꾸가 있고 왼쪽에도 경동맥이 빵꾸가 있다면 영수증 할 때다.
1: 예.
3: 그래서 내가 예, 방송을 드리니까 이게 이런 빵칼에 서장약이 좋은 약이 있다고 하니까 예, 야 그러면 예, 이 선생님과 문의해달랍니다. 이 약을 자기게도 맞겠는지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1: 예, 이 경동맥 빵칼이라는 거는 아, 목이 올라가는 그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량이 80% 이상이 경동맥을 경과합니다. 예. 이 경동맥 빵칼은 예, 연세가 있다 보면은 한 분 건너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의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죠. 예. 이렇게 혈지가 높아지면은 아, 혈액 속의 중성 지방이 높아가지고 빵칼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예, 그럼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또 녹궁수의 부수라는 것도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

0: 이렇고 또 아프고 하품이 사소나죠. 예. 이런 빵과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치매도 쉽게 올 수 있고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경동맥 빵과이 있다 할 때 대뇌 허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죠. 예. 이런 경동맥 빵과를 제거하려면은 먼저 환자분의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산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예. 이렇다면은 이게 잉빵콸이 생겨야 합니다. 예. 이게 빵콸이라는 게 잉빵콸도 있고 루안빵콸도 있고 이러는데 예. 이런 걸 해결해 주면은 그 잉빵콸이 생겨야 합니다.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혈전도 녹여주고 혈도 풀어주고 이런 약이 그 들어가가지고 빵칼을 녹여서 소분자로 만들어 또 그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또 排便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 그 장약심리방은 혈지도 내려주고 혈전도 녹여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이런 성분이 또 들어갔죠. 예. 소홍화랑 지룡이랑 당귀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빵과를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우리 장약 심리방만한 이런 약이 없습니다. 예. 결국 여기 부드러운 빵과도 또 그 이게 형성되면은 그 안 좋은데 이 부드러운 빵칼도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잉빵칼, 란빵칼 이게 다 형성이 잘 안 형성이 아예 되죠. 예.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이걸 경동맥 빵칼을 소분자로 녹여서 싹 물로 변화시켜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 주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그럼 예, 자기도 지금 배달받아 쓰야 담 그랬어요.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우리 활동하게 되는데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1: 예.
2: 예.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세력도들이한데 30여 년 서양 혈액약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0: 네.
3: 그러다에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심리방만 먹게 되는데 혈압조절이 얼마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접단 만에 잔약 심리방만 먹는데도 혈압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3: 예. 예. 네, 저는 그리고도 경동맥 오른쪽 방콸이 있어서 항상 그지마다 심리방 넉다방 먹고 검사하니까 이 방콸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0: 네, 지금 방콸이 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어떤 분은 이제 그 손님처럼 넉달반만이 이렇게 사라진 분들도 있고 5달, 6달, 7달 8달 이렇게 사라진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 빵콸이.
3: 예. 예. 그래도 나는 심장도 항상 숨차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앞뒤 가슴이 쏙쏙 찌는 거 이래 아팠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 아픈 증상이 없어져 가슴이 답답하면 숨을 차 가슴 막히 숨 막히 이 증상이 완전히 잃었습니다.
0: 예.
3: 그래 이 약이 하도 효과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같이 먹길래 활동마다 싸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3: 예.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에게 막내 동생이 요즘에는 한국에서 왔는데 야 이게 심혈이 150, 160개씩 뛴답니다.
0: 오, 예.
3: 예. 그러면 영어 바빠하지 내가 이 약을 빨리 쓰라고 이게 심혈관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그래 선생님과 문의해달라고 해. 지금 우리 집에 와있습니다. 선생님 저 지도를 받아보다고.
0: 예.
3: 한국에서도 심장약을 많이 쓰다니 별 큰 허들 없어서 그래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0: 아.
3: 예.
0: 예. 이게 심률이 지금 150개 내지 160개씩 뛴다 제 구매입니까? 예. 이런 예. 심률 문란이 나타나는데 어째서 한국에서 심장병에 좋다는 그런 약들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보는가? 우리 무릇은 일에 부딪혔을 때 매우 놀랍니다. 예. 심장이 그래 빨리 뛰지 않습니까? 예. 너무 놀라가지고 예. 예. 그리고 매우 기분이 좋으면은 매우 기쁘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0: 심정이 아주 유쾌하죠. 예. 그럼 그 기분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체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이 신경이 심장을 공제하고 있다는 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심율이 빨리 뛰는 분들 단순히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약만 써서 효과를 못 봅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선 먼저 신경 쇠약 증상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랑 할 때 어떤 약입니까? 예.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불란이 온 것을 치료해주고 또 그 신경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신경을 또 안정시키고 또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룡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또 천궁 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이런 약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해주고 또 원래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정말 두 번 체감담을 애한 이런 약이죠. 예. 이래서 심장을 치료해주는 면에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심율이 그렇게 빨리 뛰는 이런 증상을 회복해주는 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그러면 이번 확대 며칠 없다니 이번 확대 차가 좀 많이 쌓였답니다.
0: 예, 내리머리까지인데 이번에 우리 활동 기회를 잘 잡으면 좋습니다. 예, 우리 활동 계속 이런 우리 활동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우리 활동에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그 저기 아랫집에 그 아주머니가 예 저번에 수술 좀 와서 약상했답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거에 우리 아빠의 중풍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사하다가서 이 심리장려방 만나가지고 쓴 게 정말 이 효과용 좋습니다. 중풍이 걸려가지고 걸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거 계단 못 내려가고 얼빠 안 하고 딱 모자르시하고 입 하 버리고 누구 뭐이랑 말하면 행해 보기만 하고 딱 귀신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던 게 그다음에 또 소변이 살고 한 가지 마사지가 다 맞아서 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팔도 사지 못하고 소매도 팔을 못 보고 이래된 게 예, 그거 저기나 썼댔습니다. 깨거나 선생님 말도 그게 예, 공룡 수식 딱 시해서 중풍 치료한다니까 나의 중풍이 걸리니까 방법이 없을지다. 근데 이 약 쓸까 나의 아니 야득단만에 혈압약이 혈압이 온정다니까 혈압약이 안 먹게 됩니다. 그 심리방만 먹어도 그렇게 잘 됩니다. 거기다가 선생님 가르친 대로 또 약을 쓰니까 나의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아예 안 먹고 이 심리방만 먹는데 우선 온정 잘 돼가지고 용 좋습니다. 예, 완전 회복됐습니다. 예. 예. 다른 사람으로 좀 똑똑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0: 하하하, 예,
3: 정말 이 약 천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때까지 이런 약을 못 만나서 고생했습니다. 예.
0: 예.
3: 나도 예, 마음이 불안하고 예, 신경질이 많고 나 먹으면 이게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서 그 힘나는 것도 신경질 쓰고 이래고서 그래서 심장이 바닥바닥 지고 병력이 없고 그래서 누구 말하면 짜증만 내고 밥은 못 먹고 맥이 없고 이래던 게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 이래던 게 예. 아니 지금은 예, 그냥 같이 우리 아바이 갔을까나 똘똘해진 게 영 젊어졌다 한다. 우리 내 아줌마들 다 말한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하고 또 똑똑해졌다. 원래 빠르한데다가 저기라 지금 더 빨라졌구나. 얼굴이 예뻐졌구나 하고 용 불파한다. 그래서 많이 예. 선전했댔습니다. 이거 예.
0: 선전해야 돼. 그래, 또 많이 먹는 약이 이야기입니다.
3: 예. 여러 사람이 많이 썼는데 얘 다 좋다 한다. 그래서 얘 그 사람들도 이제 수구슬이 더 났으니까 나 이제 그런 데나 어떤 사람이 경제 못 따라가니까 좀 이따 싸고 어떤 사람이 인사 뺏네 미리 싸고 이랬다. 그래서 싸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랫집에 아주머니는 얘 두 자리 체결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도 심장이 막 팔딱팔딱 뛰다도 어떤 데는 한참씩 심장이 아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떤 안에서 얘 경력이 하나도 없고 딱 모조리 쉬어야 한답니다. 안개를 오름 지나고 이래서 얘 노공이 와가지고 또 슬쩍 얘 그래서 저번에 썼는데 예, 선생님과 말하고 썼는데 예, 효과용 좋답니다. 좀 발가리 예, 바깥에 댕깁니다. 예.
0: 예, 우리 이
3: 예, 그래서 활동이 좋으니까 나 예, 오늘 싸겠답니다. 아무래도 뺏냈어야 돼. 우리처럼 뺏냈으라고 다른 약 안 써도 이 약 맛도 드신다고 이랬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이 지자를 이렇게 세 개나 넣은 분들이 이 노공이란 네. 온 분들한테는

0: 우리 이야기 아주 그분들한테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 보된다, 보된.
0: 예. 그래서 예. 예, 그분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똑바로 전화했습니다. 예. 뭐가 똑똑했으니까 좋단다. 예. 기뻐한다. 예.
0: 예.
1: 우리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당약을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2년 가후 예, 당약 10내방 먹고 있는데, 예, 야돕 달 가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도저히 잘 되는 게 알려지니까.
0: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또 알려준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도저히 그렇게 잘 됩니다.
0: 네.
3: 지금은 예, 당약 10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아,
3: 예. 예, 진경성으로 예, 그래서 소리나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이 당연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예 그리고 예, 병원에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0: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낀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0: 예.
3: 그런데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럽증이 인차이롭습니다.
0: 좋지.
3: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이렇게 예, 훌륭한 약을 소개를 해줘서 예,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3: 그래서 우리는 쓰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아,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아, 이런 아,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고 뇌동맥경화라든가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황황하다거나 흉부 압박감이 있다거나 숨이 차고 아, 또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고 사지가 저리고 또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언어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이 반신불수랑 있는 이런 분들 아, 발을 굽히기 힘들고 아, 또 아, 그 흐리멍텅한 이런 증상이 자꾸 나타나느니 정신이 그리고 침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하다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마비 증상을 치료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어는 아, 정기적으로 혈액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 직접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가죠. 예. 예, 이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하죠.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아,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아, 신체 건강이 기초이죠. 예. 혈관기는 거미줄처럼 우리 몸 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예. 예, 혈관은 우리 생장 발육에 따라 가지고 점차 길이와 굵기가 증가되고 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 예, 혈액이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른가에 따라서 아, 사람이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예.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바액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 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일터에선 나름대로 능숙하고 깔끔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집에만 가면 뭐 흘리고 깨뜨리고 허당기가 새겨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편한 사람들과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빈틈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조여놨던 마음의 끈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놓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탁구공을 서로 주고받듯 가까워야 할 수 있는 이 찰떡궁합호흡과 함께 마음은 느슨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웃음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자, 먼저 이웃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소명이 새 집으로 이사갔습니다. 어느 날 예쁜 여자 이웃이 문을 두드리며 자기가 사는 집의 전구가 나갔으니 좀 갈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명은 기회다 싶어 기쁘게 전구를 갈아주었습니다. 전구를 갈면서 그는 물었죠.
1: 저기 아가씨, 혼자 사세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0: 여자 이웃이 말했습니다. 있어요? 소명이. 그럼 남자친구가 왜 안 갈아줘요? 라고 묻자 여자 이웃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자기가 감전될까봐 무섭대요. 야, 좋은 기회다 싶었는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게으른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2: 여보, 왜 귤을 그렇게 좋아해요? 사과나 배는 안 좋아해요?
0: 아내가 말했습니다. 씻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도 집에서 가모 가사 분담을 하십니까? 이 가사 가모는 아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기분도 좋고 일거리도 줄어드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도 와서 가사 가모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자, 이어서 건강검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 약국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해서 김철은 재미삼아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검사 결과 칼슘 부족, 철분 부족, 어이구, 아연 부족이라는 진단과 함께 온갖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았죠. 김철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1: 제 건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장님, 돈이 부족하신 것 같네요.

다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약국에 한 가지 약 사러 갔는데 나올 땐 한 주머니 가득 들고 나오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속에 진리가 있겠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나는 사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중국 민항공학 연구의 기초를 닦은 사람 중 한 명인 화봉상입니다. 1897년 3월 29일 화봉상은 천진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시대의 먹구름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3살 때 아버지가 8개국 연합군의 침략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는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온 가족의 생계는 어머니가 바느질로 겨우 유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린 화봉상은 학문의 뜻이 있었지만 집안 형편상 학비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학비가 없는 반일제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어머니는 늘 그에게 의지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집이 가난하다고 품이 없는 짓 하지 말고 꼭 깊이 읽고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책이 없을 때는 동창생 책을 빌려 한자 한자 백교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성적은 항상 전교 1등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절 화봉상의 올바르고 자존심이 강하며 부지런한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반일제 학교를 거쳐서 천진 관립중학교에 입학했고 1916년에는 북경의 청화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919년 5.4운동이 일어났을 때 화봉상은 애국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때 애국주의 사상이 그의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1920년 여름 화봉상은 청화학교를 졸업한 뒤 국가 부담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유학하여 조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 강함이 해군 조선공업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 분야를 통해 조국을 강하게 만들어 외세를 막겠다고 결심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는 방학마다 조선소에서 노동 경험을 쌓았습니다. 1923년 졸업 후에는 밀리언 대학원에서 조선 및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1924년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업을 마쳤을 때 누군가 그에게 조선소 감독직을 제안했는데 이 직은 보수가 좋고 수입도 많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화봉상은 당연히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배운 지식으로 조국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934년 화봉상은 항주의 조항비행기 제조공장에 엔지니어로 입사하면서 항공사업에 평생을 바치게 됐습니다. 1937년 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8월 14일 공장이 일본군 폭격을 받자 미국 측 직원들은 공장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 화봉상이 나서서 공장을 무한으로 이전하는 임무를 맡아 생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 공장 설비를 대후방으로 옮기고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공기 수리와 생사를 계속해 항일전쟁에 이바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중국 민앙과학연구의 기초를 닦은 과학자입니다. 화봉상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1949년 4월로 갑니다. 화봉상은 이 향강에 있던 중국 항공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그해 11월 9일 중국 항공사와 주왕항공사의 12대 비행기가 북쪽으로 이륙하는 봉기가 성공했습니다. 이는 중국 민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봉기 후 향강에 남은 직원들은 화봉상을 대표로 추대하여 재산 보호 투쟁을 이끌게 됐습니다. 화봉상은 당의 지시에 따라 향강에 있는 재산을 지키고 기자재를 조국으로 운반하는 정책을 적극 수행하며 그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51년 1월 화봉상은 태원기계수리공장의 공장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많은 기술일꾼들을 데리고 태원에 도착해 향강에 있던 주황비행기 수리공장 설비와 기자재를 태원으로 운반했습니다. 그해 1월 15일 태원기계수리공장이 착공됐습니다. 혹독한 겨울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화봉상은 전 직원을 이끌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대로 경계를 섰습니다. 그는 찹쌀과 동조를 섞어서 펌프를 보수하는 방법을 고안해냈고 용접용 분말이 부족하면 스스로 배합하여 만들기도 했습니다. 1956년 초 당중앙은 과학진군을 향한 위대한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민항국은 화봉상을 중심으로 세 사람으로 구성된 민항과학연구기획소조를 구성했고 화봉상이 조장을 맡았습니다. 이 소조는 훗날 3인 소조로 불렸습니다. 화봉상의 지도 아래 3인 소조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중국 민항과학연구사업의 초안 초고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새 중국 민항과학연구사업의 첫 번째 강경적 문건으로서 민항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957년 12월 화봉상은 고학연구실 부주임으로 1963년 9월에는 민항과학연구소 부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중히 간직했던 많은 기술 서적들을 새로 설립된 연구소에 기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산 대형 비행기를 타고 푸른 하늘을 날아오를 때 그 길 위에 화봉상과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는 평생의 헌신과 노력으로 후세들이 푸른 하늘로 향하는 활주로를 닦아놓았습니다. 자, 악기에도 조율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팽팽하게 조여있다가 느슨하게 풀어지는 조율은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 팽팽하게만 살아온 것 같다면 좀 느슨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악기처럼 조율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신만의 멋진 노래를 연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인생의 아름다운 석양 시간.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채워드립니다. 석양을 행복.
1: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시간 건강자문방송 이어집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환 중 하나인 경추병과 요추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이 자주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거나 손이 저린 증상이 있으신가요? 혹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저리거나 오래 앉아있기 힘드신가요? 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또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경추병과 요추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예, 또한 또 노화도 피할 수 없는 이 척추의 질환, 예, 여기서 가장 흔한 병이가 경추병, 요추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병은 주로 연세가 들면서 우리 몸이 퇴행, 예, 즉 연세 증가로 인한, 예, 각 조직 기관 세포의 불가역적인 변화로 인해서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은, 예, 이 경추병, 요추병으로, 예, 목이 불편하고 어깨나 발이 저리고 손가락 끝까지 저리고 또 허리가 불편하면 단순히 허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 압박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허리도 뻐근할 뿐만 아니라 엉덩이, 다리,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저림증, 마비증, 그 다음에 걷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예, 특히 대변, 소변, 배출까지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예, 이것이 흔히 요추 협착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0: 네.
1: 예, 많은 분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으면서 약은 얼마나 많이 썼고 또한 친구도 해보고 또 파스도 붙이고 견인요법도 해보고, 예, 이러면서 늘, 예, 붙이는 방법, 예, 예, 이런 방법으로서 그냥, 예, 예, 진짜 해결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현대병원에 와서 치료하고 나선 환자입니다.
1: 예, 어디가 불편해 치료받았습니까?

0: 관 협상증이 있고, 그 다음, 태양성 관절이 있고, 어릴 때, 나이일 때부터 이 풍수성 관절이 있었습니다.
1: 예.
0: 이제 비 오는 날이나 다리 치부면 더 세게 아프고, 허리는 꼬부라들어 잘못, 치료받은 게, 완전히 허리 폐두에 용사거로 생깁니다.
1: 예, 허리도 불편하고, 허리, 척수 협착증이 있었습니까?
0: 예, 예.
1: 예. 그 다음, 예. 무릎 관절염도 있고, 예.
0: 예. 근데 이제 용살 걸어야 됩니다.
1: 예. 이제는 마음대로 걸을 수 있게 됐다 하면 치료하셔도 예. 잘 됐습니다. 예.
2: 여보세요?
0: 예. 딸 아이들입니까?
2: 네, 말씀하십시오.
1: 예. 그냥 얘기하세요. 들립니다.
0: 그리고 예. 전에 지내 좋아서 말합니다. 이 허리 뒤에, 이점이네, 이렇게 어드바디아 앉았다가 탁, 이렇게.
1: 예.
0: 지금도 그렇게 났었냐, 저러고 땐 병원에. 그게 몇 년이 될까요? 그게 때 나는 또 계속 부시름처럼 났댔습니다.
1: 예.
0: 시작부터도 아이 듣던 게, 그 현대병원에 가서 속주로 그 주사 놓고.
1: 부강주사 맞았습니까?
0: 예, 그런 게 그게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전 이렇습니다.
1: 예.
0: 예, 그게 이렇고, 그 다음에는 얘 또 좀 뭡니까? 얘네 장려 전 단계입니다.
1: 예.
0: 예. 밥 먹은 거는 그렇게 먹는 것도 하지만 밥 많이 못 이러면 이제 저녁에 밥을 두 술 너무 먹어도 예. 그저 다리 하나 먹고 세 술 먹어도 혈탈식
1: 전혀 올라가고 예.
0: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한 후에 내 7곳이 9곳 이렇게 치료받았대습니다. 어떤 옷이
1: 예.
0: 지금 혈탈 계속 아무리 그래도 예. 병사입니다.
1: 예.
0: 그... 딱 치료를 이 당뇨 치료를 아예 하고 전에서도 음수까지 자수를 했던데 딴 치료했는데 현대병원과 치료한 게 혈당도 지금 정사에 된 것 같더랍니다.
1: 네.
0: 자, 전 단계랍니다. 이 서치병원의 사람이.
1: 전 단계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당뇨병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일반인들보다. 네. 역시 당뇨 환자처럼 음식 조절을 그렇게 잘하는 게 좋습니다.
0: 근데 선생님 지금 내 저녁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침에 떠났다면 어쩌면 6 이렇습니다.
1: 네.
0: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식후는 어떻습니까?
0: 네?
1: 식후 혈당.
0: 식후 혈당 원래는 아예 없습니다. 잘못 먹으면 진짜 많이 먹거나 식당처럼 진짜 많이 먹는 보통 일 없습니다. 그러네. 예. 지난 기법 오늘이 니가 내원산지 다게 떠나쳐도.
1: 예.
0: 당뇨 이걸 할 말 못했습니다. 잊어버리고.
1: 예. 당뇨까지 치료받았다. 예, 그 얘기죠. 예.
0: 예. 문 잊어버리고 말 못한 지내 감사하게 점심 시간에 그 선생님들 다 인사를 했습니다.
1: 예.
0: 선생님들이 광고하면 내가 모르지 않고 뭡니까? 예.
1: 선생님도
0: 예. 감사하고 리 관련원단지에서 리관련원단지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아니, 예.
0: 할머니도 내일 가겠답니다.
1: 그분은 무슨 문제 있습니까?
0: 할머니도 내가 좀 허리 꼬부라들고,
1: 예. 허리 꼬불고, 예.
0: 비슷하게 아픕니다.
1: 예. 척추 협착이 있겠습니다.
0: 예, 예.
1: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 척추 협착의 경추병, 이다 척추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2: 네.
1: 예, 척추란 단순히 사람을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통하는 통로다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척추의 그 온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그 척추의 질환뿐이 아니라 온몸에 사실 이 척추로부터 나오는 신경은 사지, 말단, 내상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이 건강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추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주요 증상을 놓고 말하면 뒷목이 늘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이 자주 있습니다. 이 경추라는 것은 원래 정상적으로 그 굴곡, 꼿꼿한 것이 아니라 뒤로 제끼는 C자형의 굴곡을 가져야 정상인데 이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 자꾸 앞으로 머리를 수그리는 자세를 하기 때문에
2: 네네.
1: 예, 그래서 모기가 C자형인 것이 아니라 일자형, 예, 거북이 목형, 예, 예, 일자형 목, 예, 이게 다 자꾸 앞으로 수그리는 예,

0: 이런 생활 습관이가 이같이 경수의 그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예, 저도 저 이 무릎이 이렇게 진해 통증이 심해서 그래 그 현대병원에 가서 전문의 가서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뚜렷하게 좀 나타났나만.
0: 무릎 관절염이 있던 게 치료받고 예, 예. 예, 몇 번 치료받았습니까?
2: 한번 받았습니다.
0: 한번 받았는데 효과 예. 확실하고 예.
2: 예, 확실히 좋다고.
0: 예.
2: 그래서 내일 요양 하다.
0: 먼저 치료받은 시간이 며칠 지났습니까?
2: 어젠 14일 됐네요.
0: 예,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두 번째 네. 치료받아야 됩니다. 한 네. 번에는 효과는 알리지만 네. 한번 치료로서는 제대로 예, 완전하게 낫을 수 없습니다.
2: 예. 예. 그 진에 아프던 게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 좀 걸린 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좋지만
0: 예.
2: 통증이 진짜 심해서 그저 가다가 아파서 앉았다 있고 또 쉬었다 그러고 그렇게 계속 계속 한 번만 그 효과 빠르니까
0: 예.
2: 또 예약하세요.
0: 예, 2650에 전화하시면 그 리관리 원장님이 직접 예. 전화 받습니다. 근데 오후 4시 전까지 전화해야 됩니다.
2: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우리의 저기 그런 이 옆집 할머니 때가에 이 그런 앞두 어깨 이 미리바다에 아프답니다. 그러면 손꼽이 아프답니다. 손가락이
0: 어깨 아플 뿐만 아니라 손가락까지 내리저리고 아프다. 예.
3: 예.
0: 예.
3: 그래서 병원은 내일에 병원은 가지 말고 그 현대병원은 가면 검사도 다 하고 그러니까 지들이 거기 검사라고 치료받으라고 그랬지만 그러겠다며 그랬는데 이 좀 깨가면 내 생각에는 좀 수필이 같은데
0: 예, 예 비수시 맞췄습니다. 예
3: 그렇죠. 예.
0: 네.
3: 될 수 있죠. 예.
0: 아,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이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은 여러 가지 잘 낫지 않은 이난병에 효과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골관절병의 경추병이나 요추병, 무릎관절염의 대퇴골 무혈괴사 이런 병들의 효과가 예, 그 인성을 받는 예,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모두 전효과로 보고 있으니까 예,
3: 예. 많이 소개를 했는데 다 효과 보고 이만도 난린다 그래 제가 할머니 내지 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예약 전화에다 먼저 예약을 해야 됩니다. 2652120 예.
3: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아, 저는 지금 허리 너무 아파서 집행기 찍으니까 걷지 못하네요. 허리 아파서.
0: 허리 아파서, 예.
4: 예, 허리 아픈 걸, 아, 이번에 등원수 때 마다름이나 그한 게 풀쳤습니다.
0: 그때는 예, 삐끗해서 예, 허리 네. 근육 그 삐끗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좀 허리 근육이나 인대 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4: 아주 한 몇십 년 됐나?
0: 몇십 년 됐으니까 그때 것도 문제 되겠지만 그 원인 없어도 나이가 드시면 다 이 허리의 퇴행성의 변화로서. 척추 주변에 인대도 두껍고 뼈도 골질 증식이 생기고 예? 어혈도 생기고 이래서 척추 협착증이라는 게 아주 흔합니다. 허리만 아프고 다리는 내리저리거나 뭐 걷기 어렵거나 이런 문제 없습니까?
4: 다리 내리저리 무릎뼈가 내약이 없습니다. 한바탕에 내리저리 내약이
0: 없나 예, 무릎이 아. 예, 다리 맥이 없다. 예. 네, 네.
4: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구강산해보고에 한번 치료한 게
0: 한번 치료받았습니까? 예.
4: 그런 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에 이제는 집행이 됐고 지금 집행이 안 짓고도 마음대로 어서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0: 예.
4: 그래 가서 또 치료를 하자 그랬나?
0: 예, 한번 치료에는 효과는 알리지만 한 번으로서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대로. 그 전문가 선생님이 몇 번 치료하라 하면

0: 그에 따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다음 나가겠다.
0: 네.
3: 우리 형님이 아침에 간질비 하는데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재발한다.
0: 예.
3: 그래서 그 한 번씩 대대문이나 좀 병이다 한지 치료 될 수 있겠습니까?
0: 관절병이란 게 그게 쉬운 병은 아닙니다. 예. 이분이 뭐 그 전에 뭐 무슨 외부의 어떤 병 같은 거 아는 적이 없습니까?
3: 없진 않았는데 관절병 할 때부터 한 게.
0: 어릴 때부터. 예. 하루에 세 번씩 이거 대발작 소발작이라는 게 있는데 대발작 할 경우에 그거 참 위험합니다. 밖에 나가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상세한 번호 2652120에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3: 265120.
0: 예, 된 전화해서 예약을 하시고 어느 때 오시라 하면 예 그때 치료받으러 가면 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4: 제가 예, 그 젊어서 이렇게 여자만 들치고 구조정수도 있다더라 마음에 허리진이 아파가지고 예, 몇 번.
0: 젊어서라는 게 나이 어떨 때 그럽니까?
4: 한 40대.
0: 40대, 예.
4: 예, 그래서 예, 움직이다가 자꾸 몇 번 이래 벌떡벌떡 했는데 그렇더라 말입니다. 근데 예, 나 먹을까 지금 예, 있잖아. 예, 허리 이렇게 아프고 예, 되게 바쁩니다. 그리고 예, 엉심이로부터 시작해서 다리 발끝까지 징징 저리며 지금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병원에서 그 관절을 달한다니까요. 지금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되겠습니까?
0: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내리저리고 허리 펴기 예. 바쁘죠. 예?
4: 예. 허리 바쁘단 말입니다.
0: 그게 척추 협착증의 증상이 맞습니다. 예. 예, 이 현대병원에 독특한 치료가 있는데 그게 부강주사료법에 이 치료로서 여러 잘 낫지 않은 이남병에 모두 쓰이지만 특별히 골관절병에 허리 무릎에 또 대퇴골 무혈괴사에 이런 모든 질환에 그 치료 효과는 확실히 인정을 받습니다.
4: 무슨 부강치료요법이라고?
0: 부강주사료법.
4: 주사료법.
0: 예.
4: 예.
0: 그 먼저 265120에다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4: 예약해야 됩니까?
0: 예.
4: 전화번호를 다시 적어주세요.
0: 265.
4: 가만히 있어. 잠깐 기다리세요. 예.
0: 네.
4: 265.
0: 2120.
4: 210.
0: 21.
4: 예, 21.
0: 그 다음 20.
4: 20.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5: 예, 또 보니까 우리 어머니 또 허리 아픈다. 걔가 여수한 탈출을 이미 이렇게 진단도 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80이 넘고 하니까 예.
0: 예.
5: 그 허리 10년 전에 또 아파가구나 이제. 그래서 일어나기 좀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 부강수사로 맞다고 했는데 내일 제절에 가서 어선에 제절에 가면 됩니까?
0: 먼저 예약을 해야 됩니다. 여수간판 탈출로 인해서 척추 협착이 온 것 같은데 뭐 네. 다른 치료도 많이 했겠죠. 주심도 네. 맞고 뭐 파스도 네. 붙이고 예. 그런 거로 확실하게 네. 치료하기 바쁩니다. 예. 예. 그래서 265-2120에다가 전화해서 네. 예약을 한 다음에 예. 네. 예. 그래서 어시라 할 때 가면 됩니다.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6: 네, 우리 동생 친동생이 59인데 이 무릎이 좀 가벼우니까 사진도 찍어보니까 퇴행성 관절이 미련다. 59인데
0: 예, 그 나이에 뭐 일찍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6: 글쎄 말이다. 예. 그래 이 오른쪽이 한약에 이렇게 오른쪽 무릎이 또 이렇게 그 달걀만한 아이들도 그 절반 떼어놓은 것도 그렇게 딱 예, 흐물흐물한 게 그래서 아프지 않는데 무릎이 중간에 아프단다. 그래서 사진 찍으면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는데 게 이렇게 뭔가 그 누나가 이렇게 거기 가서 두 번 치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랬거나 낫다 해서 그래서 니 가서 배아라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0: 그분이가 혹시 류풍습관절은 아닙니까? 손가락이란 다 문제 없습니까?
6: 누가?
0: 이제 말하는
6: 아, 아니다. 남자입니다.

0: 아, 여기서 남자는 없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리고 손가락의 양쪽에 관절이 아프다 얘기는 없습니까?
1: 예, 아이 그건 없고 그래도 무릎이
0: 무릎이만
1: 이 무릎이 한 짝만 그런데 이 작어도 별로 어떻게 날 흔나도 그것도 별로 아플까 하면 별로 한다며
0: 네. 뭐 이제 얘기 드렸지만 현대병원의 부강주사 이 치료는 그 여러 가지 잘 낫지 않은 인한병에 적용이 되는 가운데 특히 모든 골관절병에 무릎관절, 허리질환, 어깨에 손목이나 발목의 관절염에 모두 그 치료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서 그랬다.
0: 네, 265-2120에다 먼저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다음은 아기셔.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요새 그 갈비뼈하고 옆구리하고 갈비뼈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CT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이 있다. 그래서 수염제도 먹고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효과 없는데 갈비뼈가 지금 그 뭔가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픈다. 특히 기침할 때도 아프고 이게 어째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0: 병원에 가 배웠는데 아무 진단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3: 그러니까 이게 뭐 늑간신경통이라고
0: 늑간신경통의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3: 찍어도 어제 그 아무 이런 그런 현상도 없고 그냥 이게 그 옆구리가 계속 쿡쿡 찌르는 것을 아파가 기침할 때라면 이게 너무
0: 물론 기침할 때 돌아 눕을 네. 때에 예, 다 네. 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늑간신경통의 예,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병원에서는 이 같은 병에 대해서 그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우선 통증을 빨리 해결되게 하는 예,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예, 265-2120에 전화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3: 예, 혹시 물어보기서 이것도 그 부강주사료법.
0: 예, 예. 아, 그래서 예. 지금은 무슨 파스 붙이고 있습니까?
3: 예.
0: 예. 파스 붙이고
3: 사람들도 먹고.
0: 예.
3: 자, 아이들.
0: 예. 예, 이런 거에 파스로 해결할 것이 못 되고, 통질한 것 말 그대로고서 잠시 아프지 않게 하는 잠시적인 증상공제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부강주사로서 현대병원에서 치료해 드립니다.
3: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4: 우리 사촌 어레비에 병하면 예. 심장에 물이 자꾸 오는데 이래서 병원에 여러 번 주원했습니다. 이런 것도 부강주사비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0: 오, 심장에 물이 찬다. 예?
4: 예,
0: 심장에
4: 예.
0: 물이 찬다 하는 거는 심장 안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은 그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막 안에 지금 물이 찼다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감염에 의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혹시 몸에 다른 뭐 질환은 없습니까?
4: 그건 없답니다. 한번 중풍이 오고 그것도
0: 중풍이 오고
4: 예 심장이 그렇소.
0: 예.
4: 어떤 한 서너 번 수원을 했다는
0: 그렇겠죠. 것이죠. 이런 병이 아무래도 예, 병원에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병이니까 다. 예. 예. 예.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골관절병 뿐만 아니라 심장에 물이 차는 예, 이런 병도 폐에 물이 차거나 예. 예, 이런 병에 대해서 심지어 그 코로나 때에 그 백폐라는 게 이게 아주 엄중한 병인데 생명이 아주 위급한 이런 병에도 지금 큰 병원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하는 이런 환자에 연길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이런 실례도 있으니까 한번 265-2120에 전화 연락을 해서 연락해서
4: 예. 내일에 담원 하고 가겠습니다.
0: 예, 연락번호 아십니까?
4: 예.
0: 265 265
4: 예, 260
0: 예, 전화 완전 틀렸습니다.
2: 265에 2120번입니다.
4: 2120
2: 265
0: 이렇게 하세요. 좀 조용히 먼저 듣고 예, 피를 가지고 예, 천천히 적으세요.
4: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

0: 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말씀하세요.
1: 예, 우리 저기 옆집 할머니가 연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산후풍으로서 산후풍. 예, 예. 골이 영식이 아프답니다. 골이 영 아프고, 바람만 맞으면 골이 아프고, 이것도 허리나 팔이나 무릎이나 거기서 똥똥 붓겠습니다. 영 아파합니다. 이거 되게 부강 주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2: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네, 무슨
1: 머리 주약에 머리 뭐 바람 좀 맞거나 날 흐르거나 하면 영 골이 영식이 아프답니다.
2: 예. 오, 뭐 아주 오래됐겠습니다. 연세 어떻게 되는지.
1: 오란다 오란 게 그 할머니 말씀도 그렇지. 이 누막에 떼난다 하면 그래 됩니까?
2: 네.
1: 그래 이렇게 아픈데 아무리 자꾸 종통패를 먹으니까 아 그때 보이지 뭐 또 그렇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현대병원에서 어떻게 어느 의사를 배우면 되겠는 거 아니에요?
2: 산후풍이라고 지금 그 확실히 진단이 났습니까?
1: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 예.
1: 산후바람을 합니다.
2: 예.
1: 이전에. 그게 이제 녹음하게 떼어난다 하면 그래 아프다고.
2: 몸에 예, 무슨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뭐 심장.
1: 다 있습니다.
2: 다 있죠. 예.
1: 예.
2: 그 단순한 산후풍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발생하는 그 두통의 원인은 이런 몸의 기저질환하고 관계 많으니까 예. 예. 아무튼 병원에 예, 리관리 원장님 찾아서 예, 상세하게 검진도 하시고 그래야만이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는 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 265-2120에다가 먼저 예약을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예 알만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아까 지금 경추병에 대해서 그리고 요추병 이게 다 흔한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지통제 드십니다. 예.
0: 네.
2: 지통제 뭐 이 지통제란 말이가 말 그대로 아프지 않게 하는 예, 이런 작용 증상만 공제하는 예, 작용밖에 없습니다. 이 허리 경추나 요추에 생기는 이런 질환은 주로 예, 그 추간판 예, 섬유륜이 파열되고 수액이 좌골신경을 압박해서 저림 증상이 예, 생기기 때문에 지통제로서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0: 네.
2: 예, 그뿐만 아니라 척추뼈 근육과 주변의 인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병원을 찾으면 예,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착된 조직은 풀어주고 예, 그리고 요추의 역학적인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므로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 지각 부문이 상시화 지원으로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길림성 장촌시와 내몽골 흥안맹이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하며 대중 신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상반기 우리나라 경영 주체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0: 상반기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혁신을 가속화하며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1: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표하고 이란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협상 합의 도출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0: 뉴스요. 시사 해설.

0: 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올해는 15차 전망계획 시작의 해이자 상시화 지원 사업 시행의 초태입니다. 습금형 정소기는 빈곤 해탈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정하며 상시화 지원을 향촌지능 전략에 편입시켜 통합 추진하고 대규모 빈곤 재발생과 신규 빈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상시화 지원 책임과 최저선 수호 의무를 참답게 관철하고 향촌 전면 지능을 착실히 추진하며 지역 발전의 균형성을 꾸준히 높여가며 전 재민의 공동부유 추진을 위한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영하 고원시 서길현 흥룡진 하범촌의 남새하우스가 가지런히 늘어섰습니다. 법권과 영하가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때 버려졌던 탄광부지가 현대 농업산업단지로 변신하고 현지 산업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기업이 입주하면서 현지 농민들은 집 앞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책임자 보고 씨는 복권과 영하의 자금 지원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없었다면 채소 모종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유휴 노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업은 하범촌의 유휴 노력을 전부 받아들였으며 지난해 인건비 지출만 26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상시화 지원의 첫 해입니다. 각지 각 부문은 정책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는 존재하에 적절하게 조성하고 최적화하는 상시화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가의 향촌지능 중점 지원현인 귀주성 종안현의 경우 광동과 규제 협력으로 단지 공동건설, 산업공동지능, 브랜드 공동창조의 사고방식에 따라 현지 기타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광동귀족협력실무팀 정안소조 황영소장은 동서부협력은 상시화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기회를 다잡고 동지를 틀어 봉황을 끌어들이는 것이서 동지를 최적화하여 봉황을 선별하고 사슬을 육성하여 교모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승격시켜 국제화, 첨단화, 디지털화의 직접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빈곤 해탈 공략전 승리에서 5년 과도기를 설립하고 상시화 지원을 전개하기까지 습금형 정소기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시종 주목했습니다. 2024년 4월 열린 신시대 서부 대개발 추진 좌담회에서 습금형 정소기는 향촌지능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국가 향촌지능 중점 지원현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인 한편 저소득 인구와 미발달 지역의 상시화 지원 기제를 구축해 규모화 빈곤 재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점 상시화 정밀 지원을 실시할 것을 제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각지는 관측 지원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한 한편 빈곤 재발 방지 대상자를 신속히 식별하며 개인과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조치를 정밀하게 실행했습니다. 안일성 동릉은 성급 빈곤 재발 방지 관측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부문 조기 경보, 격자원 방문 조사, 주민 자료 신고의 완전 폐쇄형 식별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향촌 주민을 관측 범위에 포함시켜 실시간 정밀 관리를 실시하고 장기적 지원 표기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릉시 농업농촌국 사급 조사연구원 정선 씨는 빈곤 해탈 공략전 과도기의 연계 대상 지원을 상시화 정밀 지원으로 전환해 위험 부담의 조기 발견, 조기 간섭, 조기 지원을 실현하고 최저선을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자주적 발전의 능동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업과 취업은 빈곤 해탈 대중들의 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핵심입니다. 각지는 현을 단위로 실증에 따라 지원 주도 산업을 결정하고 있으며 전국 지원 주도 산업 생산 총액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남성 신양시 회빈현은 본사 공장 플러스 향진 분공장 플러스 촌급 지능 작업장의 3단계 산업 지원 모식을 보급해 기업의 생산 라인을 농촌에 정착시키고 전력 고용 등 요소 보상을 동시에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취업할 수 있는 마지막 1km를 확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현재 한 복장기업 생산 책임자 장성 씨는 작업장을 마을에 건설하면 가장 큰 우세가 바로 농촌의 유휴 노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마을 사람들은 수입이

0: 안정적이고 생산 열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생산 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하면서 진정으로 기업과 주민의 량방향 수익과 공동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올 6월까지 전국 빈곤 해탈 인구의 취업 규모는 3,200만 명을 초과했으며 그중 동서부의 로무 협력, 다성 로무 교통보조금, 특색 로무 브랜드 육성 등 방식을 통해 실현한 격지 취업 인수가 1,300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향촌의 공익성 일터, 취업지원 작업장, 일자리를 통한 고제 방식 등을 통해 성내 취업 인수가 1,9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농업농촌부 지원사 허건민 사장은 다음 단계 책임을 다지고 강도를 줄이지 않으며 실속 있게 일하면서 상시와 지원을 다그치기 위해 힘 다하른다고 표했습니다. 강력한 관측 체계를 보완하고 개발식 지원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점 지역에 지원을 기울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향촌지능 중점지원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동서부 협력, 중앙단위 지정, 지원, 전주제 지원과 사회 지원을 추진하고 미발달 지역의 발전 능력 향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격지 이주 주민들의 생산 생활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그들이 봉착한 실제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1: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길림 장촌, 내몽골 흥암맹은 학습과 조사, 개진을 일괄 추진하면서 대중들의 신변에 나타난 문제점을 참답게 해결하고 학습 교양의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길림성 장촌시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기층에 심입하고 방문과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대중들의 절박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 해결에 착안해 정돈과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대중들의 획득감, 만족도로 학습 교양 성과를 검증했습니다. 길림로는 현지 특색의 옛 거리로서 로점이 많고 유동 가게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현상이 많아 주위 주민들의 출행과 생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현지에서 거리 2켠에 위치한 가게 360여 개, 로천 가게 200여 개를 방문하고 경영자의 요구를 충분히 료해한 후 상권 규범화 성격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구역을 확정하고 로점을 늘리는 등 방식을 통해서 상인들이 고정된 곳에서 규범적으로 경영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장춘시 처급 이상 지도부는 취업, 교육, 의료, 환경보호, 주택 등 분야와 관련된 문제 2,100여 건을 조사하고 힘을 모아 정돈과 개진, 해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흥암맹은 내몽골의 중요한 농축산물 생산기지입니다. 학습교양 과정의 당원 간부들이 조사연구한 데 따르면 농업과 목축업 생산의 규모화 발전에 따라서 재래식 생산 경영 방식이 시대 발전에 따라서지 못했습니다. 일부 농가는 현대 농기구가 부족하고 일부 농가는 재배 양식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전문 합작사, 대형 농기계, 농업 기술 인재 등 자원을 통합해 농업 종합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경작, 여름철 관리에서 추수까지 원스톱 농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의 수요에 따른 주문과 전 과정 위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흥암맹은 이미 25개 농업 목축업 종합 서비스 센터를 건설했으며 연도 위탁 관리 서비스 면적이 43만 무, 봉사 대상 농가는 2만 7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흥암맹 현급 이상 지도부가 취급한 문제는 1,300여 건, 이 중에서 주거 환경 정비, 편민시설 청격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지 정부는 문제, 정돈 개진, 책임이라는 목록 명세서를 내와 조목조목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시장감독관리총국이 8월 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영주체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며 경제가 혁신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장비 제조 등을 대표하는 8대 신흥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AI 등을 대표하는 9대 미래산업 신설 관련 기업은 56만 1000개소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중 생성형 AI 분야 신설 기업은 5만 5000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신설 기업은 11만 6000개소로 9.5% 증가하며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상반기 신용 소비 경영 형태 활력이 폭발하면서 소비석 기업이 총 395만 7000개소나 새로 증가했습니다. 이종 문화관광산업

0: 앞의 신규 기업은 147만 5천 개소에 달했습니다. 또한 첨단 제조업의 성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주선과 운반 로켓 제조업 신설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85.7% 증가하고 광섬유와 케이블 제조업의 신설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29.4% 증가했습니다.
1: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제약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기업의 독자적 연구개발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제약산업 발전의 동력이 꾸준히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최초의 광범위 항암표적치료제가 재반대형병원에서 림시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시판 허가 신청 제출부터 공식 승인까지 단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서는 총 38종의 혁신약품이 시판을 승인받았으며 이 중 중국산 혁신약품이 31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1개 신규 표적, 신규 기재 의약품이 전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연구 개발로 이루어졌으며 1년에 세계 최초 혁신 성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림상 연구 단계 혁신약품 총수는 4,751개로 전 세계 총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글로벌 림상 연구 혁신약품 1위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혁신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배경에서 산업 기반의 지속적인 강화가 자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이약 산업 체인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최대 원료 이약품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이약 산업 전 품목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올 들어 디지털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기술에 힘입어 우리나라 제품 산업이 빠르게 전환 승격되고 있습니다. 산서의 한 생물제약 기업에서는 최근 AI 생물 컴퓨팅 파워센터가 완공되면서 단시간 내 수백만 종의 단백질 기능 영역 구조를 식별하고 무효 분자를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21개 제약산업 기업에 타월급 스마트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루기로 300여 개 친환경 공장을 육성했습니다. 올 상반기 규모 이상 제약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고 수출 동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막 출시된 세계 최초의 비항암 화학료법 위암혁신약품은 시판 판매 전에 벌써 기술 수출을 통해 해외 수익을 확보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혁신약품의 대외 기술 수출 거래 총액은 1,100억 달러를 달했고 이 약품 수출 인도 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이 중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20%에 근접했습니다. 혁신약품은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제품 해외 진출에 빛나는 명함이 되었습니다.
0: 최근 전국에서 대범위의 지속적인 고온 날씨가 나타나면서 전국 전력부하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전력 생산 부문은 유력하고 효율적인 조치로 여름철 전력 소비 고봉 기간의 안정적이고 질세는 운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8월 7일 전국 전력부하는 지난해 최고치보다 4,900만 킬로와트가 높은 15억 5,700만 킬로와트를 기록하며 올 들어 네 번째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가운데 25개 성과자치구 직할시의 전력부하가 새 극치를 창조했습니다. 복경에서는 전력망 최대 부하가 2024년 세운 의력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중 에어컨 등 냉방 부하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충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흥룡강성의 풍력발전과 정례성의 태양광 발전이 나란히 손잡고 북경으로 진입하며 녹색 전력 4,700만 킬로와트시를 송출했습니다. 올여름철 전력 소비 고봉기간 전국 다성 다지역 전력 송출 규모는 2억 7,800만 킬로와트를 돌파하여 삼엽수력발전소 12개가 동시에 발전하는 것과 맞먹는 전력을 수송했습니다.

0: 조씨는 가상발전소와 인공지능 기술을 심층 결합하여 60여 개 운용사 1만 4천여 명 사용자가 보유한 140만 킬로와트의 조절 능력을 통합해 전력망 운영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솟는 전력 부하에 직면하여 국가에너지국은 각지와 전력망 기업이 전력 생산과 운영 보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약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운영 요지 보수와 긴급 복구 능력을 높이고 신속 대응 기제를 강화해 태풍 등 극단적 자연재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병원, 교통요충지 등 공공서비스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춰 비상 전원 구성을 강화했습니다. 여름 철수확 파종 관리 기간, 농기계 작업, 곡물 건조, 농지 관계 등 중점 장면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참답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여름철 여행 인기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각지 다른 매력을 지닌 열차들이 수많은 여객들을 실어 나르면서 그 흐름을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철길 우에는 과연 어떤 소비 비밀이 숨겨 있을까? 기사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행이라면 기차를 타고 이름난 자연 명소로 찾아가는 것이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허창 동역에서 제남 방면으로 향하는 야간 고속 내에서는 가장 먼저 눈이 크게 띄는 것이 크고 작은 쇼핑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차에 가득 찬 쇼핑백들이 신규 열차편 편성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철도 부문이 승객 흐름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허창 동역에서 제남 방면으로 가는 직통 열차의 막차는 오후 2시 무렵으로 산동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기차를 놓칠까봐 시간에 쫓겨 쇼핑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올여름철 운송기간이 시작되면서 철도 부문은 이러한 선간 쇼핑 관광 수요를 포착하고 제남 허창 동역 왕복 G3119, G3120 고속 열차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 덕에 관광객들은 허창에서 료성이나 제남으로 돌아갈 때 저녁 시간대에 열차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간 열차 소비가 한결 편리지면서 휴일지에서도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여름철 전국 각지에서 스포츠 경기가 잇따라 열리면서 새로운 즐길 거리가 늘어난 만큼 새로운 과제도 생겼습니다. 젊은 층의 이동 수요와 문화 스포츠 소비 흐름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를 두고 철도 부문은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축구팬 협회와 직접 소통하면서 맞춤형 전용 열차로 수송력 부족을 메웠습니다. 동시에 상권과 관광지와의 연계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한 장의 승차권이라는 단순한 상업 모델이 다양한 승차권 혜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승차권만 있으면 할인을 받거나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음식을 즐기고 관광지를 둘러본 후 고속철을 타고 여유롭게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소비 증가는 정밀한 공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올 상반기 관광열차 운행량은 전년 동기 대비 84.8% 증가했습니다. 한번 구매, 여러 구간 탑승, 10월 유효 방식의 관광 정액권은 6만 6천여 장 팔려나가서 지난해 동기 대비 20배에 달했습니다. 관광열차는 연선 지역 소비를 44억 4천만 원에 이끌어냈습니다. 끊임없이 뻗어 지나가는 철도선은 여객들을 한가득 싣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승객 수송에서 소비 흐름 창출로 힘차게 달리는 열차들은 고품질 발전의 가속도를 착실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0: 올해 13호 태풍인 돌핀이 현재 강한 태풍급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9일 밤부터 10일 아침 사이에 절강성 조산에서 복근성 복종 일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절강성은 태풍 대비 비상 대응을 2급으로 격상하고 연해 료객 항로와 나루토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항구기업의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문화관광시설 전효계에 대해 운영을 잠시 중지하게 하고 수요에 따라 대피소를 개방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역내에서 취소한 항공편은 312편입니다. 리메시 북고산 홍수방지 물자 비축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대형 장비들이 동원돼 물자 운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8일 복건성 북부 연해 지역에서 8급 이상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현재 복건성 연해의 115개 수상 시공 작업 프로젝트와 40개 항로 운항이 중단되고 해상 선박 5만 9천여 척을 철수시켰습니다. 7일부터 상해시는 전역이 3,045개 수문의 수위를 사전에 낮춰 9일 전까지

0: 조수 공간 4억 5천만 립방미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조항기상대는 8일 오후 6시에 태풍 조항색 경보, 호우 조항색 경보, 강내로 날씨 정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화동연에 강한 비바람 날씨가 나타나고 상해 절강 복권 등지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예상됩니다. 국가홍수 가뭄방지 총지휘부는 8일 강소송 안희성에 대해 홍수 태풍 방지 4급 비상대항을 가동하고 절강성 복권성에 대해 3급 비상대항을 유지하며 절강성과 복권성의 실무팀을 파견해 홍수 태풍 방지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수리부가 최근 전국 행복 하천 호수 건설 사업 실시 방안 2026-2028을 발표했습니다. 실시 방안은 45개 프로젝트를 2026년 실시 범위에 포함시키고 총 5,000km의 하천을 정비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 프로젝트 비축고를 구축해 안전하고 생명력 있으며 행복한 하천 건설에 진력하게 됩니다.
0: 민영항공발전 15차원에는 전망계획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15차원에는 전망계획 기간 민영항공은 안전보장, 운송봉사, 혁신지원 등 6대책의 건설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현대화 민영항공체계 건설에서 결정적 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1: 올 들어 2호 신강 유럽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편을 통해 수출한 컨테이너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0만 표준 컨테이너를 초과했습니다. 올해 유럽의 폭염 등 영향으로 태양광 모듈, 스마트 가전, 에어컨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2호 소상품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0: 미국 조항사령부가 8일 미국 해군이 링컨함에서 FA-18 슈퍼 호넷 전투기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항공모함 타격군 장비가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확보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일까지 미군이 항로를 변경시킨 상선은 53척, 항행 능력을 파괴한 선박은 2척, 림시 검사를 진행한 선박은 2척입니다. 미국 펜스 부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이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계속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8일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법률 기재와 관리 방지, 선박 통행 노선 등을 두고 오만과 협상하고 있으며 쌍방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협의 재개방 여부는 미국 이란 양해 각서를 위반한 미국의 배상 문제 등 기타 조건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보건부 부부장이 8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 영내에 대한 폭격에서 미군의 린화성 탄약 사용이 실증되었습니다. 미군의 이란 폭격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란은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의 잔해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미군 F-15 전투기 한 대와 무인기 여러 대가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공개한 전투기 잔해 중 일부는 이란이 올 4월 이스파한주 상공에서 격추한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오늘은 세계 건축 도시 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가 5월 복경에 2029년 세계 건축 도시라는 칭호를 공식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북경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 영예를 받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건축도시는 유네스코와 국제건축가협회가 공동 설립한 글로벌 영예기재입니다. 유네스코는 3년마다 세계건축가대회 주최 도시를 세계건축도시로 지정합니다. 오늘은 세계건축도시를 어떻게 선정하고 이 영예는 무엇을 의미한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세계건축가대회 주최도시는 사전선거를 통해 선정합니다. 유네스코 국제건축가협회 세계건축도시 연합위원회는 신청도시 중에서 미리 후보도시 3개를 선정한 후 국제건축가협회 회원대표대회가 세계건축가대회 주최도시를 선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를 공식 발표하고 세계건축가대회를 개최하는 해에 관련 도시의 세계건축도시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제29회 세계건축가대회가 7월 2일 2026년 세계건축도시 영예를 받은 에스파냐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폐막식에서 북경 당문홍 부시장과 중국건축학회 수령리사장이 바르셀로나 콜리보니 시장과 대회 회기 인수를 마치면서 2029년 제30회 세계건축가대회가 북경 시간이 들어섰습니다. 북경은 2020년에 리오데자네이로, 2023년에 쾨펜하븐, 2026년에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이 칭호를 수여받은 도시가 됐습니다. 1999년 처음 세계건축가대회를 주최한 이후 북경은 제차 세계건축계 최고급 행사를 주최합니다. 3천년이 넘는 도시가 발전사를 자랑하는 북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보조 사무총장 나예프 바이에스는 역사구역 갱신과 도시재생, 생태보건, 공공구역 건설 등 관련 조치를 통해 북경은 건축이 내포하는 문화정체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북경이 받은 세계건축도시 칭호는 유산보호, 도시발전실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탐색 등면에 대한 국제건축계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영예는 북경이 영예에 걸맞는 책임과 국제교류 플랫폼의 기능도 떠맡아야 함을 뜻합니다. 세계건축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세계건축가대회를 주최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지역사회, 특히는 젊은 세대들이 행사와 문화유산 보호 사업에 참여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파이어즈 사무총장은 세계건축도시라는 영예를 통해서 북경은 자체 건축유산과 현대도시의 발전 성과를 선보이고 1년간의 문화과 교육, 전문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향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북경은 세계 건축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가열층 향상시킬 것입니다. 올 7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건축가협회 회원대표대회에서 청화대학 건축학원 장리 원장이 국제건축가협회 주석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는 중국 건축가가 처음 이 직무를 맡는 것입니다. 옛 도시에 대한 전반 보호와 지역 갱신, 사업권과 골목에 대한 적응성 개조, 문물 건축에 대한 활성화와 리용 등을 통해 북경은 도시의 역사 기억을 보존하는 한편 진실하고 쾌적하고 존엄 있는 현대 생활을 포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북경건축가학회 공동부리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가 북경의 건축만이 아니라 배후의 숨은 문화와 생활, 혁신의 힘을 료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건축도시 북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0: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브라질과 미국 간 비자 분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조작 시간에는 고온 날씨에 봉착한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로소리는 사람들은 새의 술잔을 들고 노래하고 꽃들은 대당의 봄을 춤추며 만발하니라는 부류의 경전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시대 정신에 입각한다는 뜻으로 문장은 시대에 순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시성 두보는 그의 위대한 필력으로 왕발, 양형, 로소린, 약빈왕의 당대 문체를 경박한 글로 조롱하며 쉬지 않고 비웃더니 비난한 자들의 이름은 잊혀져도 그대들의 시는 강물처럼 영원히 흘러 멈추지 않으리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중국 대지를 입각해 중국의 이야기를 잘할 때면 자연히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눈앞에 봄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 역파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화건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기치를 축혀들고 민심을 결집시키며 신인을 양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형상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이 같은 성회에 그리스어로 올림픽 회가를 높이 부른 천진 란만한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어린이 합창단은 태양산 깊은 곳 하북성 부평의 마란촌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림픽 무대에 오른 사람은 상냥하고 친절한 노인 등소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등소람 어르신은 병으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은 산속의 아이들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음악이 있어 산속의 아이들도 아름답고 다채로운 소년 시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음악대학 교원과 학생들이 부평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3: 저는 우경유라고 합니다. 중앙음악대학 사상정치학과 교원입니다. 한 여름날 저는 부평현 남장진 마란촌에 갔습니다. 이곳은 언론계의 대선배인 등척의 후손 등소람의 제2의 고향이고 인민일보의 전신인 진찰기일보의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2003년 가난하고 락후한 마란촌에 돌아온 등소람은 많은 아이들이 곁에 부모가 없이 외롭게 생활하면서 과외 생활도 아주 단조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소람은 음악으로 아이들의 내심 세계를 풍부히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 21일 저녁 등소람은 병으로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땅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2022년 4월 8일 등소람은 북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특출한 기여를 한 개인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한 사람은 떠났지만 등소람이 이루지 못한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소람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올해 마란 어린이 음악 축제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대회를 데리고 어린이들이 훈련하는 교실로 가보았습니다.
4: 대단합니다.
5: 너무 잘하네요.
6: 어린이들, 오늘 북경에서 선생님 두 분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그럼 오늘은 대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할 겁니다.
7: 이 어린이들의 평균 연령은 10살 정도이고 가장 어린 친구는 7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무대에 오를 어린이들의 훈련 상황은 어떨까요?
6: 남학생들 다 좋습니다. 자, 남자 어린이 두 명도 이리 오세요. 여학생들 힘내세요. 본인 남학생들은 모두

아주아주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먼저 이 세 남학생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주 잘 불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구절의 멜로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0: 어린이들은 다 서로 다른 학교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깊은 산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될 건가요?
1: 네.
0: 왜요?
2: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0: 노래 부르기를 특별히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왜 스타 가수가 아닌 음악교원이 되려는 겁니까?
2: 저도 산골 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0: 음악은 어린이들의 생활을 바꿔놓았고 또 그들의 꿈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번에 부평에서 돌아와서 어린이들의 노래를 스튜디오에 가져갈 것입니다.
3: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분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4: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3: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과 미국 간 비자 분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한다는 미 국무성의 결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브라질에 대한 적대 활동을 의도적으로 승격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전에 브라질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미국 관한 동맹이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신원로주의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양국 관계 긴장세를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이 7월 미 국무성 관원 두 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플로리다주 중의원 의장인 공화당 소속 대니얼 프레스를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지만 브라질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성명에서 윈 외교관계 협약에 따르면 파견국이 파견하는 대사관 대사 인선에 대해

반드시 수용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박해하며 관련 절차는 비밀사항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브라질의 정식 동의를 얻기 전에 이미 브라질 주재 대사 후보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브라질의 수용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절차를 가동하고 대사를 파견하려고 강행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7월 25일 브라질은 미 국무성 차관보 라이리 반스와 국무성 차관보 수하인 사무엘 삼슨의 비자 신청을 거절했다고 실증했습니다. 반스는 미 국무성 산하에 민주화 인권 노동국을 이끌었고 샘슨은 고위 고문직을 지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 관원의 이번 움직임은 10월로 예정한 브라질 대선을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브라질 고위 관원에 따르면 미국 관원의 목적은 브라질 대선 의심자를 접촉한 후 브라질 선거 투표 체계의 합법성을 폄하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복선을 깔아놓으려는 타산이었습니다. 이 두 관원은 우익 대선 후보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플리비오 보우소나루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2015년 7월 이후 양국 관계가 마찰을 거듭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시도한 것으로 2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재판을 중단하라고 브라질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브라질 대선이 림박하면서 양국은 공공안보, 무역, 선거, 외교 이재를 둘러싸고 양국 간 마찰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경선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밀레 대통령과 손잡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후보의 자격을 지지하는 공세를 펼치고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10월에 진행하는 대선 투표를 앞두고 룰라 대통령의 경선팀은 미국의 움직임이 더욱 격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8월 5일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려는 모든 외부 세력의 움직임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온 날씨에 봉착한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3: 올여름 여러 유럽 지역에서 폭염과 가뭄,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하천의 수위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분석가들은 극단적 고온 날씨는 더 이상 단기적 날씨 사건이 아니며 수상 운송 능력 저하, 전력 생산 원가 상승, 농업 산량 감축 현상이 겹치면서 기업 경영 원가와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성장이 부진한 유럽 경제에 새로운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극단적 날씨는 경제 운행 중 간과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 부담으로 부상했습니다. 지속되는 고온과 강우 부족으로 유럽 주요 하천의 수위가 하락했습니다. 독일 연방수로와 해운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5일 라인강의 허브인 코브하 구간의 수위가 2018년의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했으며 앞으로 며칠간 수위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브하 구간은 라인강의 운항 능력을 판단하는 동향계입니다. 유럽 북해 항구와 독일 서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라인강은 독일의 대부분 내수 화물 운송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안에 대량의 화학공업, 철강, 정유와 에너지 기업이 분토돼 있습니다. 수위의 하락은 원자재의 운송과 공업 제품의 반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독일 상공대회 디지털 경제 기초시설 지역정책부 책임자 디르크 빈디는 가뭄이 지속되면 화학공업, 철강, 광물류 등 업종의 공급사슬이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일부 기업은 별 수 없이 감산할 수밖에 없다고 표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내수 유조선을 이용해 로테르담에서 갈스루에 유류를 운송하는 비용이 6월 말 톤당 45유로에서 150유로 내지 160유로까지 급등했습니다. 독일 바스프그룹은 수위가 계속 떨어지면 포트루 드비히에는 공장의 공급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철강 제조업체인 티센크루프는 디스부르크 공장의 쇳물 산량을 줄이고 식수가 적은 외부 선박을 빌려 벌크 원자재를 운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중요한 해운 문호인 네덜란드는 담수 자원을 절약하고 운하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관문을 폐쇄하면서 일부 기업은 원자재나 제품을 운송할 수 없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웅그리아를 지나는 다뉴브 강의 일부 구간도 화물 운송 능력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독일 기르 세계경제연구소 경제학자 스테판 코츠는 낮은 수위 때문에 독일의 3, 4분기 경제 손실이 10억 유로 내지 2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폭염 날씨는 유럽 에너지 시스템에 이중 압력을 가했습니다. 폭염 날씨 때문에 냉방 설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부족, 하천 수온 상승으로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등의 운행에 영향 주면서 에너지 공급 능력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원자로 57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냉각 수요 때문에 원자로를 모두 강변 지역 또는 연해 지역에 건설했습니다. 고온 날씨가 나타나면서 일부 하천의 수온이 높아지고 류량이 떨어지자 취수와 열 배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프랑스 전력회사는 일부 원자력 설비의 출력을 낮추고 심지어 일부 설비의 운행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웅그리아의 에너지 공급도 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웅그리아는 포코스시 원자력 발전소에 여러 설비의 운행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44년 만에 처음 폐쇄 위험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막부득이한 상황에서 웅그리아 정부는 전역 전기 사용 고봉 단계에 대부분 철도 화물 운송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키프로스는 고온 날씨로

냉방 부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여러 지역의 전기 수요가 여름철 같은 기간의 최고치에 접근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거나 예비 전원을 가동하면서 전력 시스템 운영 비용과 기업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함께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긴장세를 타면서 철도 화물 운송, 철강과 화학 등 산업에 충격을 가하면서 동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공급이 딸리면 산업과 기업은 전력 제한, 감산, 비용 상승 등 위험 부담을 감내해야 합니다. 농업과 목축업은 고온 날씨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폭염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물과 가축의 식용수가 증가하고 관계와 사료, 보험과 재해 방지 등 원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농업 관계와 가축 식수 문제가 난제에 봉착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올해 고온 날씨 때문에 농업 생산 총액이 10% 하락하고 고온 날씨에 따른 손실이 최고 60억 유로에 달하겠습니다. 이는 프랑스 연간 국내 생산 총액의 0.2%에 달합니다. 오스트리아 농업상회에 따르면 올해 곡물 생산 총량이 지난해보다 15% 하락하고 일부 생산 구역은 절수 상황에 직면하겠습니다. 전국 천연 초장의 건초 산량이 절반 하락하면서 목축민중 60%가 앞당겨 겨울철 비축 사료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사료 가격이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이탈리아 중소농장주협회는 젖소와 가금류가 폭염 날씨 때문에 산량이 크게 하락하고 양식 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남유럽 지역은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의 일부 지역에서 비축한 옥수수는 시들었고 일부 채소밭은 손실이 심각합니다. 고온 날씨가 유발한 들불 때문에 경제 손실은 설상가상입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경우 산불에 탄 토지가 이미 43만 4천 헥타르를 웃돌았습니다. 산불은 산림과 농경지, 목장, 주택, 인프라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폐쇄, 관객 감소 등 현상을 초래하고 소방과 방재, 보험, 피해 복구 비용을 인상시켰습니다. 유럽 분석가들은 이번 고온 날씨로 인해 유럽 하천의 수위가 저하하고 농작물이 감산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의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과 산업체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극단적 날씨는 유럽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장기적 변수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어느덧 요소추석 시간이 마맞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느덧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을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장의 장리학은 수천 년의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돌보는 특별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깊이 있는 비밀과 효능을 오늘 함께 스승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 장약방은 연변주 내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뿐인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연변주 내에서는 예, 감로장약 영업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의 약품들은 전통적인 장기학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기학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바로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고 우리 감로장약이라 할 때에는 예, 우리 동인당약과 같은 급의 약입니다. 예, 때문에 안심하고 또 약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예, 우리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 예, 대부분 한 60대부터도 일찍이 오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혹은 자주 새벽에 깨거나 혹은 입과 목이 자주 마르거나 갈증이 가시지 않고 예, 무릎만해도 갈증이 그냥 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가라앉고 또 무기력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는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에는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이 없다. 예, 이럴 때에는 심시 동시에 지쳐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예, 바로 우리 로화가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누구나 예, 중시를 좀 돌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중기학적 이론으로는 우쪽은 화가 끓고 아래는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

0: 하는 이런 허로증으로 봅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어디 저 무슨 게 몸에 있었는가 하면 예, 눈이 항상 침침하고 예, 계속 깔깔하고
0: 네.
2: 계속 몸이 쉬운 것처럼 그 애는가 자꾸 예, 평상시에 어쨌든 눈물도 나고 막 하잖아. 자꾸 눈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비비고 이랬단 말이다.
0: 네.
2: 예, 그랬던 게 지금 선생님이 강의도 듣고 장약방에 가서 저 지금 예, 추천받아서 뭐 먹었는가 뭐 치수의 전주알다 민모수리월관어
0: 네.
2: 이렇게 한 달가량서 먹었는데 예, 후에 심통하게서 눈이 항상 깔깔하고 예, 좀 뿌옇고 이렇던 게 예, 좀 점차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자꾸 눈이 손이 자꾸 올라가고 예, 비비고 이랬던 게 그게 지금 점차 지금 없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래서 많이 눈이 깨고 훈한 것도 별로 좀 좋아지는 그런 감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이 민모슬리워요와는 한 개 료종이 석 달입니다. 예, 예, 3개월이고, 예, 지금 한개료정분을 사시면은 한 달분을 더 드리면서 홍화, 칭광화를 또 열과가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민모슬리워요와는 모든 눈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치료약입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홍화, 칭광화는 같이 쓰기 때문에 눈질병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같이 치료합니다. 예, 그래서 료정에 맞춰서 쓰십시오. 예,
2: 예, 그러면은 또 예, 빠르단 말입니다.
0: 예, 그 세 가지 예, 같이 쓰면은 우리 내 인체 이 내장 오장 육부에서 눈에 반영되는 그 원인을 다 같이 치료합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주로 써야 되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국민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나이 어릴 때부터 복근 관절이 있는 데다가 지금 와서 자초한 협착증이 있어요. 허리띠기 아파서 누워서 돌아눕지도 못한다.
0: 네.
3: 거기다에 생선 관절까지 있어 양 무릎 피식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도 잘 걷지 못한다.
0: 네.
3: 그래서 지금 치수의 전두와 차원 신체지구 전환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이 약 쓰기 전에는 요 날이 뭐 다리 덥지기 아파는데 아, 요즘 용식이 뛰어도 예, 다리 아프지 않습니다, 약 쓰는 게.
0: 그렇죠. 예, 그 풍한습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0: 예.
3: 버스에 마음대로 떠나볼지, 그, 이런 지팡이를 짓지 않고도 용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0: 예.
3: 선생님, 이렇게 뼈 아픈데 싸웠거나, 50일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0: 예. 지금 예, 이 고가 질병이 치료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이 자연의 양기가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 인체 내부에 있는 풍한습을 제거하는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약 효과 빠른다.
3: 예, 받아서 쓰자 그럼.
0: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래 우리 이런 허로증이 발생하는 데는 또 원인이 있죠. 누구나 다 100%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또 그 엄중하고 경하고 이 정도가 다릅니다.
1: 네.
0: 예, 그 원인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허로증이 발생하는 원인이라 할 때에는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 지연되면서 자율 신경이가 회복할 틈을 잃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우리 자율신경도 소모되면서 또 회복하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소모는 빨리 되고 손상은 빨리 되면서 회복이 늦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변수피대가에서 예, 소멸 가서 보고 밤이면 소변 5번씩 봅니다.
0: 예.
4: 어떤 데는 소변 잘 나가지 않았을 때 병원에 가서 전후관을 꽂고 소변 볼 때 이것만큼이나.
0: 예.
4: 그래서 지금 이런 침마제와 소변 인호화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이전에 소변 5번지 않고 한 소변 딱 한 번 봅니다.
0: 예.
4: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예.
4: 그래서 두 달 썼는데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배달 받아서 쓰자고 그랬다.
0: 예, 그 지금 망지하고

0: 고허슬리네와스죠잉.
1: 예.
0: 예. 그러면 모든 전립선 질환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대로 그냥 쓰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그 또 다른 원인이라 할 때에는 이 각성 호르몬이 떨어지지 않고 밤에도 이 교감신경이 가라앉지 못하면서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이것이가 원인이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집에 남편분이 신장이 아주 좋고 혈압도 높고 그래서 여기 세골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한 1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걸린 지.
0: 예.
3: 제가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혈압이 오르내리고 하거나 골을 항상 띵하고 전시아이나 하고 예, 머리도 아프고 이랬습니다.
0: 예.
3: 그 장약을 그 하는데 그 주장약방 찾아가서 그 병들이 만나서 장병이 만나서 약을 세 가지 떼왔습니다.
0: 네.
3: 제가 무서워서 중간에 치수의 정도안하고 알수의 천상완 화신 거후에 이렇게 그것은 한 달 반 정도 먹었습니다.
0: 네.
3: 이게 지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혈압도 저는 80대 130 좌우에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0: 네.
3: 숨이 자꾸 침침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요. 이런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0: 네.
3: 예, 이 머리 띵하고 슝하던 것도 정신이 좀 나갑니다.
0: 네.
3: 밥맛이 돌아서 식사를 잘하고 할 거네. 조금 많이 효과를 보고 환자분도 영 기분이 좋아지고 이랬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지금 이하고 한 석달 가량 먹고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옳죠. 예.
0: 네, 맞습니다. 그에 조절하면서 쓰십시오. 예. 이 지금 알수의 천상완은 후에 신경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그 혈압 조절에서도 용 좋습니다. 예.
3: 아.
0: 그리고 그 치수의 같이 결합하면서 화신코프에까지 쓰면은 이게 제일 회복이 빠른 이 배합입니다. 예, 네.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 해서 그냥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석 달을 쓰고 그 다음에 개변된 증상에 따라서 또 석 달 후에는 다른 약을 또 배합하면 좋습니다.
3: 아, 예. 예. 그럼 네, 한 번씩 가보는 게
0: 좋겠어요. 예, 석 달에 한 번씩 직접 가보셔. 예.
3: 예. 효과를 보니까 예, 예. 계속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0: 예,
3: 예
0: 그렇게
3: 감사합니다.
0: 하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나는 7년 전에 입빙가라 진단받아서 그냥 그저의 눈이 비로합니다. 그래, 어느 때 작년 그렇게 또 하마가에 쪼아내요, 놓을 때다. 그래서, 예, 이 오른쪽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날에 뿜는감이 나고, 거기 그날에 독이 나오는데, 피부병처럼 그 부위가 예, 그냥 갈았고, 그래서, 계속 뒤장도 이 오른쪽으로 해서 돌려도 이 개우고 이랬습니다. 게, 내 생각이 어쨌든 이게 간이 문제겠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 그 장대배로 가도 할까나에 숭수 하나 하고 그러니까 망제 두 가지 떼는데 그거 먹고 서리에 밥맛이 당기고 내 쓰고 그거 이렇게 이 바닥에 호일고 사와야 되니 배푹 이랬더니 대비 얼싸 얻으니 기름지고 막 당긴다 하나 50일 썼는데 예, 용 밥이 맛있다 말입니다. 그 약 쓴 게.
0: 네.
4: 그래, 간이 길어대는 게입니까, 이게?
0: 이 간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이 손상받은 간세포 숭수 아니가, 예?
4: 예.
0: 병독도 제거하고 손상받은 간세포를 수복시키고, 이러면은 간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은, 이, 우리 이 소화, 효소, 예, 이게 잘 분비되면서 그렇게 입맛이 땡깁니다.
4: 예, 입맛이 옹, 사계단, 예, 기름진 거, 예, 뭐 먹었댔습니다. 굉장히 기름 약간 좀 더 마셨고, 예, 기름진 것도 먹기 쉽고, 자꾸 당긴다, 그, 이랬으니까, 네. 맥이 난다, 마음이다, 소화도 안 되고.
0: 예.
4: 둘로 오른쪽 올려, 그렇게 한 게 그게 이렇고, 내 이제 얼마 동안 쓰면 선생님 가서 검사하면 좋습니까?
0: 예, 그 정도 됐으면 6개월은 써야 됩니다. 예. 예, 예, 6개월 써야 됩니다. 그 간이 그 정도 됐다 할 때는, 예, 그 걸린 시간이 아주 오랍니다. 예.
4: 오랍니다. 한 10년 되겠습니다.
0: 예, 그러기 때문에, 그, 6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화해보면서 또 조절을 하십시오.
4: 아.
0: 예. 그리고 그 환자분이 간 부위가 이 겨우거나에 좀 무지가고, 이거는 간경화 증상이 오른데, 그 피부가 뭐 낫다는 건, 그거는 이 간하고 관계 없습니다. 간
4: 그렇습니까?
0: 예, 그 간이가 그 빤이 나는 거는 손바닥으로 봅니다. 손바닥으로 예. 예, 손바닥하고 이 눈이 흰자 위로 그건 봅니다. 예, 그래서 예, 또 다른 문제 있는가 또 검사를 해보시라고 그럽니다.
4: 예, 예, 약 이거 좀 더 깨면서 한 반년 써서
0: 약. 예, 반년 쓰셔. 이 숭수환이 아주 좋습니다.
4: 예,
0: 간 치료.

0: 남의 특히 밥 맛있고 없어가지고 이용 좀 고생했단 말입니다. 게다가 휴일 보면 해도 또 세타야고 겨우나이 이 소화도 안 되고 조금 모두 그 다음에 고소 배고소 두루 강하고 어떤 막 미스가 없기도 하고 이래서 좀 안게 약도 이거 좀 써봤습니다. 근데 그 그때 뿌리고 좀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반복이고 반복이하고 이랬는데 요번에 제가 이 선생님이 강연 후 우연하게 또 구슬이 예, 장애하고 싸서 이렇게 먹게 됐는데 뭐 썼는가 매 그런 지망주하고 또 다시 옛날에 또 뭐니까 해빙패하고 이렇게 거의 한 옷을 먹었습니다.
1: 네.
0: 그래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원래 또 그 변비도 있던 게 제가 변비 있으면 어떤 때는 저희 잘 배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제가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이 정말 그 화장실 가도 좀 안개라 이거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 소화 그렇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말 이 위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도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예 좀 안개라 특히 그렇게 속이 계속 또 그렇게요 쓰리 그래서 밥도 그 제대로 못 먹고서 이래던 게 이런 게 좋아지가지고 지금 이제 가이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아지면서 사람이 이런 부르기 시작하더라 말입니다.
1: 네.
0: 지금 예 나이용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우선에 약을 이렇게 먹고 이런데 약 우선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배달 좀 받을까 해서 전화.
1: 예, 헤빙 패드는 그리 오래 아 있어도 됩니다. 그 헤빙 패드는에 그 소화 안 되면서 그 혀가 새타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그 아주 좋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 지금 음식물이 내리 아이가 우리 위라든가 장도라든가 이 부 이 장부라는 거는 빨리 비워줘야 됩니다. 비워줘야 되는 장부가 이 꿀뚝 차 있죠. 이런 거 빨리 내려보내는 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나쁜 이 무 이 우리 음식물이 뭉쳐 있으면 해서 다 됩니다. 예.
0: 예, 굳이 이렇게 오래 먹고 난, 예, 정말까, 그동안 먹고, 난 게 있잖아요. 지금 그 휘 그렇게.
1: 예.
0: 막 그래도 그런 게 없어졌어요.
1: 그리고 예, 그 장도에 막혀 있던 것도 풀깁니다. 그런 것 전부터 막힌 거 풀어주는 작용한다. 그런데 너무 그거는 오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환자들을 보면 처음에 그래서 한 세 통가량 떼준다. 예, 그래서, 그 세 통 잡수고 또 낫지 않으면 또 잡수고, 예, 낫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조주 다시 하고 망제만 드셔도 된다.
0: 예, 그렇습니까.
1: 예, 그래, 그건 정황에 따라 하셔, 예.
0: 예. 그럼, 진짜 제가 렌즈망주가 좀 다시 이렇게.
1: 그건 오래 쓰셔.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이렇게 우리 나이가 들면서 허로증이란 증상이 오게 되면은 바로 이 허로증은 이제 위에서 얘기했지만 확인은 위에서 끓고 또 진액은 아래에서 부족한 이런 증상 말합니다.

0: 예, 이럴 때에는 혈액, 이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주면서 항상 갈증하고 잦은 소변이 동반이 됩니다.
1: 네.
0: 예, 그 위에도 마음까지 안정하지 못하면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집니다.
1: 네.
0: 예,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 할 때는 내가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지체 있고 로화 속도가 내가 가속화되고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수면하고 기분, 예, 갈증하고 혈당 조절은 모두 자율신경하고 호르몬이 같은 회로 위에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예, 장의학이가 지금 우리 림상에서 많은 인정받고 환영을 받는 그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 함께 치료해 주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지금 림상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즉 다시 말하면 하나가 흔들리면은 다른 자리도 같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예, 수면이 그저 잠만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기분이 나빠지고 그 다음 기분이 나빠지면 갈증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면서 또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우리 당뇨병 중에서는 쇼커빙이라 하죠.
1: 네.
0: 예,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잠 하나만 이 해결해달라 이런 치료는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라든가 중의학에서 이게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장의학 치료가 많은 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어떤 분들은 아, 잠만 잘 잤으면 좋겠다. 잠만 잘 자는 게가 우리 자율신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해결해서는 다른 증상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갈증이라든가 기분 예, 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루어야만이 이게 풀립니다. 예, 그리고 원인에 접근해서 함께 취급해야만이 또 치료가 됩니다.
1: 네.
0: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율신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항상 이 교감신경이가 가라앉지 못하고 활성화되면은 이제 같은 증상이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하고 호르몬 검사는 현대 의학으로는 지금 명확하지는 못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아마 이 검사를 이 종합병원에 가서 해본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 100% 그거 이거 해서는 약을 치료하기 바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이변증법으로는 환자의 표정이라든가 맥이라든가 혀 예, 이런 동반 증상에 의해서 원인을 짚어내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 원인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짚어내서 또 이 병 정황에 맞게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음에 누적된 것이 많으면은 예, 우리 마음에가 지금 해결 못한 일이 많다 이러면은 먼저 불안해지고 생각하고 고민이 너무 많고 또 깊게 하면은 피로해집니다.
1: 네.
0: 예, 쉽게 정신적으로 지치거나 몸도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리하기 쉽게 말하면 내 뭐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고 있제는가 쓸데없이 이런 정력을 낭비하고 있제는가 이거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기가 울어도 오르면서 좀 답답해지고 아래 진액이 마르면서 갈증이 또 같이 생깁니다. 예, 이럴 때에는 자율신경이 항진되거나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있거나 혹은 인슐린이 저항성, 예, 수면장애 등 증상들이 겹쳐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이런 겹쳐서 나타나는 증상을 같이 치료해야 되지 하나만 치료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의학하고 중의학은 이런 겹친 증상 치료에서는 한계를 보이면서 장의학하고 장의학이 종합적으로 예, 이런 겹친 증상을 치료하면서 연합치료를 하기 때문에 림상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에 우리 온몸에 화기를 내리우고 아래쪽에 진액은 보충해줘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런 연합요법으로서 치료해야만이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몸은 열하고 아래는 찬데 자꾸 찬약 또 쓰는 분들이 있죠.
1: 네네.
0: 이것이가 우리 로넨의 이 한 개의 큰 우치가 됩니다. 예, 너무 차거나 너무 덥지 않게 환자의 체질과 동반 증상에 맞춰서 배합이 달아야 됩니다.
1: 네.
0: 예, 근데 너무 하나는 눈에 열이 나와 해서 눈에 열을 친다 해서 너무 찬 거 많이 쓰면은 그 다음에는 이 아랫배라든가 이 아래 다리가 너무 또 차지게 되죠.
1: 네.
0: 예, 음식과도 관계 많습니다. 예,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되면은 또 이 후두라든가 허리 예, 부위가 또 굳어집니다. 예, 이런 증상을 우리 자율신경하고 호르몬, 마음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치료해야만이 또 치료가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예, 우리 감로장약에서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망죄, 런칭창죄하고 조주다시 이 네 가지를 예, 환자 체질에 맞춰서 배합에 쓰면서 또 구체적인 증상을 예, 잠이 아요거나 또 변비가 있거나 밤에 자꾸 깨거나 이럴 때에는 우리 안성환이라든가 로도코환도 있고 화신코후에도 있고 약이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약을 이것저것 많이 써도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직접 또 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잘 상담하고 그리고 배합에 쓴다 할 때는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7일은 립초 절기입니다. 립초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이며 가을철의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한데요. 흔히 양력으로 8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든답니다. 오늘에는 재미나는 동료와 함께 립초 절기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학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가을하늘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립추는 무더운 여름이 곧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기온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립추 후 일시적으로 더위가 가셔지지 않고 늦더위의 여운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날씨가 점차 서늘해지는 추세랍니다.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코스모스 꽃길을 보내드립니다.

립초 후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밤은 비교적 서늘해지는데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아침 저녁으로 긴 소매 와이셔츠와 같은 얇은 긴팔 옷을 걸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쌀쌀함을 막으면서도 더울 때 쉽게 벗을 수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으므로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반소매와 얇은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정혜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료 가을을 보내드립니다.

입추절기에는 다양한 풍속 습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을에 살찌우기, 가을볕에 말리기, 수박 먹기 등 전통 풍습들이 포함이 되죠. 먼저 함께 가을에 살찌우기란 풍속 습관을 알아볼까요? 립추날이면 사람들은 몸무게를 재어 립하 때의 체중과 비교를 합니다. 살이 빠졌는지 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건강을 평가할 때 흔히 살찌고 마른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여위였으면 당연히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그 방법이 바로 가을에 살을 찌우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립추에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몸보신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야겠죠. 과학적으로 몸보신하려면 육류와 남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최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컴퓨터놀이 신난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역의 농촌에는 가을볕에 말리기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립춘날 사람들은 집에 남은 곡식, 이불, 그리고 가을 옷을 꺼내 창턱이나 마당에 널어 말립니다. 여름 동안 쌓인 습기를 없애려는 이유도 있고 가을 수확이 곧 다가오니 집에 있는 농작물을 말려 저장하면서 새 곡식을 담을 곳을 마련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을섭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시냇가에서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남방 지역에는 립초 날이면 수박을 먹는 풍속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반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절강 항주 지역의 사람들은 복숭아를 먹는다고 합니다. 립초 날이 되면 어른과 아이들은 모두 한 사람당 하나씩 복숭아를 먹는데요. 다 먹은 후 씨는 버리지 않고 간직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섣달 금음 날이 되면 그 복숭아 씨를 화로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새해 평안을 기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립초는 옛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온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진 절기랍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련꽃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신천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업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길시 동진거리 도로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예정입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의 선전 강연조가 일정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섭의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

기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반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석금경 종성이나 최후군 나라의 강성, 민족의 진흥에 대한 꿈을 담고 있는 바 최후이 강하면 중국이 강하고 구군이 흥하면 최후도 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연 내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처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수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고 대중 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특색 경기 브랜드를 빛내 민족 전통 체육을 1층 발전시키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부업의 체육장에 들어서면 여러 민족 전통 체육 집중 훈련팀 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곳곳에는 긴장하고도 열띤 훈련 열기가 넘쳐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선수들이 힘차게 몸을 움직이며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네는 여자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네가 올라간 최고 높이와 규정된 시간에 방울을 치는 횟수를 겨룹니다. 경기는 개인 종목과 2인 종목으로 나뉘며 체중에 따라 조별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자신 경주는 팀원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종목입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한상의 긴 판자신을 함께 신고 달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보폭과 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민족건강체조 진주공 민족무술팀 선수들도 실내 체육장에서 땀덩이를 쏟으며 김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광범위한 대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운동회는 민족 전통체육을 담채로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꿈 이루자를 주제로 여러 민족 대중을 응집시키는 중요한 행사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법촉진법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을 하는 중요한 담채입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모두 16개 종목을 설치했는데 그중 경기 종목이 11개, 공연 종목이 5개입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109명으로 구성이 된 대표단을 조직하여 근의 널뛰기, 진주공,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씨름, 민족무술, 윷놀이 등 10개 경기 종목과 팽이, 판자신, 경주, 활쏘기 등 5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게 됩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조영맹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경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지만은 여전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죠. 동료들과 적극 협력하여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신미혜입니다. 반자신 경주는 단결과 협력을 시험하는 민족 전통 체육 종목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 반자신 경주팀은 금메달 3매와 은메달 1매를 따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연비를 대표해서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완강하게 분포하는 경기 정신을 기원하면서 품격과 수준을 보여주고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정신 풍모를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4년에 반포 실시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소수민족 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조례 법치 보장에 의탁을 해 우리 조에서는 자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며 중소학교, 체육학교, 대학교 일체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근의 널뛰기, 민족식 씨름 등 여러 종목이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되었으며 여러 명의 각급 무형문화재 전승회를 부여해 민족 전통 체육의 전승 발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방건설 사판공실 주임 지보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판자신 경주를 이용하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 종목을 좋아하게 하는 한편 민족 전통 체육 종목이 길림성과 연변에서 계속 전승되고 발전되도록 일조하랍니다. 2024년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에서 우리조는 1등상 24개, 2등상 16개, 3등상 12개를 따내어 총 52매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4년 해남 사마에서 열린 제12회

0: 전국 소수민족 전통 체육 운동 대회에서 우리주는 길림성을 대표하여 근해 민족 건강 제조, 민족식 실험, 민족 무술 등 4개 경기 종목과 널뛰기, 윷놀이 등 4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여 두합 25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주는 성숙한 경기 조직 경험과 완비된 시설, 짙은 민족 단결 불익에 힘입어 4년 후 열리는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 체육 운동회 개최권을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반년 내 우리주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전통 체육의 교정 400구역, 풍경구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경기, 체험 공연, 취미 활동 등을 상시적으로 펼쳐봤습니다. 동시에 체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민족 전통 체육의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며 특색이를 체험 전경과 견학 코스를 조성해 민족 전통 체육 문화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지속적으로 결집하여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체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 공사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대상은 올해 4월 10일에 착공됐습니다. 시공 구간은 북쪽으로 애달로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인밀로와 연결되며 도로 전체 길이는 720m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표층 포장 공사를 제외한 기타 도로 주체 공사는 모두 완공됐습니다. 현재 시공팀은 인밀로 보조도로 빗물도관 나머지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10일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지역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도시 도로망 배치를 보완해 주민들의 출행 쾌적도와 구역 통행 효율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도시 도로망 보완과 교통 병목 구간 소통은 연결시에서 도시 갱신을 추진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는 도시도로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으로 영춘거리, 광진거리 등 15갈래 도로의 건설 개조를 완수했으며 루계로 약 7.79km의 도로를 소통시켜 여러 곳의 교통 병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도시 단절도로에 초점을 맞추어 선으로 동진거리, 인품거리, 우이로, 와룡서거리, 민주거리 남쪽 구간, 영춘 남거리 등 6갈래 도로 소통 개조 대상을 실시하는데 개조 총 길이가 약 2.51km입니다.
2: 주민족 사무위원회 선전 강연조가 일전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전 강연조 성원들은 사백구역 대종과 둘러앉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융합식 사백구역 환경조성,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촉진 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면주 3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융합식 사백구역 건설 실제와 결과하여 법률 조문을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 사백구역 주민 주오가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민족 대단결의 의의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민족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민족 단계를 잘 다지며 이웃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사백구역 주민들은 붉은의 병강 비춘회를 함께 불렀습니다. 모두는 노래와 춤으로 병강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뜨거운 정회를 되새겼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기관 당총지 전임 부석의 최뢰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반포 실시된 이래 조민족 사무위원회는 전체 기관 간부를 7개 조로 나누어 사백구역, 농촌, 학교, 부대 등 곳으로 파견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기층에 널리 선전해서 온 사회에 고락을 함께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리듬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연변주 총상회에서는 일전 민영기업과 견학행 체험일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전주 상회 책임자와 우수 민영기업가 대표 40여 명이 변경의 혁명 전통이 깃든 터전과 향촌지능 일선을 찾아 몰입식 견학 실천을 펼침으로써

0: 우리 주 민영 경제의 지능 발전과 변경 수호 및 지능을 위한 강대한 함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량질 자원에 의탁해 현장 교수, 선전 강연, 조제 당 수업, 산업 교류, 이동 중 미니 수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영 기업가들을 위한 학습 교류, 자원 연결, 발전 역량 부여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견학팀은 선으로 용정시 명동촌과 삼합촌, 화룡시 상천촌을 찾아 혁명전시관, 혁명유적지, 변경전망대와 향촌지능시범기지를 현지 답사하면서 변경지역 여러민족 대중의 혁명이야기를 청취하고 우리주의 민족단결 창건, 변경치리, 생태산업, 향촌지능 분야의 실천성과를 깊이 학습했으며 연변의 대외개방 구역 우세와 특색산업 발전 잠재력을 직관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연변자동차 임대봉사업종 상회 회장 조파입니다. 견학기간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우수 기업가들과 교류하고 학습했는데 저에게는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자동차 임대봉사업에 종사하는 민영기업가로서 앞으로도 자체 업종 우세에 입각해 연변의 문화관광 출행 수요와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변경 관광의 품질 향상과 승격에 조력하며 실제 행동으로 흥변 부민에 조력하렵니다. 활동기간 주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주공상업 연합회 당조 서기이며 주총상회 부회장인 리호가 주재 당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민영기업가들이 변경지역의 우세에 입각해 발전 위치를 정확히 찾고 기업 발전을 전조지능발전의 전반 국면에 주동적으로 융합시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스타일 쇼핑광장 리사장이고 연변조 총상회 집행위원인 왕효입니다. 하루 동안의 몰입시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기층의 변강 건설 이야기로부터 산업 발전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새로운 발전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기업에 적용하고 실물 경제 신용 경영을 견지하며 업종 상회가 단합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겠습니다. 민영 경제의 실천과 담당으로 연변 변강 고품질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변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는 일전 제10년 신조관심사 고장마다 고유한 맛 전물난의 연변냉면 한 그릇에 깃든 시원하고 깊은 맛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냉면이라고 하면서 여름 한창 때에는 냉면집의 하루 최고 고객수가 연인수로 5,0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 연변의 조선족 냉면 제작기에는 길림성 무형 문화 유산 명록이 등재됐습니다.
0: 중국 민족본은 일전 제2면에 길림성 연변조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고 한마음의 힘실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조에서 여러 민족이 집거하는 변강지역 실제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연변 좋은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부민 증수 경로를 넓히는 한편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깊이 추진해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기 보급 브랜드를 구축해 원활한 언어 교류가 대중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추동하며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교량으로 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국제상부는 7월 29일 제4면에 한 마리 킹크랩으로 피어난 바다향 내륙도시 훈촌의 해양개방 비결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촌에서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데 화물 가치는 33억 원을 웃돌고 전국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훈촌 다국전자상거래 이야기에 서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2018년 훈촌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은 4,300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42억 원으로 급증을 하여 7년간 300여 배 성장을 가져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한 지인분이 최근에 큰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식단이라고 해서 일단 마트에서 장부터 봤다네요. 닭가슴살에 도마도 고구마 달걀 한 바구니까지 필요한 걸 다 담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래요. 그래서 순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요. 아, 이럴 거면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말지. 그러자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면서 친구가 해준 우스갯소리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야, 너 살면서 뭔가를 충분히 가져본 적이 있어? 살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어. 네, 우스갯소리는 그냥 우스개로 넘기고요. 그래도 다이어트처럼 뭔가를 하고 싶다면 무너지지 말고 꼭 견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옷이 가벼워진 계절에는 특히 다이어트의 절실함이 느껴지죠. 오늘 프로에서는 관계와 삶을 바꾸는 칭찬의 방법,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성공하는 남자들의 특징,

잠에 관한 지식, 무더위와 심리의 놀라운 관계, 잠 잘 오는 방법, 아무도 모르게 젊어지는 좋은 습관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힐링 1번지와 함께 힐링 여행을 떠나볼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오래된 속담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단순한 기분 좋은 말을 넘어 우리의 뇌와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칭찬을 들으며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며 동기부여와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MRI 연구

연구에 따르면 칭찬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때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칭찬이 얼마나 강력한 보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칭찬과 아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은 진정성과 구체성이 있습니다. 아부는 대단하세요, 최고예요 같은 막연하고 과장된 표현이 특징입니다. 반면 진짜 칭찬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노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발표에서 통계 자료를 시각화한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럼 말이죠. 칭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노력을 칭찬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직장에서의 칭찬은 팀 분위기와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심리적 안전감이 높은 팀일수록 더 혁신적이고 생산적이었습니다. 칭찬은 심리적 안전감을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상사가 팀원의 작은 성과라도 인정하고 칭찬할 때 팀원들은 더 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단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고 피드백은 개인적으로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의 칭찬은 관계 깊이를 결정합니다. 부부 관계를 연구한 존 고트만 박사는 건강한 부부의 경우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칭찬의 효과는 막강합니다. 아이의 타고난 능력보다는 노력과 전략을 칭찬하는 성장형 칭찬이 아이의 도전 정신과 회복 탄력성을 키워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칭찬은 마법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뿐 아니라 성격, 취향, 배려심 등 다양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 관계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내가 오늘 입은 셔츠가 잘 어울려 보다는 내가 그 셔츠를 골라서 입었을 때 표정이 더 밝아 보여처럼 행동과 감정을 연결지어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는 칭찬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평일에 오늘 너랑 같이 있어서 정말 좋았어 라는 한마디가 특별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칭찬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좋다보다 어떤 점이 좋은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행동 중심으로 칭찬하세요. 똑똑하다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창의적이다가 낫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고려하세요. 공개적인 칭찬은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어서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는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신력은 성공의 필수 조건인데요.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특점들이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물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대사 중 세상에서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세요. 다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운명을 탓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침착합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냉정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안정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큰 자산입니다. 또한 행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회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부정적인 상반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강한 멘탈을 갖는 비결입니다.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현실적 낙천주의자들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넘어지면 습관적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짜증내고 희망이 없다며 불평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낙천주의자의 희망과 비관주의의 현실성을 견제하며 현실적인 낙천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삽니다. 현재에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게 도와줍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만 바라보지 마세요. 현재에 사는 것이 뇌 활동을 증진시키고 정서를 안정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꾸준히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한 정신학자는 성공에 관한 그녀의 연구에서 투지와 기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투지를 가지는 것은 장기적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죠.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놓아줄 때를 압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놓아줄 때를 압니다. 행동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행동의 결과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쿨하게 놓아주세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인지하고 포기해야 할 땐 포기하세요.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사랑합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기 위해 마지막 열쇠는 삶의 시련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죠. 받아들이기 싫은 일일지라도 그것들을 포용하는 데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미국 작가 제인 로터는 당신이 걸어가는 길의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되겠죠.

성공한 남자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우선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남자는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을 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동심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일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얼굴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성공하는 남자는 늘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도 않고 어떤 상황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곧장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서 큰 소리로 핀잔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또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남자는 가끔 어리광 부리는 아이 같은 표정을 지어 주위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리곤 하죠. 무서움을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 천진한 눈동자를 가진 남자를 주목하세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엿보여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들떠 있어 신뢰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들은 뭐든 사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계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라면 미리 가서 식사를 해보고 그곳의 책임자에게 언제쯤 다시 올 것이니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남겨두는 철도 철미함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잘 판단합니다. 단순히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돈의 용도를 확실하게 구분해 쓰는 사람과 자신에 대해서는 투자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한두 번 실패를 통해 자신의 단점을 알게 되면 이를 극복해 더욱 강한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강한 정신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열심히 살고 지금부터라도 결정했다면 조금도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는 같은 남자들이 반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희생까지도 하겠다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그 상처를 쓰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공한 남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나 말할 수 없을 때는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만 되면 왠지 짜증이 늘고 사람들과 트러블이 잦아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폭염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미국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폭력 범죄율이 약 4%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가 우리 몸의 세로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대야가 지속되면 수면 부족으로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평소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더운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더 공격적이고 경쟁적으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경적을 더 많이 울리거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는 경우도 여름철에 훨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짜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4도로 유지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세요. 다음 시원한 물이나 허브티로 체온을 조절하면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아침이나 저녁 선선한 시간대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마인드풀니스 기법을 활용하면 열대야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우리 감정을 흔들어도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답니다. 좀처럼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간혹 있죠. 자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정신이 더욱 말똥말똥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이 오지 않을 때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손으로 구부려주세요. 엄지발가락을 손으로 구부려주면 머리에 모여있던 혈액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잡념이 사라지고 쉽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파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서 머리맡에 놓아두세요. 보슬보슬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금방 졸음이 오게 됩니다. 빗소리처럼 반복되는 소리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신경이 피로해 있을 때나 근심이 있을 때는 식초를 한 차 숟가락 마시면 신기하리만큼 잠이 잘 옵니다.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잠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그 시간이 될 때마다 뇌도 기억을 하게 돼서 금방 잠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신욕과 족욕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도와주며 근육을 이완시켜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또한 상처에 머물러 있는 열을 아래로 내려서 신체 체온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잠이 잘 오게 됩니다. 자기 30분이나 1시간 전에 해주세요. 478 호흡법도 추천하는데요. 478 호흡법은 잠이 잘 오기로 유명한 호흡법을 말합니다. 4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바로 7초 동안 숨을 참고 멈춘 후 8초 동안 숨을 천천히 내쉬어주시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잠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시죠.

장수의 비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장수에 도움되는 생활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자주 빗으세요. 머리카락을 손으로 자주 빗으면 두피가 자극돼 머리도 맑아지게 되고 머리카락도 잘 안 빠지게 되며 아울러 윤이 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자주 움직이세요. 눈이 굉장히 피곤할 때는 눈을 가만히 감고 쉽니다. 그리고는 눈을 떠서 손을 비벼서 눈동자에 댄 후 눈동자만 위아래 좌우로 뱅글뱅글 돌려보세요. 눈이 금방 맑아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혀를 잡고 입안에서 굴리세요. 지금 혀로 입 우천장을 핥아보세요. 그리고 아래 잇몸 쪽도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침이 생깁니다. 타액이 많은 사람은 소화가 잘 됩니다. 한마디로 회춘 비타민입니다. 얼굴을 자주 두드리고 얼굴을 자주 만지세요. 얼굴을 자주 만져주면 혈압, 동맥경화의 치료를 도울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코 바로 밑에 인중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자주 문질러 주세요. 놀랍게도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귀를 자주 만지세요. 귓볼을 자주 만져주세요. 귀 바퀴가 부처님 귀처럼 늘어지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죠. 귀는 신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잘 생긴 분들은 신장, 비뇨 생식기 개통의 기능이 좋습니다. 휘발유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여름철 자동차 주유 시 가득 채우면 안 될까요? 95호 휘발유가 92호 휘발유보다 더 절약될까요? 날씨가 더울 때 이른바 주유 비법들이 또다시 나돌고 있는데 이런 견해들은 사실일까요? 이어지는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름철 주유 시 가득 채우지 말아야 할까요? 차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름철 주유 시 가득 채워도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석유석유화공연구원 청정연료연구소의 고급 전문가 구가나는 휘발유는 뜨거우면 팽창하고 차가우면 수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 휘발유가 더 쉽게 휘발되고 기름 탱크 내에서 많은 양의 가스가 산생하면서 내부 압력이 함께 증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름 탱크는 휘발유의 팽창과 휘발유를 완충시키기 위해 일부 여유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기름을 너무 가득 채워서 남은 공간이 부족하면 석유와 가스, 팽창된 휘발유가 방출될 곳이 없어 기름과 공기가 새어 나올 수 있고 안전상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름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너무 가득 채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휘발유는 기한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을까요? 많은 차주들은 휘발유가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궁금해하는데 이에 구가나는 휘발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휘발유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로 유도기간의 지표를 보아야 합니다. 휘발유의 올레핀, 특히 미량의 디올레핀은 매우 활발하여 공기 중의 산소와 산화 반응을 일으켜 콜로이드가 쉽게 생성되는데 이것이 휘발유가 오랫동안 두면 변질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휘발유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을지는 휘발유 자체의 구성 구조뿐만 아니라 보관 온도, 보관 환경, 해발 공기압, 그리고 차량의 일상 운행 상태 등이 모두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5호 휘발유가 92호 휘발유에 비해 더 절약된다는 견해는 거짓 명제입니다.
이외 인터넷에 떠도는 95호 휘발유가 92호 휘발유에 비해 더 절약된다는 소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박했습니다. 휘발유 번호는 기름의 폭발 방지 성능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휘발유 번호는 92호, 95호, 98호입니다. 연구기관의 대조 실험에 따르면 동일한 테스트 조건에서 92호 휘발유로 100km 달렸을 때 평균 6.426리터 소모하고 95호는 6.525리터를 소모합니다. 두 가지 유종 간의 기름 소모 차이는 매우 작은 바 인터넷에서 떠도는 95호 휘발유가 더 절약된다는 주장은 거짓 명제입니다. 네, 작심삼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공

공부, 다이어트,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울적해지는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작심 3일씩 두 번이면 일주일이고 열 번이면 한 달, 120번이면 1년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높고 크고 먼 목표를 세우지 말고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큰 목표를 세워보라고 말이죠. 문득 너무 크고 멀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세워놓고 스스로의 의지만을 탓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오늘도 바쁘실 우리 주부님들 잠시 손을 멈추시고 이 시간만큼은 편안히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아이 겉보기엔 잘 먹고 튼튼해 보여도 혹시 모르는 숨은 영양실조는 없을까? 운동과 스마트폰, 우리 아이 두 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요즘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인터넷 유행어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여름방학에 살이 찔까봐 굶기 시작한 우리 아이 어떻게 시도해야 할까? 오늘 시간에 바로 이런 고민들,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네, 많은 주부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밥을 잘 먹으니까 영양 걱정 없지 하시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도 속으로는 부족한 영양소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첫 이야기 바로 우리 아이들의 숨은 영양실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공식 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6세부터 17세까지 항변기 아동과 청소년의 식생활 구조는 아직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상식사에서 채소와 과일, 우유, 콩류 식품 섭취는 턱없이 부족한 반면 기름과 염분 위주의 고열량 음식 섭취는 과도한 실정입니다. 보고는 청소년의 영양실조률이 8.5%인 반면 과체중 및 비만률은 19%로 항변기 아동 5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고민이 바로 영양제 보충 문제인데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이는데 왜 아이에게 영양 불균형 문제가 생기는 걸까? 아이에게 추가로 영양제나 밀양원소 보충제를 먹여야 할까요? 일반 가정에서는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니 아이에게 먹여도 해가 없고 오직 좋은 점만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영양보충제는 인체 간과 신장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미성숙한 장기 기능에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함부로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평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영양제 과연 먹여야 하나에 대한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학생 영양건강촉진회 회장이자 북경체육대학 부교장이신 홍평은 항경기 아동 영양보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아이가 평소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한다면 절대 추가 영양제 보충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검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부족한 성분만 맞춤형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모든 영양보충은 의사와 영양사의 전문적인 지도하에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균형 잡힌 식단 관리 준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이가 음식 선택과 식사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직접 체험하며 영양 지식을 익히고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올바른 건강 관념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고 간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의 아침 식사는 곡물, 감자류, 채소, 과일류, 동물성 단백질 식품, 우유 및 콩 견과류 네 가지 식품군 중 세 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사 사이 배가 고플 때는 과도하지 않은 소량의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도록 지도합니다. 셋째, 매일 300mg 이상의 우유 또는 같은 양의 요제품을 꾸준히 섭취하게 하고 하루 음영수는 800에서 1400ml를 유지하며 모든 음료보다 맹물을 우선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휴대폰, 텔레비전 등 스크린 시청 시간을 철저히 줄여야 합니다. 매일 최소 60분 이상 신체 활동을 하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중고강도 운동과 저항성 근력 운동, 뼈 건강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이의 신체 발달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체중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적절한 성장 속도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 노래 듣고 이제 두뇌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 우리 주부님들 마음 아프시죠? 그런데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운동 하나만 제대로 해도 아이의 두뇌가 달라진다면 우리 주부님들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밖으로 데려가실 것 같아요. 핀란드 연구 결과로 확인한 운동과 두뇌 놀라운 관계 지금 알아봅니다. 현대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로 운동 부족과 과도한 스크린 사용에 빠져 있습니다. 핀란드 동핀란드 대학교와 쿠오피오 대학병원이 연합해 전개한 두 가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운동 습관과 스크린 사용 방식 등 요소는 그들의 대뇌 기능과 심리 건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16세에서 19세 아이 건강한 핀란드 청소년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여성 25명, 남성 20명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정밀한 체력검사와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의 생활습관과 두뇌 상태를 종합평가했습니다.

네, 첫 번째 장기 추적 연구 결과 평소 체력 수준이 우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청소년은 대뇌 운동 피질의 흥분성과 억제성 균형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두뇌의 안정적인 균형은 학습 능력 향상, 집중력 강화, 정상적인 두뇌 발달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스크린 사용 시간과 사용 방식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스크린 사용 시간이 아니라 사용 방식이 두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수동적인 전자기기 사용 방식은 대뇌 피질의 신경 억제 기능, 두뇌의 브레이크 기능을 약화시켜 사고력 저하와 집중력 분산을 초래합니다.

네, 반대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활동, 창작활동, 쌍방향 소통 응용 프로그램 사용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용 방식은 두뇌 민감도를 높이고 신경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런 효과는 전문적인 체육 단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건강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 시기 전문가의 지도 아래 꾸준한 스포츠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체육 활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심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두뇌 기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은 절제된 시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단순 오락이 아닌 사고를 자극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 여름 방학을 맞아 많은 청소년들이 시도하는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굶기 시작했어요 하며 걱정하시는 주부님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극단적 다이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엄마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체중 관리법을 준비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무시한 채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작정 굶거나 과도한 운동, 불법 다이어트 제품 복용 등 잘못된 방법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물론 부모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체중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청소년에게 영양 불균형, 호르몬 이상, 면역력 저하, 발육 지연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청소년 다이어트는 절대 굶주림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장기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지켜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과 감량 제품은 성분 제조 경로가 불분명하고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함부로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진정 건강한 체중 관리는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꾸준한 운동에서 나옵니다. 지나친 외모 불안과 체중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건강을 희생한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평생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올바른 건강관, 체중관을 심어주고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의 밥상에서부터 두뇌 건강, 인터넷 언어 생활, 그리고 여름철 건강 관리.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주부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아이의 큰 성장을 만들고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책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에 들어오면 묘하게 든든한 책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종화독서보에서는 지식량이 풍부하고 심령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책 몇 권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온 천하를 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최근 연간 창작 상태가 일관되고 작품들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류자초의 비허구 신작으로 그의 근 10년간의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시선은 세계 주류 서사나 여행자들의 인기 목적지 이외에 변두리, 마로크의 탕헤르, 에티오피아의 하레르 등에 더 많이 향해 있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기례서를 토대로 하며 각지의 풍토와 인정을 상당한 편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걷기 문학과는 달리 역사적, 문화적 깊이가 더해집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의 후기에서 쓴 것처럼 여행 글쓰기의 핵심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결 무정요이라는 책입니다. 이는 주관영의 신작 장편 소설로 우정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는 빛과 그림자를 깊이 탐구합니다. 관계는 쇠퇴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더 복잡하고 취약한 색채를 나타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우정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그 질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단히 변해갑니다. 친구가 말없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로 인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별을 이해하고 접수해야 할까요?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개혁개방에서 현재에 이르며 감동을 주는 것은 친숙한 현대생활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한 세대 청년들의 초상입니다. 외동딸인 저자는 신중하면서도 온화한 필치로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하기 전의 시절로 돌아가 사람은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지를 탐구합니다. 또 그는 취미, 지향, 포부가 어떻게 고립된 개인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친밀관계를 형성하는지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황자의, 박정, 장종지가 공동으로 쓴 실기 문학 작품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14억 인구의 생산과 생활은 근 600억 톤에 달하는 화물 운송량을 창출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트럭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완성됐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는 총 1728만 명에 이르는 화물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라는 이 군체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며 사회, 경제, 생활의 정상적인 운영에 주는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앞에서 활약하는 배달원이나 택배기사에 비해 트럭기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생활 주간 기자팀이 각지로 나가

차량과 함께 취재하고 기사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도로 운송이라는 이 업종을 요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변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게만 속하는 인생 이야기와 희로애락 또한 감동적이고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황야에서 살다라는 책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50년간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을 받은 자연문학 경전입니다. 미국 작가인 샘 키스가 그의 친구인 프로네크 일기와 사진을 정리해 엮은 것으로 프로네크가 세상 한보통에서 누린 자급자족의 삶과 깊은 성찰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1968년 51세의 프로네크는 혼자 알래스카에 들어가 한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야채를 심고 물고기를 잡으며 극한의 추위와 싸웠습니다. 프로네크는 이곳에서 30년간 거주했습니다. 이 책은 2000여 권의 일기를 간결하게 정리했으며 작품 곳곳에 자연에 대한 경외와 삶에 대한 열애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소란에서 벗어나 극한 환경에서 자족과 평온을 실현하는 진실한 서사시이며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분야라는 책입니다. 분야는 시인 줄임문의 다섯 번째 시집으로 그가 근년에 창작한 총 277수의 시가 수록됐습니다. 시집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며 고향이 강에서 머나먼 산천까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현대 도시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이미지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저자는 독특한 서사적 필치로 역사적 부호, 자연 경관과 현실 생활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며 산문적 언어와 시적인 긴장감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와 시간을 넘나드는 문자 순례일 뿐만 아니라 북경대학 중문학과 출신인 저자가 시대 변천과 개인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김애란이 쓴 장편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고중양년인 세 아이는 몇 가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후 서서히 가까워지며 잊을 수 없는 시기를 보냅니다. 소설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시간대는 두 달 남짓한 짧은 방황이지만 우리는 세 아이의 시점을 오가면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는 독특한 구성을 통해 현재에 다다르게 된 인물들의 전반 흐름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 아이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처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 다른 비밀을 돕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인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소설 속 담임 선생님이 만든 자기소개 게임을 가리킵니다. 새학기가 되어 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다섯 개 문장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게 된 그 중 하나에는 반드시 거짓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맞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학생이 나는 핫도그 속에 소시지는 안 먹고 빵만 먹는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학교 담장을 넘은 적이 있다와 같은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중 과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일지 추측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발표자에 대한 괜찮은 자기소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짓말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재미삼아 함정처럼 파놓은 것도 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을 그 문장을 통해서나마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슬그머니 섞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짓 같아서 모두 웃어넘길 수 있기를 바라며 혼자서 오랜 시간 감당해야 했던 어떤 비밀을 내뱉기도 합니다. 소설 속의 지우, 소리, 최운세 주인공이 처음 서로를 의식하는 계기도 바로 각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넌 이야기가 왜 좋은데? 그치 있어서? 난 반대인데. 난 시작이 있어 좋거든. 이야기는 늘 시작되잖아. 이처럼 작품은 서로의 비밀을 엿본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비치기도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면서 새 아이가 만들어가는 우정과 거짓

말, 그림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 작품의 특별한 점은 중간중간 글로 풀어낸 지우의 만화가 삽입되어 그 자체로 이야기의 재미와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소설 속 인물들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예상치 못한 의미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누군가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사건의 반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서의 반전을 공들여 그려나갑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인물들이 오랫동안 억눌러온 어떤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과 포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한자 한자 눌러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써내려간 끝에 비밀과 거짓말 그리고 슬픔이라는 마냥 아름답거나 밝지만은 않은 요소들로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삶은 가차없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힐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머물다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책 표지에 작가가 남긴 말입니다. 이 책은 편폭도 길지 않아 순식간에 읽을 수 있고 잔잔한 듯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담담히 풀어가는 작가 특유의 글쓰기 방식이 몰입을 더해줍니다. 따뜻한 위로와 성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0: 1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차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공능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기하고 연결식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모든 순환은 기혈이 잘 소통되어야만이 피를 밀고 당겨오는 이 능력을 충분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리 심한 증상을 왕왕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서 심폐리 심하다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림상의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이라 하며 자기 잘라 자기를 검증해 보세요.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병 환자들로 놓고 말하게 되면 왕왕 심폐혈이 심해서 기침을 대고 합니다. 너무 가래가 심합니다. 때때로는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대인관계에 많이 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마스크 끼고 나가거나 그래도 자기 절로 자기 냄새에 참 머리가 아플 때가 많이 있었다는 분들 그리고 남들과 대화하자 하게 되면 남들하고 어지간한 거리를 두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기침이 많이 줄었거나 거의 기침 짓지 않는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제거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우리 중에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이고 한 곽은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으로서 세 곽을 싸면 한 곽을 드리고 아홉 곽을 싸면 세 곽을 드리는 우대 정책 18곽을 싸면 여섯 각을 물어라 드리는 이런 우대 정책이 실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각에 한 각이게 되면 한 달 반, 그리고 아홉 각에 세 각이게 되면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열여덟 각에 여섯 각이게 되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구의 특점으로 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본 제품을 외국에 갖고 나가거나 외국에 붙여나가는 표단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행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책으로 하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우수한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보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초원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앞뒤 가슴

0: 이 교등이 지금 키우지 않습니다.
1: 예.
0: 그리고 숨이 타는 게 숨 차지 않고, 그래,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됐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셨네요.
0: 예,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지금 아프지 않고,
1: 예.
0: 입 안에서 냄새 나는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예, 그럼요.
0: 괜히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오늘 아홉 가구 배달받아서 쓰라고 합니다.
1: 예, 배달전화번호 332-5951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돈 조심한 먹는 환자입니다.
1: 그래요?
3: 예, 그 신장이 나빠가지고서 민감 신장이 자꾸 후두두 떨기고 심률이 전문가면 대답 빨리 뛴다.
1: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신조통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1: 예, 예.
3: 돌아눕기도 바쁘고, 가슴이 안 너무 아파서. 그랬던 게, 그 다음에 이 좋은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래요.
3: 신조통도 나아지고, 그 다음에 그, 심률이 빨리 뛰는 것도 좀, 전번에, 그 검사를 하니까 나 80으로 돌아왔습니다.
1: 대단하죠.
3: 예, 그리고 가슴 자꾸 후두두 그런 것도 다 나사지고, 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전송신은 확실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1: 예.
3: 예, 그래서 내 지금 오늘 활동이 또 저울 측에 9가구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에는 큰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잘 장악하기 바랍니다.
3: 예, 없습니다. 부작용이 하나, 두 없습니다.
1: 그래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심장비 정말 오랫동안 해놔서, 예, 환자도 헐떡, 서 댕기도 헐떡, 그저 식은땀 줄줄 내려오고, 그러고 입에서 진해 냄새 나고, 그저 정말 어쩔 바를 몰라서, 그렇게 돼서 말이, 언니를 모든 데를 가지 못했습니다. 진해 냄새 나고.
1: 예.
4: 거기다가 이빨이 통째 난다. 뭐, 그저, 예. 야, 어째 그렇게 동시에 남까? 나가고.
1: 예.
4: 예. 그리고 이분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가슴이 그, 그동, 아예 그릉그릉 하던 게, 그것도 있고, 목이 가랑가랑 하던 것도, 좀 많이 나서진.
1: 이 제품이 그런 거 관리합니다.
4: 정말,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래, 어젠 감기도 다 나서지고 해서, 그래, 기쁨이, 예, 감사, 인사를 내면, 오늘도 배달 갔다, 그래.
1: 그렇게 하셔. 열심히 잘 복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4: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이 정신만을 지금 먹고 있어요.
1: 예.
5: 예, 처음에 이게 먹기 전에, 이 가슴 세게 키워왔습니다, 앞두에.
1: 예.
5: 예, 그리고서, 이게 숨 쉬다모, 뒤심 숨은 쉬담 떡 막, 그리고 앞, 내, 그도 숨 못 쉬고, 서로 푹푹 하고, 서니, 내 힘만 쐈습니다.
1: 예, 그래요?
5: 용적, 예. 예. 예. 자가도, 예, 돌아서 못 누웠습니다. 돌아는 좁은 떡 막, 키우고 와요.
1: 예, 예.
5: 그래고서, 예, 걸어다니다모, 숨이 차서, 미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 예.
5: 금방 못 나가고. 그런데 이 청춘만 먹고 나니까 지금이 영 좋아졌습니다.
1: 그래요? 어떻게?
5: 예. 숨이 차는 것도 많이 나왔고, 예. 그래서 저기 바깥 구경도 좀 한다, 지금.
1: 원래는 바깥 나가기 힘드셨나 봐요.
5: 예, 바깥에 내려가는 게 후두루두 떠서 계단에
1: 그래요? 예,
5: 예. 선발 다 끈이다 나니까. 예.
1: 그래서요? 내려가시다가 넘어져서.
5: 예, 예. 예, 계단을 계단을 내려가다 굽었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5: 예, 옆에 사람이 붙다 빼면 계단이라는 거 금방 못 내려갔습니다.
1: 예.
5: 예, 그러던 게 지금 보니 바깥에 나가서 어디 시내도 나가고 이렇게 한다.
1: 예.
5: 얼마나 좋은, 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5: 그리고 밥은 늘만 먹었습니다.
1: 예.
5: 밥이 또 무지개 한술 두술 또 뭐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은 게 무슨 그들 먹어서 고롱고롱 소리 나면서 이렇게 숨이라도 들고 트림에도 흘러 올라오면

0: 떠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경수까지 원래 통세나고 양쪽 다리 다 통세 이게 통세나서 조금 더 못했습니다. 그러니 동들 맞지 뭐 그런 병원을 어떻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밥을 용도 안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정신도 나고 맵도 나고 어떤 사람이 계속 정신이 얼떨어지고 혈압도 덜도 잘 되고
1: 예.
0: 그러니까 영 편리합니다 지금.
1: 예. 어깨 아프던 건 어떠세요?
0: 어깨 아프는 것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1: 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없었었다
0: 예.
1: 그렇죠.
0: 없어도 예. 없어도 지금 예. 예. 어깨 밥 그렇죠. 먹다 아프면 이게 참 아팝니다.
1: 예.
0: 지금
1: 그렇죠.
0: 처음에는 한 며칠씩 그러던 게 그 다음에는 아, 시험마다 그렇게 됐어요.
1: 예. 예.
0: 내 생각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밥을 영도 안 먹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0: 영 정말 예. 내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1: 심장이 위로 걸려합니다. 직접.
0: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혈압도 잘 되지 이래니까 지금 정신도 나고 이렇게 말도 제대로 해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유창하게 편하게 잘 말씀하시네요.
0: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싸서.
1: 그렇게 하세요. 이제 원래 예. 그 증상으로 자체 놓고 말하게 되면 일절일석의 해결 지금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지만 해도 료정을 따라서 한 두 개 료정은 치말로 견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0: 네.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1: 아하, 건강하세요.
0: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거 저기 좋은 처지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3: 예, 나는 저기 저거 폐간 심장이 나빠가지고 저녁에 다음에 숨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게 이거 어전 석 달 남았었는데
1: 아, 예.
3: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래요? 예.
3: 예, 심률도 빠르던 게 지금 심률도 정상이 되고 예. 예, 숨이 찬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3: 계단 오르내릴 적에 올라갈 적에 몇 번씩 내려올 적에도 몇 번씩 했다는데 숨 차서 지금 이거 쓴다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서 증명한 겁니다. 열심히 예. 잘 견제해서 완치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4: 네, 아직 무리학이죠.
1: 말씀하세요.
4: 네, 나 지금 심장병 관심병인데 이렇게 뭔가 저 그런 약을 이렇게 먹는데 효과 크게 안 보고 또 그 쇼상까요 그거를
1: 아,
4: 심장
1: 예.
4: 아플 때 먹는 게 아닐까?
1: 급하게 먹을 때입니다. 구급할 때.
4: 네. 예. 그런데 예, 예. 그것도 그 심장 아픈데 관심병 자체 전도를 아픈데. 모두 효과 없습니다. 그거.
1: 예, 그걸로 가도만 안 됩니다. 예, 예.
4: 그런데 그 그러니까 저 세상가요 혈압이 올라갔을 때 그거 먹으면 혈압이 좀 내리고
1: 그게 혈압약입니다. 혈관 예, 혈관 확장해주는 약입니다. 예, 예.
4: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먹어도 된 거.
1: 그거는 혈압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이 지금 초원 청심환을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4: 예, 안 먹었어요.
1: 아, 그러면 혈압약은 당분간은 끊지 마시고 쇼상간유 같은 건 그대로 드시면서 량을 조절하면서 좋은 청심환을 드시면 혈압이 조절받고 숨이 찬 게 해결받고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4: 숨은 세게 찬데
1: 예.
4: 숨은 세게 찬다.
1: 예, 근데 지금 이제
4: 개운다
1: 했죠.
4: 목이 아프단 말입니다. 혈압이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1: 아, 예.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60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60
1: 60대 초반 그러게 되면 빨리 초원 청심환을 시작하세요. 이 제품을 세곽사면 한강수니까 이 정도 복용하시는 사이에 되면 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혈압이 점차 조절을 받게 돼서 이제
4: 세곽사면 얼마인가?
1: 예, 지금 한강의 가격이 199원인데 세곽을 싸면 한곽을 무료로 받아서 이때 한곽의 가격은 140원, 150원 차이 됩니다.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곽에. 예, 그러니까 네. 먼저 이 제품은 다음 전 그렇다면 얼마나 더 싸다 복용해 보셔. 그러면 효과가 금방.

0: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전화번호를 이제 33-5번 연락하시면 무료 배달이 가능한 감에 직접 신약대학방에 가서 사셔도 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1: 대학방까지 와서 해라.

0: 있습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원 청소환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우리 심장병 그 증상으로 놓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꽝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이렇습니다. 정상 심율은 용허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용허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차가 1분에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떼서 100, 20, 30차, 늦게 떼서 40몇 차 모두 위험 심율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되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왼쪽 겨드랑이 그 밑으로 해서 절에 나는 분들도 계시고 왼쪽 발까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 오른쪽 발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억지로 위에다 힘줘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강다짐으로서 트림을 하게 되어 있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리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은 발목이라든지 그리고 장단지라든지 발등 이게 심장병 부종은 여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고 콤파체 이상은 상신이 부종 눈덩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여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보통 하신이 부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은 다리에 자다가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민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어지간한 소리에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강다짐으로써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데 어떤 분들은 치아가 흔들면 결국 치아통이 생기게 되면 알터니를 뺀 것만큼 시원한 게 없다는 이런 그 내려오는 그 전설로 해가지고 금방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게 하면 소화 잘 되지 않거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수면제 소화되지 않게 되면 소화제 뭐 여러모로서 엉뚱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늦추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치아가 흔들거나 이렇다면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친구 두 분이 치아가 흔들었는데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 한 분은 밤에 열령에 불려가서 주자를 했고 다른 한 분은 아직 주자하지 않았는데 계속 치아가 흔드는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자 한 분은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아프던 게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다 해서 주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자라는 것은 평생 심장 혈관에 관상동맥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MRI 같은 것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치료료법 초음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치아가 흔들지 않는다. 원자국에 들어갔다. 어깨가 아프지 않고 팔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계시는가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이제는 거의 수면제를 놓았다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자체는 관상동맥의 이상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기계 검사를 받아봐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심장 주사를 하고 나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0: 이건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관상동맥에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건은 무슨 치료를 하셔야 되는가? 심장병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부정맥 실리부치입니다.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분에 7, 80, 4, 5, 60차 이상 벗어져야 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 룩걸거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심근경색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제 40, 70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부터 90% 이 정도를 말해서 중하게 막혔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주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실려가면 이런 연령에 불려가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 제가 추천하는 초원 청심환이 많이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는데 황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그러니까 심방 심장은 심방 심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심방은 좌심방 우심방 거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심실은 피가 나가는 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방에 들어온 피가 심실로 나가자면 거기에 또 판막이 있습니다. 얼잔반 산잔반이라는 이런 판막이 있는데 이런 판막은 하루에 심장이 수축이완하는 차수는 10만 차 좌우에 속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좌우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는데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진다면 상당할 정도로서 큰 수술을 때로는 받아야 될 경우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부터 이만한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몇십만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오징어나 병원에서 중등 정도도 바쁠 겁니다. 큰 병원에 이렇게 이송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써야 하는 것이만 해도 펑션도 크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열심히 견제해서 봉양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여러 가지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어떤 분들이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무 뚱뚱한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부르게 되어 있으면서 100분제 92가 심장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고 혈압약을 거의 끊었다, 차수를 줄였다, 가지수를 줄였다 이러한 분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심장병으로서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거나 이랬다면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심폐소생술 가슴에 손을 십자로 하고 심장을 인위적으로 눌러주는 이런 방법은 집안 식구들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좋기는 요일링을 빠른 속도로 불러서 부근 병원에 가서 구급한 다음에 큰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심장병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분은 또 고관절이 넘어져서 상해서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혈을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본 치료에 있어서는 수혈하지 않게 되면 피가 모든 영양성분을 전달하고 약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심장공능 역할을 이게 모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수혈하라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옥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비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마흔 번째 시간입니다.

1935년 3월 2일 장계석은 비행기로 중경에 가서 림시사령부를 세웠다. 그는 첫 명령을 발표하였다. 위원장인 내가 중경에 왔으니 사천과 기주에 있는 군대는 모두 내가 지휘한다. 내 명령이 없이 멋대로 진격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힘을 모아 함께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대는 이 지시를 따르기 바란다. 중정 명령. 장계석은 홍군을 오강 서부 적수하 동부 지역에서 전멸시켜버리려고 결심을 했다. 그는 부대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홍군의 뒤를 쫓고 앞을 막게 하였다. 그러는 한편 부하들에게 경솔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다. 장계석은 주훈원과 오기위가 이끄는 두 종대의 전보를 보냈다. 전원 종대의 주력부대는 반드시 적의 동태를 잘 파악한 뒤에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유력한 수색부대는 많이 멀리 파견할수록 좋다. 밤에 특별한 행동으로 멀리 정찰하도록 하라. 오기위 종대는 앞기 부분에 이르면 즉시 수색하면서 전진하되 경솔이 전진하지는 말라. 하지만 조헌원 종대든 오기위 종대든 공산당 비적과 격절이 붙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재빨리 협공으로 적을 깨끗이 무찌르도록 하라. 절대 주저하지 말라. 장계석은 또다시 보루 전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모든 현의 명령을 내리었다. 현마다 모두 사격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라. 사격 진지 사이의 거리는 화력이 미치도록 하며 500m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나루터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대나 지방군대를 두어 튼튼히 지키게 하며 사람을 보내 감독해야 한다. 적이 오지 않았을 때는 단단히 막을 것이며 적이 오면 지키면서 지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자 홍군 지도부는 작전이 더욱 어려워지었다. 홍군은 준이 전투에서 위세를 크게 떨치였고 덕분에 부대의 사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지도부는 이 기세를 몰아 멋지게 싸워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있었다. 홍군 주력부대는 좀 쉬고 난 뒤에 준이 서쪽 앞계와

0: 바위 칼람 벙산바 일대에서 적을 칠 기회만 찾고 있었다. 지도부에서 노리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로반자 장강산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주후런 종대의 세계사였다. 하지만 주후나는 남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은 장군이었다. 그는 오기비가 된통 낭패를 당하는 것을 알고는 철저히 조심했다. 홍군은 손바닥이 근질근질해놨지만 어디 하나 칠만한 곳도 없었다. 홍군 지도자들은 지도를 보며 고민을 하다가 끝내 현소재지 하나를 찾아냈다. 그곳이 바로 타고 신장이었다. 여기에 왕가래 한계사가 머물고 있었다. 이 자그마한 현소재지를 치기 위해 반나절이나 회의를 했다. 한결같이 해볼만한 싸움이라고들 하였다. 이 산은 지난번에 홍군한테 크게 당하여 간담이 서늘해져 있을 터이니 싸움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모태동이 반대하고 나섰지만은 누구나 싸우고 싶은 생각이 불붙듯해서 네 한마디 네 한마디 밀어붙여 결국 타고 신장을 치기로 결론이 나게 됐다. 주울래가 그날 밤에 작전 명령을 쓰고 이튿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주울래가 작전 명령을 다 썼을 때는 자정이 지난 뒤였다. 3월이라 밤에는 아직 쌀쌀했다. 홍국이 뜨거운 찬물 한 주전자를 끓여주었다. 큰 컵에 차를 우려 한 잔 마셨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쏟아지었다. 얼핏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똑똑똑 창문을 두드렸다. 울레동지, 울레동지.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울레는 잠귀가 밝은 편이었지만 너무 피곤해 저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조금 지나 다시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레동지, 울레동지, 잠들었나요? 조울레가 겨우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모태똥이었다. 그는 곧장 일어나 등불을 켠 다음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외투를 걸친 모태똥이 손에 램프를 들고 어둠 속에 서 있었다.
1: 아니, 호위병은 어디 가고 홀로 왔습니까? 모두 지쳐서 골아 떨어졌지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울레는 모태똥을 방으로 들인 뒤에 램프를 받아 상무에 놓았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웬 행차이십니까? 잠이 와야 자지요.
0: 모태똥이 담배를 붙여 물었다.
1: 타고 신장을 친다는 명령은 내려보냈습니까? 아니, 아직 안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0: 모태똥이 다행이라는 뜻이 말했다.
1: 타고 신장을 치는 일이 암만 생각해봐도 마음에 걸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왔거든요.
0: 모태똥은 몸을 일으켜 램프를 들고 지도 가까이로 갔다. 그는 담배를 쥔 노란 손가락으로 지도에서 깨알 만한 지명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1: 이 타고 신장을 시키는 적이 귀주 군대 한계사뿐이고 전투력이 약해 보이지만은 적들은 성벽도 있고 공사도 만들어 놓았으니 사실은 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푹 오래 걸릴 거요. 시간이 길어지면 전투가 시끄럽게 될 겁니다.
0: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울레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주울레는 정신을 가다듬고 굳은 얼굴로 모태똥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모태똥은 램프를 든 손에 힘이 빠졌는지 다른 손으로 바꾸어 들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1: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적이 100개 단위나 됩니다. 게다가 꽤 몰려 있어요. 만약 타고 신장에서 빨리 손을 대지 못한다면 적들이 사면 활방에서 몰려올 겁니다.

0: 되면 우리는 겹겹으로 포위를 당해서 벗어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를 거예요. 그는 또 타고신장 주변의 적들을 차례로 가리키었다. 타고신장 북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귀주 군대 한계려가 있고 서북쪽 로반장 일대에 주훈원의 세계사가 있으며 서남쪽 귀주 서부 대방 필절의 손도의 여섯 개려 말고도 두 개 탄이 더 있었다. 주훈원과 손도가 힘을 모아 홍군을 남북으로 죄어오는 형편인데다가 오기비가 거느린 두 개 사가 이미 동쪽 도파수에 들어와 있고 사천군대 곽훈기 부대가 벌써 주훈이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서영과 고린 동제 또 사천군대 주력부대가 머물고 있었고 타고장 신정을 치르다가 자칫하면은 적들에게 겹겹으로 둘러싸일 수가 있었다. 모태똥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서두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들 때에는 힘 있는 호남 사투리로 느긋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 주훈이 회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되고 많은 동지들이 애를 썼기 때문이지만 모태똥의 재치 있는 설득력도 큰 몫을 하였다. 사실과 리치를 투철하게 분석하는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모태똥은 람프를 다시 상모에 놓았다. 모태똥은 말을 맺고는 조용히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좋을래요. 조울레는 모태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1: 크게 이긴 뒤로 사기가 오르면서 머리가 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한때는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한때는 또 이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균형을 잘 잡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0: 조울레는 낯빛이 밝아지더니 입가가 스르르 풀리었다. 모태똥은 한시름 놓은 듯 하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1: 원래 동지, 이 한판의 장기는 참 두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주위에 수십만에 이르는 적이 있지만은 우리 전투부대는 겨우 2-3만밖에 안 되지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은 그 후과를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0: 모태똥이 말을 마치더니 일어나서 람프를 들었다. 그러자 조울레가 막아 나섰다.
1: 나한테 뜨거운 차가 있으니 좀 마시고 가십시오. 생각 없습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1: 만약 술이 있으면 한 잔 마시고 싶지만은.
0: 조울레는 주전자에서 짙은 찬물을 부어 건네며 말했다.
1: 좋은 밤에 찾아온 손님한테는 찬물로 술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지요.
0: 모태똥이 두 손으로 찬물을 받아 마시면서 칭찬을 했다.
1: 향이 좋군. 나는 이 우유나 커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0: 조울레는 호위병 홍국을 딸려 모태똥을 바랬다. 그는 등이 살짝 굽은 모태똥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다. 모태똥이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준 덕분에 홍군이 입을 뻔했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라고 주울대는 생각을 했다.

날이 박자 좋으려는 회의를 소집하고 모태똥의 의견에 대해 설명을 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차분하였다. 사람들은 모태똥이 말한 까닭을 놓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타고 신장을 치지 않고 다른 기회를 찾기로 결정을 했다. 조울레는 모태똥을 찾아가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모태똥을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원래 동지, 의논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전 회의는 다른 문제를 토론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의 때마다 10명, 20명이 모여 반나절이나 토론을 하지만 어떤 일은 결정 짓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동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해나갈 것입니다. 졸대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군사지도 소조를 모아 정치국에 책임을 지면은 어떨까요? 물론 전에 박구동지 가던 것처럼 정치국이 모르게 제멋대로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락보동지하고 의논한 다음 토론에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얼마 뒤 중앙정치국회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한 뒤에 주울래, 모태똥, 왕가상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된 군사지도소조가 무어지였다. 회의를 마치고 모태똥은 주울래와 함께 밭 사이로 꼬불꼬불 난 오솔길을 걸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군이 더 많이, 더 크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졸레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모태똥이야말로 걸출한 군사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전에 박고가 모태똥은 손자병법이나 잘 알 뿐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모태똥은 막스 레닌주의 군사사상을 중국의 군사사상과 연결시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1927년부터 유격전을 해봤기에 경험이 풍부하고 군사 이론에도 밝았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태똥은 동지들도 놀랄만한 기발한 수로 항상 적의 예상을 뒤엎었다. 얼마 전 적수하를 두 번 건너며 총부리를 되돌려 적을 공격한 일도 그러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이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 모태똥이 다시 군사를 이끌게 되었으니 홍군의 운명이 달라질 터였다. 준의회에서는 주울래를 당의 위임을 받아 군사지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책자로, 모태똥을 주울래를 돕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지도소조가 무어지면서 주울래의 최후 군사결정권이 사실상 없어지었다. 권력이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다. 모태똥은 지난 일이 떠올랐다. 1930년 소련 공산당 16차 대패대회 때 스탈린은 주울래 들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여 대회에서 발언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리립삼이 해온 일을 맡을 사람이 주울래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주울래는 귀국해서 당의 삼중전회를 준비하면서 구추백도로 정치보고를 한 뒤 결론을 지우라고 하였다. 자신은 제3국제당의 결의를 전달하는 보고만 받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구추백이 리립삼의 뒤를 이어 당을 이끌게 되었다. 모태똥은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주울래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주울래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참된 사랑이란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얻고 난 이후 살아가면서 변함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남편들은 처음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정상이 결혼 후 식어지면서 아내와 가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참된 사랑은 아내와 가정을 위한 변함없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힘든 사회생활로 아내와 가정에 소홀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바로잡고 초심으로 돌아와 변함없는 사랑의 길을 걷는다면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모든 남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남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대의 남편들을 그린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혜연 씨의 수필 남편의 고마운 변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고마운 변화 김혜연. 나는 둘째 아이를 낳고 집에 놀란게 됐다. 70고개를 넘긴 시부모님이 기력이 못해져 가는 게 눈에 띄어 차마 둘째까지 맡아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창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답답한 일도 많았다. 하지만 요즘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니 행복을 느끼게 된다. 남편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퇴근하면 언제 한번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해서는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진다. 그러고는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 침대와 씨름하다가 마지막 10분을 앞두고 허겁지겁 일어나 씻고 바람같이 집문을 나가버린다. 지금은 젊으니 괜찮다지만 이렇게 몇 년을 가다간 멀쩡한 사람이 몸을 망치겠다고 관심을 보이면 남편은 잔소리 그만하라고 제 쪽에서 화를 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위태로운 사이였다. 이혼이란 말을 꺼내려다가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도로 삼키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잠을 보충하는 시간은 주말이었다. 또래 아빠들을 보면 주말이면 집 식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쇼핑도 하고 놀이터도 가고 여행도 다녀오던데 우리 집에선 꿈도 꿀 수 없었다. 아빠가 애들 손을 잡고 길 건너 마트에 다녀와도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였다. 이 일로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남편도 미안하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에야 집에 들어왔다가 아침에는 애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이 허둥거리며 집을 나서니 스스로도 할 말이 없다고 한다. 아이들도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이면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불편해한다. 저번 학기 큰애네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 모임을 가졌는데 애가 글쎄 쓰다 말고 혼자 쿨쩍거렸다는 것이다. 다른 아빠들은 아빠 엄마와 여행을 다녀온 일이며 수영장에 다녀온 일이며를 고주알 미주알 선생님께 말해주는데 우리 애는 연필만 매만지며 당황스러워 하더란다. 그러더니 책상에 엎드려 쿨쩍거렸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여린 애의 마음에 상처라도 줄까봐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봤다. 난 애가 출장 간 아빠가 보고 싶어 그랬겠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온 집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난 남편한테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온 얘기를 해주고 큰애를 불러 무릎에 앉혔다. 우리 보배 아들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요? 응, 엄마. 울었다고 들었는데 왜 울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아, 그거? 아빠 생각이 나서. 아이는 TV를 보는 아빠를 힐끔 쳐다봤다. 남편은 비록 TV를 보고 있었지만 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큰애는 장난감을 만지다 말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소곤거렸다. 엄마, 다른 애들은 주말이면 엄마 아빠와 함께 놀러랑 갔다고 자랑하던데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어. 그래서 아빠 생각이 났어.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돈 버느라 바빠서 그래. 아빠는 늦게 와서도 너희들이 종일 뭘 했나 매일매일 엄마한테 물어보거든. 그리고 주말은 아빠가 피곤해서 휴식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아이한테 말은 이렇게 했으나 마음은 영 내키지 않았다. 남편도 미안했는지 아이를 꼭 안아주더니 목마를 태우고 집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이 일로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은 일찍 들어와 아이들과 놀아주네 하던 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또 늦어졌고 나는 다시 두 아이와 씨름을 하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시간에 남편의 전화가 울렸다. 사촌 형수가 불시에 돌아갔는데 나더러 그 집 애들을 며칠 돌봐달라는 부탁이었다. 가슴이 덜컥 해놨다. 사촌 형수는 나보다 몇 살 우다. 자다가 뇌출혈로 돌아갔다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사촌 형네도 우리 집처럼 애가 둘이다. 사촌 형은 1년 중 거의 절반은 출장을 다니고 아이 둘은 형수 혼자서 보아왔다. 그날 애들이 학교로 가려고 일어나 엄마를 깨웠는데 꿈쩍도 하지 않으니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촌 시형은 장모한테 연락했는데 애들 외할머니가 찾아갔을 땐 사촌 형수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꽤 됐단다. 불행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다. 급하게 날아온 사촌 시형은 싸늘한 아내를 부둥켜 안고 절규했다. 장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시형 대신 후사를 처리해주느라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슬픔은 꽤 오랫동안 시댁 쪽에 머물렀다. 집에 들어선 남편의 얼굴은 말이 아니게 일그러져 있었다. 자칫하면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릴 것 같았다. 해스케진 남편에게 따뜻한 물이라도 부어주려고 주방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왔다. 그러고는 나를 뒤에서 꼭 안아주는 것이었다. 슬픔을 녹자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남편은 울먹거렸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나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남편은 나에게 많은 말을 해줬다. 형수 있잖아. 아마 피로가 쌓여서 잘못된 것 같아. 애들을 혼자 키우다시피 한 데다가 집안일을 하랴 위채 장사를 하랴. 형수는 애를 낳은 후로 낮잠 한번 자본 적이 없었대. 맨날 발에 불이 나도록 달아다니느라 지쳐서 그렇게 됐다나.

박현은 다른 말을 더 하려다가 한참을 진중하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었다. 사촌 형네 일을 보면서 난 왜 우리가 생각났을까. 그래서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어. 사람 일은 누구도 모르니까. 만약 나한테,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을 지켜봐 줬다. 여보, 내가 잘할게. 우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빨래 널기도 대신 해줬다. 고마워. 오전에 어머님이 맛있는 명란 젓갈 가져왔는데 우리 맥주 한잔 할까? 맥주 좋지. 베란다에서 마시자. 아까 빨래를 널며 보니 밤바람이 좋더라.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이들이 생긴 이후에 내가 남편에게 신경을 덜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아이와 사촌 형네 일을 통해 변해가고 있었다. 미안해. 진작에 당신과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당신 일손을 돕고 애들에게 추억거리 많이 쌓아주는 좋은 가장이 될게.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잘 살자. 나는 요즘 친구들과 만나도 시댁흉, 남편흉을 보는 그들의 수다에 끼지 않는다. 사랑을 받는 나로서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자상하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나도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스스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실천으로 이 가정에 행복을 심어주는 남편이 더없이 사랑스럽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아이와 사촌 형제를 통해서 훌륭한 가장으로 변해가는 남편에 대해 서술하면서 자상하게 변해가는 남편과 더불어 자신도 좋은 아내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훌륭한 가장으로 탈바꿈한 남편과 행복으로 차넘치는 가정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여진 씨의 수필 바람난 남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바람난 남편 여진. 퇴근하면은 꼬박꼬박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요즘 따라 이상해지었다. 매일 야근을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내가 한 반찬에 밥 두 그릇씩 뚝딱 비우더니 요즘에는 한 그릇도 축내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안색도 예전 같지 않게 어두워지었다. 5만 가지 생각이 갈마들었다. 설마 40잔장 나이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거울 속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데다가 허리에는 튜브가 한층 겹쳐 있었다. 이거야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도록 아주 그냥 모든 조건을 고스란히 만들어준 꼴이자는가. 주말이 되자 남편은 또 밀린 업무가 있다고 하면서 일찌감치 집문을 나섰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한동안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인천 남편이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대로 받는 사람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엄습해왔다. 그 뒤로 나는 남편의 핸드폰에 은근히 신경을 도사리었다. 지어 남편이 벗어놓은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지 않나 코를 킁킁 거렸지만 그렇다 할 꼬투리라고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쉽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요즘 남자들은 꾀가 많은지라 모든 물샐 틈 없이 치밀하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지 못해서도 마음이 불안하긴 매 한가지다. 고민 끝에 나는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몇 년 동안 묵혀둔 코드를 꺼내입고 머리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나서 남편의 회사 근처에 몸을 숨기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회사

화가 났다. 11년간 황제를 모시듯 온갖 시중을 다 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내 연료를 아끼느라 직접 장까지 번단 말인가?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눅자치면서 계속하여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골목길을 지나더니 남편은 아주 익숙하게 한 주택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나는 잠깐 멈칫하였다. 이곳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애초에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을 한사코 반대했다. 그래서 나는 결혼 후에 절대 시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떵떵거렸다. 그렇게 10여 년간 우리는 딴 살림을 해오면서 매년 명절 때에야 선물을 사들고 가서 잠깐 앉아있다 집에 돌아오곤 했다. 올해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구례를 넘긴 시어머니가 홀로 큰 집에 남겨지게 됐다. 직접 확인을 못해서도 얼마나 외로운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어느 한번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와 함께 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넌지시 물은 적도 있었다. 나는 펄쩍 뛰었다.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은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밑에서 올려다보니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에 비친 남편의 모습과 함께 옆에서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면서 거들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나 대신 스스로 모든 괴로움을 씹어삼킨 남편을 의심하다니 갑자기 마음이 알짝지근해나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었다.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집에 돌아온 남편한테 나는 일부러 밥 한 그릇 듬뿍 담아 건네주었다. 남편은 눈살을 살짝 찌푸린가 싶더니 그대로 밥그릇을 받았다. 억지로 밥을 삼키는 남편을 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 그만해요. 배 터지겠어요. 남편은 소설의 책에 놀라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는 남편에게 국사발을 넘겨주면서 말했다. 다 보았어요. 당신 매일 어머님 댁에 가서 함께 식사하셨죠? 남편은 머쓱하게 웃고 나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맞소. 매일 퇴근하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지. 당신은 직장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서 어머니도 옛날 일에 대해 많이 미안해하고 있더구만. 남편은 눈시울을 풀키면서 머리를 떨고 왔다. 나는 남편을 살포시 안아주면서 그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어머님을 모셔와서 함께 살아요.

0: 네, 그래서 주인공은요 남편의 고부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싫어 아내 몰래 호르몬이 공대를 하면서 어머니와 아내 두 사람에게 묵묵히 헌신하는 훌륭한 아들, 훌륭한 남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발견한 주인공이 남편의 깊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가족의 화목을 택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말없이 수행하는 모범 남편의 형상을 잘 그려냈습니다. 네, 이어서 류서연 씨의 소필 남편은 햇살을 감상하겠습니다.
1: 남편의 햇살, 류서연. 이 굴 속을 어서 빠져나가야지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동굴은 낮아 길 수밖에 없어 앞으로 기느라 모지름을 썼다. 마음이 급할수록 팔다리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생겨먹은 굴인지 허공에서 출렁거리는 그물 속 같다. 안간 힘을 쓰면 쓸수록 팔도 다리도 나른해 나고 몸은 아래로 잠기기만 한다. 컴컴한 굴은 아무리 내다봐도 끝이 없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아 두려움만 앞선다.

이 굴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살지 못해 또 그 생각을 하며 악을 썼다. 길을 서서 몸이 겨우 한자쯤 나가는 것 같은데 동굴 여기저기에서 무엇인가 슬슬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다. 차가운 것이 선뜻선뜻 목을 스치고 다리에 갈마드는 것 같아 오싹오싹 소름이 일고 금방이라도 물릴 것 같은 환각에 머리가 아찔아찔해 난다. 소리를 질러보고 싶었으나 소리가 나가지 않고 일신이 땀에 오그라든다. 죽었구나. 절망에 휩싸여 기어다니기를 막 단념하려 할 때 한 줄기 밝은 햇살이 동굴 입구를 뚫고 흘러들었다. 답답하던 가슴이 열리고 막혔던 숨이 나간다. 드디어 동굴에서 기어나와 눈을 뜨니 새벽 4시였다. 온 밤을 동굴에서 헤매다 보니 일신이 녹작지근했다. 아마 낮에 남편으로부터 시아버님이 갑자기 편찮아 귀국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난 뒤 내내 불안해서인 것 같았다. 일어나 앉아 스탠드를 켜고 책을 손에 들었지만 그리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올 리 만무하다. 반듯하게 누워 멀뚱멀뚱한 눈으로 희끄무레한 침실 천정을 올려다본다. 지난 3년 동안 살아온 생활의 궤적들이 하나하나의 무성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그리고 그 궤적들은 하나의 완전한 퍼즐로 맞춰지면서 한편의 드라마를 재생하는 것 같았다. 순간 눈물이 핑 고인다. 어떻게 그 생지옥 같은 나날들을 버텨내고 살아왔던가. 내 인생에서 지난 3년은 가장 슬픈 삶이었고 그 삶은 굽이굽이 험한 고갯길이었으며 가시밭길이었다. 수술에 항암치료에 온몸에 군데군데 멍이 들고 생채기를 입으면서 한 고비 넘기고 겨우 숨을 쉴까 하니 예기치도 못한 더 험한 고비가 나를 기다릴 줄이야. 가쁜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힘든 고비를 다 넘기고 났는데 남편의 고비를 어떻게 넘을지 앞이 막막했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남편과 어떻게 말하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남편과 상의 없이 혼자 그 힘든 고비를 넘어온 내 자신이 너무 미련하고 한심했다. 부부란 일심동체라 서로 한치의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데 나는 내내 남편을 속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의 올가미가 돼 내 목을 꽉 조여와 숨을 쉴 수 없었고 온몸을 꽁꽁 묶거나 온몸이 다 아파났다. 평생 초중학생들과 함께 하다 보니 나란 사람은 너무 천진하고 단순해 거짓말만 하면 얼굴부터 빨개졌는데 남편을 속인 것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도록 괴로웠다.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모은 돈인데 그리움을 꾹꾹 참고 외로움을 견디고 고독을 잘근잘근 씹어삼키면서 이제 1년만 더 모으면 100만 원이 모여진다는 행복한 상상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3년 전에 80여만 원 되는 저금 통장을 보면서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달린 집을 장만하교 라고 하던 남편의 말이 비수가 돼 내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에 젖고 땀에 전 돈이 하루아침에 무정한 바람에 란무에 한 장, 두 장 산지 사방으로 날아갔으니 남편이 알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까,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라는 생각에 하얗게 밤을 새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상황을 알리고 숨막히는 생활에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는 통쾌하게 탈출하고 싶었다. 그제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이 시아버님이 편찮기에 돈을 얼마 쓸지 모른다면서 저그만 돈을 찾아놓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속이 덜컥 내려앉았다. 일장 폭풍우가 들이닥칠 것 같았다. 출국하는 날 남

아파트는 먼저 엄마 집부터 가겠다고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내일은 어떻게 되든 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지, 어떡하면 좋지라는 물음표들 뿐이었다. 그러노라니 눈은 점점 말똥말똥해진다. 결단을 내려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내 머리로는 전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라도 이야기할까? 아니, 해야지. 지금 형편에 어디 가서 당장 3만 원을 구할 길이 없었다. 나는 먼저 전화로 집 상황을 이야기하리라 단단히 마음을 굳혔다. 결단을 내리고 나니 다소 마음의 안정이 찾아들었다. 다시 잠을 청할 것 같지 않아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겨울이라 밖에는 아직 어둠이 그대로 앉아있었다. 문득 커피가 당겼다. 커피 마시기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달달한 걸 마시면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래서 잠옷바람으로 커피 한 잔 타들고 창가에 섰다. 새벽 창가에 서서 달콤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니 기분이 묘했다. 빈속이라 커피의 달콤함이 혈관을 따라 전신에 스며드는 그 기분은 종대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따뜻한 커피의 맛은 장미빛으로 변하면서 곳곳에 햇살이 들어오는 길을 내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이 하도 짜릿하고 황홀해 나는 잠깐 눈을 감고 도취돼 버렸다. 그리고 커피를 홀짝이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거리는 너무 고요했다. 이윽고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고 바야흐로 동녘 하늘이 밝아오면서 어둠 속에 가려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새벽 창가에 서서 어둠과 여명이 교체되는 장엄한 그 순간을 조용히, 아니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어 북디붉은 태양이 구름 너머로 붉은 얼굴을 내밀었다. 드디어 어둠이 물러가고 줄기줄기 천만 가닥의 태양빛이 온 누리를 찬란하게 물들였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어 부채살 같은 눈부신 햇살이 창가를 뚫고 들어와 눈이 부셨다. 아침의 햇살을 맞이하노라니 그 무엇인가 나를 강렬하게 자극했다. 용기를 내 천천히, 그러나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 해댔다. 이어 먼 남쪽 나라에서 귀에 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들이 친구와 사업을 시작하느라 대출을 받아 투자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대출 빚을 갚기 위해 집에 돈을 다 날렸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숨김없이 털어놨다. 100만 원을 날렸다는 내 말을 들으면서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숨막히는 침묵에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만 같았다. 짧디 짧은 시간이 너무 길어 보였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도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대치 상태에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참 만에야 남편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낯선 것 같으면서도 웅근 귀에 익은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이미 이런 곰탱이 같은 우리 옆이었네. 왜 말하지 않았소? 난 돈보다 당신 건강이 우선이오. 돈이란 또 벌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 끙끙 속아르면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당신 혼자 감당했소? 돈보다 당신 마음 고생한 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무겁소. 돈이란 사내지물인데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럼 당신이 덜 고생했을 것 아니오. 마음속 짐을 훌훌 다 털어버려. 그리고 아직 건강하니 내가 더 열심히 벌게.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감당하교.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너무 천만 뜻밖의 말에 나는 한동안 멍해 있다가 급기야 오열을 터뜨렸다. 눈물샘이 터졌는지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았는지 뜨거운 눈물이 보뚝 터진 것 마냥 졸졸 흘러내렸다. 남편이 곁에 있다면 남편의 듬직한 품에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서름과 울분을 피 터지도록 랑자하게 토해내고 싶었다. 그때 알았다. 남편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한 줄기 가장 따뜻한 햇살이고 영원한 사랑의 샘이라는 것을. 그 햇살은 그동안 만신창이 됐던 내 마음에 흘러들어왔다. 오늘따라 유난히 따스한 겨울 햇살은 너무 찬란하다. 눈부신 햇살이 대기 속을 미끄러지듯 들어와 거실을 꽉 채운다.

네, 그래서 주인공은요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남편 몰래 가정재력에 손해를 끼쳐서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지만은 이 사정을 요해한 남편은 도리어 자기 몰래 속을 태운 아내를 나무라마면서 함께 난관을 타개해 나갈 긍정적이고 고마운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부 동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말고 언제나 영원한 한편이 되는 것이 원앙 부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 편집의 남영일, 제작의 정선아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세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 웃음이 모여 더 아름다운 레일이 됩니다.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 내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상길 임향자 가수가 부른 해님처럼 웃읍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해님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 내내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부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입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서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이제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천희 박사 세신이로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모두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과학원의 원사라 하게 되면 전 나라적으로서 자연과학, 이학에서는 최고방에 속하는 이런 기구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도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성이 강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충분하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천희 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이제 우대 활동이 나가는데 15가게 18가 추워이 의심할 바도 없습니다.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완전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런 대자연이 인류에게 부여한 이런 자연 속에서의 그 많은 그런 물질에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합성은 뭐 화학적인 합성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15가게 18가게를 드리는 큰 우대 활동입니다.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 가며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 하는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코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가격 인상 전에 가격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격 인상이 한 가게 200원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놀라느라고 하는 말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회는 잡아야 기회지 지나가면 기회는 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10가게 15가게를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파악하시고 눈병치료 명서방에 대해서는

0: 눈빛에서는 알아차린 제품 넣어서 널리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면서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명사방이다 이 정도 끝이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한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598원 하는데요. 12각을 받게 되면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두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을 떠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다각도로의 좋은 기회가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몇 가지 건강요법 있죠.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어느 한 가지도 홀시할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면 사람은 기본으로서 생명이 일주일 지나가기도 바쁠 정도로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다면은. 그리고 운동요법 움직이지 않고 딱 침대에만 누워계시고 기저귀 차고 남들이 또 있는 밥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장수하기는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그리고 결코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방치한다면 병은 병대로 기회는 좋다 하고 병은 점점 더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게 되어 있으니까 세포의 대사가 문란이 오게 되어 있는 때인데 병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병 치료에 있어서는 좋게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있지만 해도 이제처럼 그 두 가지 치료 방법과 약물요법을 적당하게 결합하되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약물요법은 이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제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나도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 천이 박사로 저는 6개월 넘게 먹고 있습니다.
0: 좋은 제품이죠.
2: 예, 먹은 후부터 내 내겐세 후유증이 그냥 오래 가다 보니까 나의 혈압이 그냥 온종일 안 됐대다. 그래서 온종일에 대해서 또 혈압약 여러 가지도 먹고 또 바꾸 여러 번 바꾸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한 가지 때다. 그런데 요즘에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천이 박사 먹은데 지금 혈압이 온종일 잘 됩니다.
0: 예,
2: 여러 가지 먹던 게 한 가지 약을 먹어도 온종일 잘 되고 적은 양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미리 자리도 하나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늘서 이 머리가 난 많이 무겁습니다. 싱하고 어쨌든 머리 무거워서 들기도 바쁘고 또 많이 아프고 이렇습니다.
0: 근데 머리 혈관에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절대 등하니 하고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폭발합니다.
2: 그러니까 그냥 올빠나고 싱하면서 이 걸른 것도 막 어떤 때막 시청거림 나가 쓰게 걸림 막 나가는데 걸른 것도 매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걸른 것도 어떤 때에 이 허공에서 걸른 것도 막 허망허망 걸른 거 이런 감각이 나더라 말이죠. 근데 이런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약간 나타나 그런 조사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신장도 또 안 좋으니까 나 얘 자꾸 자잠에 꿈도 많고 가슴이 자꾸 침침하고 얘 허리 자꾸 놀라고 숨이 많이 찹니다.
0: 예.
2: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져요. 뭐, 많이, 암세나 늘어서 피곤했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지금 나이 무슨 일하겠어. 일할 건 없는데, 그냥 아침에 그냥 맨날 삐딱하게 피곤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피곤하지 않고, 머리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2: 진짜, 예, 너면서 두 번 받은 약이 딱 진땄습니다.
0: 효과성이 의심할 바가 없어.
2: 예. 그렇죠. 안 났을 때 이야기 딱 효과 제일 좋아 본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세시미는 우리 언니 지금 썼는데 전번부터 가서부터 썼는지 한 두 달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단다. 얘 소변이 너무 급하고 그러니까 자꾸 소변 새서 얘 질이나 자꾸 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그 소변 새던 게 술샌답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여실금이 거지.
0: 여실금이 콤파 공룡이 허해에서 나타나는 구체 중요한 증상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2: 그게 지금 술샌단다. 내가 술금이 술하다며 많이 해결됐다. 미랬대다.
0: 예.
2: 안전 똑똑하다 해서 딱 이제 한 두 달이나 조금 먹으니까
0: 그렇죠.
2: 많이 완전 안 떨어졌는데 그리고 저녁에도 자자면 뒤에서 자꾸 소리 난답니다. 소리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귀도 딱 미운 것 같다고 또 뭔가 뭐 자꾸 소리 나니까 귀도 올바람이 들리지 않는단다. 근데 이거 먹은 게 그것도 머리 귀에 소리 나는 거 덜라고 뭔가 들리는 거 좀 잘 들린다고 많이 났단다.
0: 그렇죠.
2: 많이 해결됐다며 이렇게 이래서 약이 있는가 이러면서 아무래도 더 싸서 먹어야 되겠다. 미래미래 그랬대요. 그래서 내 오늘도 선생님 강의한 거 들으니까 하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아무 손이 박사 더 싸고 우리 언니는 세심히로 더 둘이 같이 또
0: 말해서
2: 활동이 대단하셨습니다.
0: 예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게 중국 광원의 월사의 처방이라 하겠다면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심장과 뇌혈관하고 건파관리하고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데는 네. 이 두 가지 제품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아, 우리 가족은 이 그런 천이박사하고 그다음에는 세시미로를 쓰는 가족입니다.
0: 아, 그래요?
3: 예예. 예, 예. 저는 이 심혈관 이 질병이 심해갖고 정말 많은 면에서 고통받았습니다.
0: 예.
3: 그리고 우리 집에 남편은 또 예, 간도 나쁘고 콩팥기도 나쁘고 배도 어디나 다 아파하고 해서 예. 그래서 강의를 듣고 소리 또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 정말 예, 이 병들이 영효과 좋습니다. 예. 오늘 반년 넘어 쓰고 보니까 예. 그 특히 우리 집에 남편은 그러니까 소변이 살아갖고 밤에 쉬지 못하고 그 다음엔 뼈 어디나 다 아파서 움직이기 영심들어 했고
0: 예.
3: 그 다음에 또 안질도 잘 아이비와서 어디로 연세 많으니까 예, 불편한데 그도 영예 많았습니다.
0: 예.
3: 그런 게 이하고 예, 정말 강의를 듣고서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반년 넘었었는데 일면에서 예, 다 영효과 좋습니다 지금.
0: 예.
3: 그래 이제 예, 방송 들어보니까 예, 또 우리 활동 영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값이 오른다지 해서 그래서 그런 이번에 싸려고 그래 전화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우리 동서 한 분이 있는데 어전이 80이 다 됩니다.
0: 예.
3: 그런데 그래 전화를 해서 또 신체 건강 또 종아에 어떤가 물어보면 그렇게 용이 소변이 작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배도 어디나 다 아프거든 연세 많을까요?
0: 그렇죠. 아예 아픈데 없죠.
3: 그렇습니까? 예. 이 방송 듣때 그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네 이렇게
0: 본다
3: 말입니다.
0: 예, 모르죠.
3: 예, 그래서 예. 예, 그 아픈 종각 말하니까 내 그럼 선생님하고 뭐니하고 또 동서 그 약 써보겠는가 했거나 아 써보겠다고 너무 힘들어 그랬다 이래더라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예, 문의합니다.
0: 예, 세신이로 문의하시는 거죠?
3: 예,
0: 전희 박사
3: 예.
0: 쫓기는 것이
3: 어떻게
0: 세신이로가 예, 잘 맞습니다. 어른한테는 네. 시신으로 네. 빨리 선택하라 하셔. 단순 건파뿐만 네, 아니라 이게 오장을 관리하고 네. 심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성분이 우수한 성분 다른 약재에 없는 특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력이 네. 빨리 올리쳤습니다. 녹혈증
3: 네.
0: 그리고 이게 전노권이 들어갔으니까 전신을 다 관리하고 황차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너무 우수한 중약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신으로 빨리 선택을 하셔. 예.
3: 그때 말입니다. 그래서 재빌러는 그래도 자식들 다 외지했고 재빌해야 해야 되겠는데 아 너무 힘들다고 그래
0: 그렇죠.
3: 얘기 다 말입니다. 그래 이야기 도움을 써보겠다 이랬습니다.
0: 쓰면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예, 제가 예. 그분한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3: 예, 그래 이번 활동에 약속하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우리 지금 어머니가 중풍에 와서 이 천이박사리 어전 1년 반 썼습니다. 1년
0: 아,
4: 반은.
0: 중풍 후유증 환자가 1년 반 썼으면 아주 예, 제가 듣지 지금, 않아도 놀랄만한 성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4: 지금은 그, 예, 거도에 부여온 사람 같지 않습니다.
0: 와,
4: 무슨 약 써도
0: 그렇죠.
4: 아이디던데 그의 어느 장에 와서 영 고생했는데 어전 말을 잘한다. 그리고 예, 그 입이 늘상 비뚤어서도 예, 그랬던 게 입이 온전하게 다 얻어 돌아왔습니다.
0: 그래요.
4: 그 왜 오그라진 손이 지금 예, 다섯 손가락인데 네 손가락이 펴지고 한 손가락이 지금 아직 아예 퍼졌습니다.
0: 예.
4: 그리고 예, 지팽이 지금 어전 바깥줄을 꺼져든 합니다.
0: 예.
4: 야, 이 예, 중풍에는 최고입니다, 천박사.
0: 예. 예.
4: 그, 우리 이거 선택 좀 하자랬지.
0: 예, 그렇죠.
4: 예, 병원에 가서 보름 동안 입원하고 나는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인차 나왔으니까 더 효과 좋습니다.
0: 그렇죠. 병원에 예. 입원했다 나오신 다음에 빨리 이걸, 선택한 분들은 효과가 더 빠릅니다. 예.
4: 그래, 예. 후유증 중풍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0: 그렇죠. 2차,
4: 예.
0: 3차로 오는 걸 막아주죠.
4: 예. 예. 그래 어제는 바깥줄들 모두 와보면 놀랍니다. 어째 중풍 환자 같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금 중풍 좀 맞은 사람이 어제 논란이 들어서
0: 그렇죠.
4: 중풍 환자 그렇게 많습니까?
0: 예, 예.
4: 그래 돌아보고 소리 놀라서 예, 약을 이거 써보라가 처음에는 말아야 됐던 게 어제는 쓰기 시작해 우리 옆집 아줌마 지금 쓰는데 이제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쓴 게 효과 좋아서 지금 너무 좋아서 난신다. 어떤 계속 이거 쓰겠다면서. 그 우리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오늘이 두 집에서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린다.
0: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가격 인상 전에 좋은 활동이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은 누군 값으로 나간다는 게 귀한데 기회를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네.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세요.
4: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는 이 제집으로 약으로는 한 5달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이거 쓰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의심이 사고 잠이 다 나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뭐 인자하게 되면 귀에서 전기소리가 다 그만나고 이랬습니다.
0: 예.
5: 예, 그러던 게 이게가 지금에 뭐 완전히 이제 어디 간지 없습니다. 다 사가지고 지금 예, 잠도 잘 자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귀에서 전기 소리 나거나 이런 게 몽땅 지금 이렇습니다.
0: 컨버치 좋아졌다는 거 확실하게 증상으로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 네. 예, 그리고 이 몸이가 예, 손부터 발끝이 다 항상 차갑습니다. 항상 냉하고 예, 이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수 없이 그냥 차갑습니다. 내가.
0: 예, 그게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기시르는 그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예, 예.
5: 예, 그런 게 지금 이 약선에서 이런 증서도 완전히 이렇고 지금 몸, 손이나 발이나 마우 영
0: 따뜻해요. 손발은 따뜻해야 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 건데 반대됐습니다. 원래는. 예, 정상으로 돌아왔죠.
5: 정상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허리라지 있다는 게 그냥 어디 나도 이거 어느 10년부터 어느 고생하기에 그냥 그것도 어떻게 돼 전화기에 뭐 조금 나갔다 걸고 오기 때문에 통쇄나고 싸나고 해서 진통제를 달고 있었어요.
0: 예.
5: 예. 그러던 게 이 약부터 어떤 차트는 나사진계가 어떤 그 진통제 다니는 것은 완전히 떼버리고 뭐 아프지 않으니 먹을 필요 없죠.
0: 그렇죠.
5: 예. 그게 또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0: 예.
5: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내 전립선 비대가 소변이 하천하기 6번 이거밭이 보는 게 이게가 지금 해결됐습니다.
0: 예.
5: 이걸 내서 돈도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예, 예.
5: 그런데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재신비로 쓰면서 이런 증서도 못하겠다. 지금 하루짜리 한두 번, 많이 두 번 뽑으면서 한 번 뽑는다.
0: 예. 남성들이 건파 관리가 아주 중요한 큰 과제로 나타납니다. 건파 문제에서 모든 공능 저하가, 저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아주 선택이 잘 됐습니다.
5: 예. 선생님께서 이게 값 올라가기 전에 예, 오늘 근데 배달 받으려고 했나요, 그러니까도?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하니까 시간적인 국가성이 은밀하지 않으니까 몇 개 백날만 쓰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소변이 잘 통하고 전열선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뭐 부분적 사지가 너무 차고 이런 것도 모두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전신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제가 전이박 살 먹고 많은 면에서 역할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6: 혈압과 심장이 운동도 되니까 의식은 쉽게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고 가슴이 편안하고 사근이 살수가 줄어드니까 다음 편안히 잘 수 있어 지내는 사람 조금 신납니다.
0: 그렇죠.
6: 소화 안 돼서 예, 저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예, 기관지 때문에 기침가래가 영 심했습니다.
0: 예.
6: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약 먹는 것도 좀 갖다 드렸습니다.
0: 예.
6: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6: 이 약이 여러 면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가고 이 시시미를 좀 자문합시다.
0: 예.
6: 우리 친구가 예, 소변이 자꾸 저리고 아프고 예, 경기가 나빠 소화 안 되고 밥만 먹으니까 자꾸 맥이 없답니다.
0: 예.
6: 치유를 세게 타고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를 빼놓고 한다.
0: 예.
6: 그러면 기침가래가 영 심하답니다.
0: 예.
6: 이런 데는 재심이 효과가 되게 매수 자문한다.
0: 이제 말씀한 그 종합 증상을 종합해보게 되면 기본으로서 건파치 양기 부속입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건파치 양기 부석이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심장 功能이 좋아지게 될 것 따라서 모든 이런 불편한 점들이 평양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위를 탄다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거 해결해서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원복 선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파주 단듯하게 하면서 한기를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전도권이라는 성분하고 녹혈정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을 빨리 처서게 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소화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간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0: 알겠습니다. 전해줘서 싸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우리가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50대 초반부터 60, 70, 80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내가 단순히 나 소변 보는데 문제없더라 이렇게만 느껴서 건파치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건파차체가 하는 일은 여러모로 종합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건파치 허함으로 인해가지고 노인성 질병 가운데 건파치 허해집니다. 오랜 질병이 완고성 질병이 건파치 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건파치를 가강하는 차원에서 선천히 집안일을 할 때는 그게 그만한 일리가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여기 녹혈정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몇 가지 전녹건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처방에 들어간 특수성분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빨리 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 자체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전부의 제품을 포함하지만 해도 특히 세신으로 포함해서 기본으로 화학적인 합성은 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두 천연 약재 가운데서 분리 추출한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93년도에 전 세계 1993년도에 중거원에서 중국 가원에서 장수촌 장백산 밑에 있는 장수촌에 내려와서 실기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정관에서 일하는 사람 병원은 뭐니까 그 사람들 병원은 기본 모르고 사는데 정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8, 90세가 주요한 노동력이었고 90세 할아버지가 특자했다는 얘기 논문에서 나온 걸 저희들이 직접 봤거든요. 이 어디에서 이런 힘이 오고 어디에서 이런 아주 놀랄만한 이런 기적들이 나오게 됐는가 하면 바로 세신1호에 포함된 여러 가지 그 전녹건하고 그리고 녹혈정하고 32가지 중약제 이 생각만 해도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32가지 중약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성분들이 전반이 녹혈정하고 전녹건 이걸 포함해서 32가지 중약제가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수여하는 이런 부분이 32가지 약제 가운데서 소화 흡수를 통제시켜 주고 그 외에도 전면적으로서 비위를 든든하게 하고 콩팥을 든든하게 하고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설사가 제때 먹게 하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건 전반 여러분들이 바랄 바가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방송은 중국 길림성 염견 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염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염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염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못했더군.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졸레를 부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졸레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기심이 없고 권력을 다투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장점이었다. 모태돈 오래도록 경의에 찬 눈빛으로 줄레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오솔길의 빈 들꽃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다. 마음이 개운해진 덕분에 아무런 말도 필요 없어.

사물은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한동안 조용하던 당내 다시 바람이 인다. 림표는 군사 지도자를 바꿔야 한다고 중앙의 표현지를 올리었고 정치위원인 서병진은 단호히 반대한다. 그들은 어느 농가에서 예사롭지 않은 말다툼을 한다. 홍군은 타고 신장을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한 뒤에 계속 때를 놀이하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은 싸움은 더욱 그라하였다. 한껏 지쳤을 때는 피해가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더니 지금은 시원하게 맞붙으려 해도 틈이 보이질 않았다. 홍군 지도자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었다. 3월 10일 마침내 기회가 왔다. 조은원 종대 가운데 한계사가 노반장에 온 것이다. 비록 다른 사들이 가까이 있었지만 재빨리 포위한 뒤 싸움을 끝낸다면 역시 먹을 만한 요리가 될 터이었다. 지도부는 곧바로 3군단이 북쪽에서 도우러 오는 오기비 군대를 막고 5군단은 남쪽에서 지원하러 오는 조은원 부대를 차단하는 동안에 1군단이 병력을 집중하여 로반장에 있는 적을 소탕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5일 오후 3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막상 싸우면서 보니 적들이 며칠 동안 만들어놓은 진지가 몹시 튼튼하였다. 산호의 사격 진지를 쌓고 밖에 참호를 팠는데 그 둘레를 말뚝과 가시나무로 울타리까지 채워놓은 것이다.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싸워서 겨우 사격 진지 몇 개를 차지하게 된다. 적들도 타격을 입었지만은 홍군도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게 됐다. 동쪽에 있던 오기비 종대는 벌써 앞길을 건너 노반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도부는 공격을 멈추고 전군이 1군단의 의무를 받으며 모태진에서 또다시 적수화를 건너기로 결정을 하였다. 군주의부는 노반장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에 들어있었다. 조금 전 군주의부로 돌아온 님표가 손에 전보를 움켜쥐고 서성거리었다. 말숙한 얼굴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님표는 당시 28살이었다. 얼굴은 좀 파리해 보였지만 짙은 눈썹 아래 두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얌전하지만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는 맹렬히 치고 맹렬히 공격하고 맹렬히 추격하는 삼맹전술로 부대를 이끌었다. 게다가 숨어

있다가 대부대로 방심한적을 치는 전술을 꿰뚫고 있어 모태똥과 주올리아가 이끄는 반포위 도발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덕분에 진급이 아주 빨랐다. 남장봉기 때까지만 해도 주덕이 이끄는 부대 패장이었는데 지금은 홍군에서도 전공이 혁혁한 명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치위원은 왜 아직인가? 림표가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한 소리로 짤막하게 물었다. 정치위원 동지는 지금 부상병들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젊은 참모가 대답했다. 림표는 짙은 눈썹을 더욱 찡그렸다. 얼마 뒤 키가 제법 크고 옷차림이 말쑥한 군인이 뜰에 들어섰다. 영진 동지, 왜 이제야 오는 겁니까? 들 것이 너무 많아서요. 서병진은 집 앞 돌 계단에 앉아 모자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사상자가 얼마입니까? 400명이 넘어요. 련인과 폐 간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무더기로군요. 림표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쥐고 있던 전부를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십시오. 적수화를 또 건너라고 하는군요.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서병진은 전부를 보고 나서 림표에게 넘겨주었다. 적을 이끌어내려면 자연히 좀 더 걷기 마련이죠. 그는 사리 깊은 눈빛으로 림표를 바라보며 타이르듯이 말했다. 좀 더 걷는다고요? 이걸 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는 참모와 호위병이 곁에 없는 것을 보고 빠르게 속삭였다. 우리 홍군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나 보세요. 강서를 떠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상강삼에서 절반을 잃고 귀주에 돌아올 때는 사망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2, 3개월 힘들게 뛰어다니고 나니까 이제 2만 5천 명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귀주에서 수두룩하게 입대하지 않았다면 이 숫자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걷기만 하는 데다가 애 돌아가는 길밖에 없으니 싸움은 둘째 치고 걷기만 하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홍군의 중년 지휘관인 림표마저 이런 의견을 내놓자 서병진은 마음이 덜컥 해놨다. 그는 정치위원으로서 몇 마디 보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병진은 상냥한 말투로 설득을 하였다. 림표 동지, 걷는 것을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지요. 걷는 것도 일종의 방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데 어찌 안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손짓을 하였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주우는 종대가 우리 앞에 있고 오기비 종대는 또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는 사천 군대가 있고 왼쪽에는 손도의 여섯 개 려우와 왕가리를 거느리는 여러 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림표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은 서병진은 림표의 속마음이 지피어 걱정스러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림표가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 형편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3인 군사 지도 소조를 믿고는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림표는 마치 큰일이 아니라는 뜻이 태연하게 말하였다. 보세요. 도성전투는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제 싸움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서병진은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말허리를 잘랐다. 그럼 어쩔 생각입니까? 림표는 좀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를 바꾸는 수밖에요. 아무튼 지금 이 3인 소조로는 안 됩니다. 서병진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물었다. 당신은 누가 이끌었으면 합니까? 팽덕의 동지가 지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림표는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서명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세요. 만약 동의를 한다면 서명하십시오. 서명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편지를 펼치었다. 편지는 군사 지휘를 잘못해서 홍군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니 주울래 모태똥 왕가상은 힘을 모아 현 정세를 파악하는 데 전념을 하고 군사 지휘는 팽독회가 맡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서병진은 편지를 곧장 림효한테 건네며 말을 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림효는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영진 동지, 이건 절대 나 한 사람 의견이 아닙니다. 제법 간절한 말투였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건 묻지 마십시오. 누가 더 있든 나는 서명을 안 하겠습니다. 서병진은 단호하였다. 그는 림표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림표 동지,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어찌 총사령관을 지명을 하고 지도부를 바꾸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한번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우리 당은 준의회에서 이 지도부를 세웠습니다. 모주석이 이끄는 게 싫다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동지는 준의회에 참가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또 반대하는 겁니까? 이건 당의 규례를 어기는 행동입니다. 서병진이 날카롭게 다그치자 림표는 얼굴을 붉히었다. 게다가 당신은 모주석을 가장 오래 따르지 않았습니까? 모주석의 지휘 능력이야 당신이 가장 잘할 게 아니겠습니까? 동지 호주머니 속에는 로역한 물건들을 써놓은 수첩도 있다면서요? 늘 자신이 로역한 것이 가장 많다고 자랑을 하더니 지금 와서 어찌 모주석이 지휘를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정치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생각을 굳혔으니까요. 림표는 손을 내저며 말했다. 당신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은지만은 분명히 밝혀주세요. 1925년 서병진이 황포군관학교에서 정치부 비서 겸 정치교관으로 있을 때 림표는 18살 난 학생이었다. 그는 림표보다 8살 우였다. 서병진이 일군단 정치위원으로 오자 림표는 그를 어른으로 깎듯이 대하였다. 서병진도 성품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인지라 웬만한 일에는 양보를 하였다. 그런데 성전하는 일이 늘면서 젊고 활발한 림표는 점차 자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병진은 군사 문제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은 편이어서 원칙 문제만 아니라면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드물었다. 논쟁이라고 할 만한 일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5차 반포의 토벌 때였다. 림표는 리덕이 한창 세력을 얻고 있을 때 홍성보의 짧고 빠른 공격을 노남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리덕과 박고의 마음을 사려는 얕은 수인 것 같아서 못마땅해놨지만 서병진은 정확한 루스를 옹호한다는 깃발을 내건 림표와 깊이 있게 논쟁을 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장정이 오른 뒤에 세 번째 봉쇄망을 돌파할 때였다. 군사위원회에서는 광동 군벌이 먼저 락창을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니 일군단대로 오한로 동북 쪽에 있는 요충지 구봉산을 점령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황종대를 의무하는 큰일이었지만은 림표는 주황종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으로 진격하려고 하였다. 서병진은 림표와 크게 다툰 뒤에 결국 일부 병력을 구봉산으로 보내였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던한 서병진이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지었다. 홍군은 당의 군대이지 개인의 군대가 아닙니다. 누구도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편지를 기어코
우예 올려보내겠다면 동지가 모든 걸 책임지세요. 만약 마음대로 부대에 행동명령을 내린다면 나는 정치위원으로서 집행하지 말라고 명령할 겁니다. 조용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지라 흐림표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아, 좋습니다. 그럼 나 혼자 제출해보겠습니다. 림표는 손을 휙 내줘며 돌아섰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두덜거렸다. 정말 뜻밖이군. 미주와 강변의 위험 상황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애를 태우니 갈 길이 막히고 물러서지도 못했다. 가급의 나무 아래서 문득 묘책이 떠오르면서 어느새 술도 운치 있고 사람도 멋들어지다. 중국에는 미주화가 있는데 바로 적수이다. 세계의 소문이 높은 모태동의 산지 모태진이 바로 적수와 강변에 있다. 모태주가 맛이 깔끔하기로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기실 적수와 강변에서 나는 다른 술도 맛이 좋은데 모두 하늘이 내린 강물로 빚어진 것이다. 그러니 적수와는 그야말로 미주하였다. 어떻게 되다 보니 결국 노농홍구는 이 강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35년 3월 16일 홍구는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적수화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루백성은 대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상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화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이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 양결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화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위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장편 소설 대장정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따뜻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알록달록 피어나는 꽃들이 어우러진 꽃동산을 노래한 가요. 허동철 작사, 허상춘 작곡의 남성 중창 꽃피는 동산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조용히 새겨줍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밤이 되면 연길의 거리에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연길의 황홀한 밤이 주는 특별한 여운을 노래한 가요. 최문섭 작사, 박광춘 작곡의 김옥화 가수가 부른 연길의 야경은 황홀하여라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0: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물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닌가 싶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아주 재미있게 보냈어요.
0: 네, 날씨가 갑작스레 서늘해졌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죠. 네.
0: 아, 저는 위장 감기가 오더라고요.
1: 예, 그래요.
0: 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예, 결태둥이 문진부의 박윤덕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박윤덕 주임은 45년이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연변의 명리 칭호를 받았습니다.
0: 네.
1: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 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요원하고 연길시 중요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맥진하고 설진을 말죠. 잘하는데 특히 보게 되면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파악합니다.
0: 네.
1: 그 파악한 뒤 끝에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린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방이 효과 좋단 말입니다.
0: 네.
1: 그리고 말이죠. 환자의 병세에 근거해서 또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그것도 친구료법이 말이죠. 아주 효과 좋습니다.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할 때 박윤덕 주임은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신경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다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뇌졸중, 관심병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현우증이 나타난다든가 두통증에 그리고 완고성 실명증 이러한 병증을 마저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정서 문제가 있는 말죠. 우울증이라든가 쪼리라는데 초조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신경성 이명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 이러한 말저 위염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 결장염에 만성간염 단낭염 그리고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에 당뇨병 선빙에 그리고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말죠.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방광염, 뇨도염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서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여러분들에게 신경내과 방면에 대한 상식을 마저 교대하겠습니다. 우리 신경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병증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주약에는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신경교통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이러한 말이죠. 내과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대뇌에 관계되는 질병이라든가 척수의 주위신경계통 근뇨의 이런 말이죠. 부분에 관계되는 질병을 말이죠. 갖다서 신경내과 질병이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신경내과 질병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이 뇌혈관계통의 질병입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최쇄의 결혈성 말전 뇌졸중. 얘기해 보게 되면 지금의 CT라든가 MRI를 하게 되면 노공수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 노공수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말조 뇌졸중, 여기에 보게 되면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에 이러한 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애성 병변이라든가 공능성 병변에, 그리고 한으로 렌즈 공능 장애라는데 인지 공능 장애성 병변, 퇴행성 질병에, 주위신경계통, 근육, 면역에 관계되는 이런 질병들을 갖다서 신경내과 방면에 말이죠.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 신경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대개 보게 되면 인간의 유기체에서의 주약의 조절을 해주는 이러한 계통인데, 중추신경계통하고 주위신경계통으로 말이죠. 조성되었어요. 중추신경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뇌라든가 척수라든가에 이러한 부분으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주약에는 말이죠. 신호를 말이죠. 접수하고 종합하고 전달하는 이러한 말이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호가 말이죠 잘 전달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림상에서 일련이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주위신경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중추신경계통하고 신체의 말이죠 각 부문을 말이죠 제때제때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말이죠 작용을 하는 계통입니다. 주약에는 말이죠 무슨 사업을 하는가, 공작을 하는가, 감각하고 운동 신호를 전달해주는 이러한 말이죠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련이 말이죠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말이죠 뇌혈관계통의 질병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노공수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노쇠산이라든가 노쇠산사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는 이제 처음인데 이 방송 듣고서 길태 그 증여소에서 뭐 이렇게 영한 이사들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보자고 그랬나.
1: 예, 어떤 증상입니까?
2: 지금 머리가 지금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목안이 마르고 하품하고 좀 맥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보였으면 좋겠는지.
1: 예, 지금 전화 거신 분이 정황을 보게 되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2: 박윤덕.
1: 예, 그저 기억하기 바쁘면 중년에서 퇴직을 한

0: 박주임이란 압니다.
1: 박주임이란 압니까?
0: 예, 예, 예. 이름은 기억하기 바쁨. 중년에서 퇴직했습니다. 예.
1: 예.
0: 예.
1: 그, 머리 아픔하는 것도.
0: 다 한 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예.
1: 같이 할 수 있습니다.
0: 완전히 됩니다. 예.
1: 예. 예. 그게, 그 지점은 활력선 한 대 어느
0: 아, 그 연길에 계십니까?
1: 예, 우리 시법원에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일단 연길시 시장 하죠, 서시장.
1: 예, 예, 예.
0: 서시장 북쪽 견에 시내 버스들이 서는 짠 데가 있습니다.
1: 예.
0: 곧 딱 곧 맞은편입니다.
1: 맞은편에?
0: 예, 예. 예. 예.
1: 맞은편이 그, 저기, 신세계 1층이라고.
0: 맞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1: 네.
0: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그런데 거기는 그 1억 카드가 필요해요.
0: 예, 카드를 가져오시오.
1: 예.
0: 그러면 어떨 때는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카드로 쏴라도 됩니다.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아침에 깨나고 나면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고 얘 골이 항상 무거워요.
0: 예.
3: 건방 한 일도 싹 까먹고 해서 얘 아이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박민도 주인님과 배우려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제니까?
0: 예, 맞습니다.
4: 이래, 그거는, 예, 골가로 보자 그랬다. 예약하자 그랬다.
0: 예, 어떤 정화입니까? 무슨 증사 있습니까?
4: 자갈신경 털로 허리를 쓰지 못한 거, 예, 한번 본 게, 예, 허가 좋습니다.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4: 그 한족 선생을 보였습니다.
0: 아, 수건장 보였구만.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수건 아낌없는 수건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예. 그래요. 예.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예. 저도 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예. 자꾸 이렇게 가슴이 저여드는 것처럼 이렇게 예, 답답하면서 그럴 때 막 땜도 나고
0: 예.
5: 이 숨이 예, 또 이렇게 조그만 그런 숨이 차고 있으니 이런 정상이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예, 심리부치가 이렇게 오면서 예, 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 가서 검사하면 그것도 심리부치라는데 저는 영 답답하니까 이 가슴이 갑갑하고 자꾸 이렇게 저여드는 것처럼 막 땀이 나고 예.
0: 그렇죠.
5: 이래서 영예 걱정돼서 그 박창호 진 선생님 또 이 방면에 잘하신대 해서 가서 배웠습니다.
0: 예.
5: 야구 인제는 한 제가 한 세 번 썼겠습니다. 예.
0: 예.
5: 세 번 쓰니까 많이 났은 게 알겠는데, 용 맥이 좀 떨어지고, 아직도 예.
0: 예.
5: 많이 났습니다. 예.
0: 예.
5: 근데 맥이 아직도 떨어지고, 아직도 조금 왜 더, 아직 건강하게 하자면 더 써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5: 예. 예. 가서 배우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5: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저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예,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머리 또 예, 어째 그런지 저기 무슨 머리에 그저 바늘을 찌른 것처럼 콩콩 쏘면서리 아픕니다. 그래서
0: 예.
6: 원장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이래 보였는데 무슨 조금 뭐 어디 그 어떻다고 모병 악해질 때다 이래서
0: 예.
6: 더 낫게 하자면 좀 더 저기 약을 더 지우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6: 예.
2: 네.
6: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네.
2: 네.
0: 안녕하십니까? 네.
7: 저는 이게 불면증이 심해서 전화기면 잠을 자기 영 힘듭니다.
0: 예.
7: 뭐, 거기에 신경이 예민해 그런지 약간 그

0: 들어도 바스거리는 소리도 깨나지. 아, 특히 남편이.
1: 네. 네.
0: 다시 일어나, 다시 자기 영 힘듭니다.
2: 예.
0: 예, 그래 놓으니까 하루 저녁에 예, 잘 자야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그래 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무겁고.
2: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이 수국이적 머리 가시가 그래서 쏙쏙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막 어지럼증이 나고, 예.
2: 예.
0: 그래서 박영도 선생님이 영화실에서 가서 예, 청약을 두 번 갔다 온 게, 야, 지금은 예, 대여시 시간 자니까, 예,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쏙쏙 찌르는 증상이 없어지고, 또 어지럼증이 아예 나고, 예, 머리 막아지고, 예, 맥이 나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2: 좋은 소식입니다.
0: 예, 예. 예. 이래, 허가실 때 또 보이러 여야하다, 그럽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제가 지난번에 그 극대 중에 그 최영희 선생님한테
2: 예
3: 허리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 나섰는데
2: 예
3: 또 어제부터 그 무릎이 좀 아파서 오늘 좀 예약하러 가고 싶는데요.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어, 무릎 치료하러 가면 됩니까?
2: 예, 예, 그렇지.
3: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그 불면증으로 해서 거기 그런 길, 어, 박윤덕 교수님이 진찰을 받아가지고 그런 언니가 효과를 많이 봤어요. 머리가 허리멍텅아 자지 못해가지고 머리 항상 무겁고 개운하지 못하던 게
2: 예.
4: 거기 그 박선생의 약을 써먹은 게 많이 나아졌어요. 그게 좀 어떻게 더 먹으려고 하는데요.
2: 예, 완전히 됩니다, 예.
4: 예.
2: 어전에 예. 오십시오, 예.
4: 네, 예. 알겠습니다.
1: 예.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5: 예, 저는, 그러니까, 위 많이 아팠는데, 거기, 어, 박창호 선생님 약 먹고 효과 봐가지고,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자고 전화드렸습니다.
2: 예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5: 아 예예 그러니까 너무 진짜 잘해주고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어, 위 아픈 일이 아니고 뭐 다른 병이 있어서 전화해도 박창호 선생님이 전화도 잘 받아주고 해가지고
2: 예.
5: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2: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5: 예, 그래 자, 수고하셔요.
2: 예예 예.
1: 그래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6: 예. 저기 요즘 들어서 예, 잠이 잘 아예 옵니다.
2: 예.
6: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머리도 또 아프고 어떤 땐 저 뭐니까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또 그런 감각도 있고
2: 좀 예.
6: 어지럽기도 하고
2: 예.
6: 이래서 오늘날 길태중에 그 수건자 좀 보이자고 그랍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7: 예, 어머니 이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예, 심장이 또 이렇게 막 두근두근거리고 예, 웃음 조금만 뭐 이래서도 예. 하고서 막 이렇게 울기 얼음에서래
2: 예.
7: 수분도 그리고 그냥 불안하고 예.
2: 예.
7: 그 밤에 한숨도 생각 듣고만 가만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예, 우울하고 이래서 예. 그 병원을 이렇게 많이 댕겨댔습니다. 내과
2: 예.
7: 그쪽을 예. 그래서 병원을 가는 검사는 무슨 저거 있다면 그랜드시면 주로 시키고 잘도 시키고 다 이렇다지니
2: 계속
7: 신장약 먹어도 맞지 않고 해서 이런 김경내과 저걸로 병원으로서 1년에 한 달년쯤에 계속 우리 하고 소개가 아니 났더니 우리 언니 소개해가지고서 예 언니 병원부위 소개해서 어우 기표진이 거기에 그 중년에서 필요한 분이 박 교수님 이렇게 50년 전력이 있다면서 예. 분명히 이제 심장, 신경내과 이게 이렇게 유명하고 그래 사람들한테 거기 가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경내과 박윤덕 중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예, 예.
7: 그래 약을 두 번 썼는데 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이전에 심장 울고서 그런가 했는데 뭐 불안하고 그다음에 뭐 두근거리고 이렇게 막 우울하고 이런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런 효과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저번 체하고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2: 예.
7: 우선은 완전히 이 장심장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효과가
2: 네.
7: 예. 예, 그래서 그 박윤덕진 선생님이 너무 편찬하게 설명 잘해주고 정말 신경외과 입장으로 좀 치료 방가 용인 효과 보는 게 오늘 가서 좀 약도 쓰려고 그랬다.
2: 예, 그냥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7: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예.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저 오늘이 저 뭐니까 저 뭐니까 박창호 김 선생님 예약하려고 합니다.
2: 예, 어떤 증상 있습니까?
8: 위 영양도 부르감이 그냥 밥 먹으면 그냥 콧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식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 병원에 염비병원에가 검사한 게
2: 예.
8: 역류성 위염이라 해서
2: 예, 반려시
8: 예. 예, 오메라소도 먹고 마딩리도 많이 먹고 했는데 임시구급입니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8: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누기 친구를 이렇게 소개해줘서 주머니 가서 세번 약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효과 좋을까
2: 예.
8: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쓰려고 합니다.
2: 예. 그럽시다. 네. 연결됐습니다.
8: 오늘 언제 오전에 가야 됩니까?
2: 예, 그분은 내 오전 오후 다 문제 나기 때문에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8: 예, 예, 예. 그래, 마수 약 쓰겠습니다.
2: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9: 저는 예, 지금 이번에 그 뭐니까 그 최영민 선생 주임 이산돼서 집이랑 맞고 다리랑 너무 많이 나갔는데 지금 또 딸상 포전 나와가지고
2: 예.
9: 웃긴다.
2: 예.
9: 그래 댄디도 맞고 약도 쓰고 이랬는데 지금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길태중이 문제는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선생님 도움은 좋습니까?
2: 아, 지금 예, 딸상 포전으로 고생한다니까 예.
9: 예.
2: 그 저 우리 예, 길태중이 문진부에 최근에 피부과를 세웠습니다. 그게 예. 수원장 찾으세요.
9: 아, 예, 알았습니다.
2: 예.
9: 오늘 가면 됩니까?
2: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9: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 박창호 선생님 예약합시다.
2: 예,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10: 그 선생님께서 담낭염이라는 진단.
2: 예, 예.
10: 두 번 약했는데 효과가 아주 이상적입니다.
2: 예, 예.
10: 그런데 아직도 입이 좀 쓰럽싸하고 이래서 오늘 좀 가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1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1: 예. 나는 예, 어제 머리부터 예, 그렇 아프고 예 어깨도 그래도 예, 아프고 허리도 다리고 온몸이 다 붓기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예 아픕니다. 게 강철수 치료를 받고 예 침도 맞고 약도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2: 예예. 예. 예,
11: 더 예약하도록 이랍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오세요. 예.
11: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신가?
2: 예, 안녕하세요.
12: 예, 예. 저는 어떤 상황인가, 뭐, 예. 연세에 들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서면 이렇게 가슴에 딱 뭐 막히는 것 같고, 예. 손바닥에 자꾸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이 따갑고.
2: 예.
12: 그리고 이렇게 기분도 영 꿀꿀하고, 영화에 좋고, 영 딱 뭐 속에 딱 정말, 아, 불편하고, 예.
2: 예.
12: 그리고 기도 좀 바빠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문하려고 한다.
2: 예, 보통 먹이 되면 저 간에 울결이 있는 분들이 예, 손바닥이라든가 예, 발바닥이 따가워나는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이 현대의학 서의를 보이게 되면 검사라면 또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늘 지금 예, 박윤덕 주임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런 임상 경험이 예. 풍부한 분들 찾아서 예, 첨약을 좀 짜시세요. 그럼 효과 좋습니다.
12: 예, 예. 예.

0: 반갑습니다. 주임쌤입니다.
1: 예, 예, 예. 그냥 예. 오십시오.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이분을 보담에.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수고가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3: 그, 예, 지난주에 그, 저, 제가 소변이 저래갖고.
1: 예.
3: 그래서 그, 저, 박은덕 그, 저, 원장님을 만나서 예, 첨약을, 중약을 줘왔어요.
1: 예.
3: 그래서 한 주 써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아요.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그래서 한 번 더, 저,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예.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예. 예,
4: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저는 예, 항상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리고 귀하게는 이거 손발이 막 저리고, 그리고 이 다리부터 있잖아요. 이 아래 이 장단지 여기가 저리고 막 쏘고, 예, 이래가지고, 예. 그리고 특별히 모임도 이게 저기 걸자 뭐 발바닥이 발바닥이가 예 뭐 송아들로 찌르는 것처럼 바, 뭐 아파서 걸지 못하겠어요.
1: 예.
4: 예. 예 이러고도 있다가 저기 기태 중이 저기 광고를 듣고 가서 그 강철수 주임 이사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주일간은
1: 예, 예. 예
4: 치료가 그래서 저기 초약도 짓고 그리고 저기 친구도 맞고 이래가지고. 한 일곱 날을 치료 받고 보니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아프 슬로 아픕니다. 지금은
1: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4: 예, 예, 예. 저 예, 그래가지고 오늘 또 가서 보이려고 저 예약하려고 전화하는 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4: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우리 신경내과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잠을 말저에 잘 자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전황을 놓고 본다 때 대략 보게 되면 5억 정도인데 40% 정도나 차지합니다. 이런 말이죠. 장기간의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전기가 허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 자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기라든가 이러한 말죠. 감염성 질병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심뇌혈관 질병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만성 질병을 인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죠. 정신교통의 질병을 또 인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말이죠 졸리란데 초조해지는 이런 병증 그러니까 이러한 신경내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신다면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5: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신천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사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춰 예정합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의 선전 강연조가 일정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회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반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습금병 종석이나 체육은 나라의 강성, 민족의 진흥에 대한 꿈을 담고 있는 바 체육이 강하면 중국이 강하고 국군이 흥하면 체육도 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연 내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처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고 대중 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특색 경기 브랜드를 빛내 민족 전통 체육을 1층 발전시키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법예체육장에 들어서면 여러민족 전통체육 집중훈련팀 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곳곳에는 긴장하고도 열띤 훈련 열기가 넘쳐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선수들이 힘차게 몸을 움직이며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네는 여자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네가 올라간 최고 높이와 규정된 시간에 방울을 치는 횟수를 겨룹니다. 경기는 개인 종목과 2인 종목으로 나뉘며 체중에 따라 조별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자신 경주는 팀원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종목입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한상의 긴 판자신을 함께 신고 달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보폭과 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민족건강체조 진주공 민족무술팀 선수들도 실내 체육장에서 땀덩이를 쏟으며 김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광범위한 대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운동회는 민족 전통체육을 담채로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 꿈 이루자를 주제로 여러 민족 대중을 응집시키는 중요한 행사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법촉진법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을 하는 중요한 담채입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모두 16개 종목을 설치했는데 그중 경기 종목이 11개, 공연 종목이 5개입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109명으로 구성이 된 대표단을 조직하여 근해 널뛰기, 진주공, 민족건강체조, 민족식 실험, 민족무술, 윷놀이 등 10개 경기 종목과 팽이, 판자신, 경주, 활쏘기 등 5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게 됩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조영맹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경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은 여전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죠. 동료들과 적극 협력하여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신미혜입니다. 반자신 경주는 단결과 협력을 시험하는 민족 전통 체육 종목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 반자신 경주팀은 금메달 3매와 은메달 1매를 따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연변을 대표해서 경기에 참가하기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완강하게 분투하는 경기 정신을 경유하면서 품격과 소질을 보여주고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정신 풍모를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4년에 반포 실시된 연면 조선족 자치조 소수민족 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조례 법치 보장에 의탁을 해 우리 조에서는 자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며 중소학교, 체육학교, 대학교 일체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그네 널뜨기, 민족식 씨름 등 여러 종목이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되었으며 여러 명의 각급 무형문화재 전승기를 부여해 민족 전통 체육의 전승 발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강건설 사판공실 주임 지보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반자신 경주를 이용하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 종목을 좋아하게 하는 한편 민족 전통 체육 종목이 길림성과 연변에서 계속 전승되고 발전되도록 일조하랍니다. 2024년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에서 우리조는 1등상 24개, 2등상 16개, 3등상 12개를 따내어 총 52매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4년 해남 사마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대회에서 우리조는 길림성을 대표하여 근해 민족 건강제조, 민족식 씨름, 민족 무술 등 4개 경기 종목과 널뛰기, 윷놀이 등 4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여 도합 25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조는 성숙한 경기 조직 경험과 완비된 시설, 짙은 민족 단결 부리기에 힘입어 4년 후 열리는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개최권을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반년 내 우리조에서는 시정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전통 체육의 교정 400구역, 풍경구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경기, 체험공연, 취미활동 등을 상시적으로 펼쳐봤습니다. 동시에 체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민족 전통 체육의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며 특색인 체험전경과 견학코스를 조성해 민족 전통 체육 문화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지속적으로 결집하여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체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 공사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대상은 올해 4월 10일에 착공됐습니다. 시공 구간은 북쪽으로 애달로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인밀로와 연결되며 도로 전체 길이는 720m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표층 포장 공사를 제외한 기타 도로 주체 공사는 모두 완공됐습니다. 현재 시공팀은 인밀로 보조도로 빗물도관 나머지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10일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지역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도시도로망 배치를 보완해 주민들의 출행 쾌적도와 구역 통행 효율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도시도로망 보완과 교통병목구간 소통은 연길시에서 도시갱신을 추진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는 도시도로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으로 영춘거리, 광진거리 등 15갈래 도로의 건설 개조를 완수했으며 루계로 약 7.79km의 도로를 소통시켜 여러 곳의 교통 병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도시 단절도로에 초점을 맞추어 선으로 동진거리, 인품거리, 우이로, 와룡서거리, 민주거리 남쪽 구간, 영춘 남거리 등 6갈래 도로 소통 개조 대상을 실시했는데 개조 총 길이가 약 2.51km입니다.
2: 주민족사무위원회의 선전강연조가 일전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전강연조 성원들은 사백구역 대종과 둘러앉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융합식 사백구역 환경조성,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촉진 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면주 3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융합식 사백구역 건설 실제와 결과하여 법률 조문을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 사백구역 주민 주오가입니다.
0: 通过决心呢，我。
2: 학습을 통해서 민족 대단결의 의의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민족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민족 단계를 잘 다지며 이웃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선전 강의를 끝난 뒤 사비구역 주민들은 불군의 병강 비춘회를 함께 불렀습니다. 모두는 노래와 춤으로 병강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뜨거운 정회를 되새겼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기관 당총지 전

0: 조석의 최뢰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반포 실시된 이래 조민족 사무위원회는 전체 기관 간부를 7개 조로 나누어 사회구역, 농촌, 학교, 부대 등 곳으로 파견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기층에 널리 선전해서 온 사회 고락을 함께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름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연변조 총상회에서는 일전 민영기업가 견학행 체험일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전조 상회 책임자와 우수 민영기업가 대표 40여 명이 변경의 혁명 전통이 깃든 터전과 향촌지능 일선을 찾아 몰입식 견학 실천을 펼침으로써 우리주 민영경제의 지능 발전과 변경 수호 및 지능을 위한 강대한 함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량질 자원에 의탁해 현장 교수, 선전 강연, 주제 당수업, 산업 교류, 이동 중 미니 수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영 기업가들을 위한 학습 교류, 자원 연결, 발전 역량 부여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견학팀은 선으로 용정시 명동촌과 삼합촌, 화룡시 상천촌을 찾아 혁명 전시관, 혁명 유적지, 변경 전망대와 향촌지능 시범기지를 현지 답사하면서 변경 지역 여러 민족 대중의 혁명 이야기를 청취하고 우리주의 민족 단결 창건, 변경 치리, 생태산업, 향촌지능 분야의 실천 성과를 깊이 학습했으며 연변의 대외개방 구역 우세와 특색산업 발전 잠재력을 직관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연변 자동차 임대 봉사업종 상회 회장 조파입니다. 견학기간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우수 기업가들과 교류하고 학습했는데 저에게는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자동차 임대 봉사업에 종사하는 민영 기업가로서 앞으로도 자체 업종 우세에 입각해 연변의 문화관광 출행 수요와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변경 관광의 품질 향상과 승격에 조력하며 실제 행동으로 흥변 부민에 조력하렵니다. 활동기간 주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주공상업연합회 당조 서기이며 주총상회 부회장인 리호가 주재 당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민영기업가들이 변경지역의 우세에 입각해 발전 위치를 정확히 찾고 기업 발전을 전조지능발전의 전반 국면에 주동적으로 융합시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스타일 쇼핑광장 리사장이고 연변조 총상회 집행위원인 왕효입니다. 하루 동안의 몰입식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기층의 변강 건설 이야기로부터 산업 발전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새로운 발전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기업에 적용하고 실물 경제 신용 경영을 견지하며 업종 상회가 단합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겠습니다. 민영 경제의 실천과 담당으로 연변 변강 고품질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변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는 일전 제10년 신주관심사 고장마다 고유한 맛 전문란의 연변냉면 한 그릇에 깃든 시원하고 깊은 맛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냉면이라고 하면서 여름 한창 때에는 냉면집의 하루 최고 고객수가 연인수로 5,0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 연변의 조선족 냉면 제작기에는 길림성 무형 문화 유산 명록이 등재됐습니다.
1: 중국 민족보는 일전 제2면에 길림성 연변조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고 한마음의 힘실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조에서 여러 민족이 집거하는 변강지역 실제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연변 좋은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부민 증수 경로를 넓히는 한편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깊이 추진해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기 보급 브랜드를 구축해 원활한 언어 교류가 대중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추동하며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교량으로 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0: 국제상부는 7월 29일 제4면에 한 마리 킹크랩으로 피어난 바다향 내륙도시 훈촌의 해양개방 비결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촌에서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데 화물 가치는 33억 원을 웃돌고 전국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혼촌 다국전자상거래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2018년 혼촌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은 4,300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42억 원으로 급증을 하여 7년간 300여 배 성장을 가져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변화는 더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변화와 발전 어찌 보게 되면 노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 오늘 프로에서는요, 이 고령화 시대에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오신 노년 세대들이 어떻게 이런 도전에 맞서 행복한 만년 생활을 갖고 갈 것인지 함께 사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는요,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어둔들로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7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네,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확실히 우리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뚜렷한 고속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문득문득 마주하게 되는 이 신생 사물도 참 하루다르게 많죠.
1: 네, 과학기술이 부단히 발전하면서 경제 성장과 이 사회적인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생 사물과 서비스 형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 자료 주행 등 이런 신생 사물과 관련된 단어를 우리가 자주 들어보고 또 자주 어떤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생활에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생 사물로 우선 아마 요즘 제일 화제되는 것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마 제일 화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간단히 말하면 사용자가 문자나 혹은 구도로 명령을 내리는 제어를 주스라면 거기에 따라서 뭐 문장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영상이나 음악 등 이런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도 자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갬빗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공지능의 발전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출시된 딥시크가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 전세적으로 뭐 가격도 값싸고 아주 공능이 좋다고 이렇게 충격을 일으켰는데 올해 오니까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AI 스타트업 기업인 문샷 AI에서 개발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인 이 키미 K3라는 이런 모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인데 저렴한 가격에 또 이 네. 오픈 웨이트 방식으로 공개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키미 쇼크라는 것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 발전이 아주 빠르죠. 예. 그리고 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중요한 신생 사물 소개자는 아마도 그 인간형 로봇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로봇도 우리가 그 춘절만에서 막 로봇가 춤추고 하던 게 어제는 막 뭐 무술도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다양해지고 그 능력과 신용성도 아주 빨리 이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인간형 로봇의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려서 그때 기록이 작년에 기록이 2시간 남짓한 기록입니다.
0: 봤어요. 생방송 진행으로. 예.
1: 근데 올해 오니까 1년이 지나니까 올해는 작년에 걸린 시간이 뭐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50분 26초라는 시간인데 이것이 그 인간이 제일 빨리 달리는 이 남자 선수보다도 더 빠른 인간의 기록을 초과한 정도로 저는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1년 사이에 이런 변화들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가 그 크죠. 예. 그래서 이미 실제로 그 가정에서나 기업에서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간형 이런 로봇을

뭐 전문 판매하는 매장도 생겨났고 산업 분야에서는 보편적인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인간형 로봇의 어떤 전면 활용 시대가 우리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인간형 로봇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뭐 볼도 차고 아마 이런 것

0: 그냥 로버트가 이 거동이 불편한 로인들 돌보는 이런 간병인을 늘려서 로인을 부추가거나 뭐 또 이 상성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버트가 이 고독한 로인을 상대로 뭐 대화도 나누고 노래도 들려주고 뭐든 뭐 그 같이 산보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또 지금 인터넷과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인터넷 플러스 간호 서비스라는 것이 지금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로인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공지능 탑재 그런 작용 설비들, 지금 몸에다 입는 뭐 이런 설비들도 많은데, 그러면 대한민국 그 거동이 불편한 로인들이 그걸 착용하면은 뭐 자유롭게 좀 걸어도 다닐 수 있고 뭐 등산하는 것도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신생 사물들이 많이 또 그리고 빠르게 나타나고 변하다 보니까 아,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로한들이 호소할 때도 있죠. 예.
1: 네.
0: 하지만 이 신생 사물의 출현은 사회 발전이 필연적인 결과이고 또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 자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각 세대의 심리 차이를 이해하면서 로는 세대도 이게 적응할 수 있게끔 돕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는 세대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할 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생 사물을 조회를 해보고 또 접촉해보고 또 자신의 실생활에 맞게 실용적으로 사용하면서 로년기 삶질 향상에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신생 사물의 육속적인 출현 그리고 노년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도전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노인분들이 이런 신생 사물 앞에서 많이 당황해하는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세상 출현이 이 무슨 단순한 어떤 개별적인 물건이나 서비스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운영 전체의 이 거대한 변화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그 정말 당황한 충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뭐 중년층만 해도 아마 학창시절부터 뭐 컴퓨터나 인터넷도 접하면서 이 단계별로 긴 시간에 걸쳐 이 적응이 오니까 우리는 이게 되게 괜찮게 적응할 수 있는데 그러는 시대에 많은 분들 보면은 그 청소년 시기는 물론 이 어때는 은퇴하기 전까지도 거의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이 디지털 기반이 변화가 낯설고도 적응이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마 제일 전형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10년 초부터 이 스마트폰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15년 전으로 이 전민 보급 시대에서 정말 로인들도 그때부터는 이걸 다 들고 있는데 거의. 그래서 이 근 10년이지만 이 사이에 그 스마트폰의 응용으로 정말 많은 신생 사물과 또 신생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이 많은 로인분들이 정말 당황스럽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신생 서비스들이 다 그 스마트폰에 내장된 앱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로인분들이 그 편리함을 제대로 이거 잘 조정 못하면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당황이 하고 어떤 또 불편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좀 좌절감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래하면 우리가 이제 행을 주는 로인들이 뭐 비행기 표나 고속도로에서 표를 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뭐 번거롭다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그 돈이 잘못 나갈까봐 두려워서 자네나 또 주변이 젊은이한테 부탁해야 하거나 젊은 시대들은 너무 손쉽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는 뭐 우리 음식 배달을 지금 하는 거는 뭐 정말 네. 어린애들도 막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이 예약 자동차 이용 서비스도 이런 것들도 로인들은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아직 연결은 그렇게 없지만은 북경이나 뭐 무한 심수 등 있는 그 무인 자를 주행 택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정말 그 생활의 어떤 일부로 되어 있는데 로인들도 그 좀 호기심 때문에도 그걸 타려고 해도 그걸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다 이 스마트폰의 문택시 그 예약 앱을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걸 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즉 이 한 가지 신생 사물에 맡겨서 내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새롭게 나타난 다른 신생 사물도 잘 이용하지 못하여 이 신생 사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멀리하게 되는 이런 어떤 잘못된 순환으로 들어서기도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1: 네.
0: 그러므로 이 로는 시대 이러한 디지털 격차로 인해 생겨나는 신생 사물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정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불안 심리 심적 원인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젊은 시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어느 시대에

0: 이 지적 결핍이라는 불안 심리 심속 원인은 크게 나눠서 생리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리적 원인으로는 로는 기능이 신체 기능이 저하와 더불어 이 인지의 기능 면에서도 로는 시대는 나이가 들수록 이 네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기억, 특히 그 단기억을 하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이런 그 앱이 조작 단계를 로는한테 배워줘도 쉽게 잊어버리거나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도 그 실제 조작을 뭐 연습할 때는 됐는데 실제 조작이라면 또 실패하거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거부하게 되고 또 좌절감도 느끼게 되고 이런데. 또 우리 이 전적 로인들은 이 언어 환경이 장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로인들은 그 주로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조작 설명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억하거나 조작하는 부분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당황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 심적 원인으로는 이 자존심이 상해하는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때는 그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기둥인 존재로 있다가 이 신생 사물을 만나서 아주 간단한 문제나 이런 것도 뭐 어떤 자네나 손자 손에게 물어봐야 하는 이런 그 역할 전환이 어떤 그 정말 자존심이 강한 여러분들한테는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내가 어떤 쓸모 없어졌다거나 내가 나이 들어서도 멍청해졌다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평가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신생 사물을 내가 그런 걸 뭐 접촉하면 되니까 뭐 그러면 되겠지 하면서 그 려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경우도 바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이 신생 사물에 대한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텔레비전에 이런 뉴스 등을 보면은 뭐 지금 우리말은 보이스피싱으로 어른들이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뭐 허위 링크를 잘못 넣어서 은행 카드 돈이 빠져나갔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런 부정 일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나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 철저히 또 회피하려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새로운 기술은 부단히 발전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게 좋은 면이 쓰이면 좋지만은 어떤 악용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어떤 그 로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그 방법도 점점 어디가랑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전화를 걸어서 뭐 자네 목소리로 이렇게 그 해서 뭐 그 좀 사기를 치거나 했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도 똑같이 변조하고 심지어 그 로인이 뭐 자네 사진이 한 장만 있으면은 인공지능에서 그 자네 저 사진에서 어떤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맞아요. 또 실시간으로 맞아요. 영상 통화도 막 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로인들은 그것이 가짜인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건지를 구별 못하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자네들은 또 당연히 이런 걸 또 어떤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도 있다면은 로인들은 그것이 무서우면 아예 겸 난 다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거부하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인들의 신생 사물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은 그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있는 집의 로인들이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잘 려야하고 그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그 대책을 대려고 우리가 로인들과 함께 그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네. 노력하는 분들은 좀 더 뭐 비전을 가지고 아니면은 두려워하다 보게 되면은 주춤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런 신생사물을 무작정 거부해 버리면은 시대 나고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뭐 노년 세대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0: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어떤 시대에 나고자 들겠다는 로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인들도 이 신생사물을 무작정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현대일이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를 이해하려 하고 또 이 시대에 융합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또 지역사회와 잘 연결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실은 로인 세대들은 쉽게 그 신생사물을 수용하고 이용하려는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비교적 이 모순되고 또 복잡한 심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고민하고 곤혹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로인도 스스로의 시대의 라고자로 되겠다고 자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대의 라고자로 된다는 것은 이 사회적인 신분을 상실하고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와 동떨어진 삶을 살려는 로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로인 세대들은 바로 자신이 살은 어떤 삶의 경험으로부터 유한 모순되는 여러 가지 심리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좌우왕하기도 하고 의심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 쓰지 못하면서 라고자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우선 그 기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로인들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인 시대는 장기간 그

0: 이 아날로그 전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대형 물건 같은 건 정말 직접 내가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되죠. 뭘 사자면은. 그게 또 사람들과도 만나는 것도 뭐 영상통화나 이런 것보다도 대면에서 말하고 이런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디지털 신생 사물은 많은 것들이 그 우리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이런 화면에서 어떤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보면 자네들이 그 인터넷으로 지금 좀 모든 물건을 거의 다 인터넷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네들이 그 생활용품을 주문해 주거나 지금 뭐 채소 같은 것들도 정말 신선한 채소를 뭐 주문해서 배달시켜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바로 그걸 얻은 분들을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시장에 가서 내들 그 물건을 정말 좋은 물건인가 보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을 직접 그 만나서 가격도 흥정하면서 제가 어찌 보면 좀 인정미가 넘치는 방식을 우리가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자존감 유지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데 주저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말 70, 80대 어른들이라면은 젊은 시절을 그분들이 젊은 시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때 자네들은 아주 어릴 때 우리가 텔레비라면 그때 뭐 수동으로 막 작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옆으로 비틀기도 하는 그런 흑백 텔레비전이나 뭐 채색 텔레비전도 그 조사 방법들을 애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녹음기나 세탁기 등 그때 말하면 그게 바로 신생 사물인데 그런 걸 사용하면서 당시에는 전혀 그 라고자가 아니고 시대에 잘 맞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변한 시대를 살아면서 그 수많은 경험을 했고 또 자성감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데 지금 와서 정말 어떤 자녀한테거나 뭐 손자한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어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그 또 어떤 그 여러분들 잘 하지 못하면 귀찮아하거나 이런 모습을 어떤 분들이 보이기는 하면은 그런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포기하면서 라고자로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인지 과보에 걸려서 너무 피곤해서 사회적인 새로운 변화에 따르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즐겁기만 한 일일 수도 있지만 많은 이런 세대들은 이 새로운 것 등 배운 것이 정말 매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힘든 고역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쭉 그게 원래 뭐 순서적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쉽게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뭐 위챗이란 것을 어떤 어른들은 겨우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 걸 알았는데 어떤 또 그걸 또 가니까 어떤 또 위챗을 또 돈도 다 그걸 물어야 되지. 뭐 결제하는 걸, 그 다음에 어느 또 안면 인식을 하는 걸 더 배워야 되고, 그거 꺼내니까 식당 가서 어떤 주문하고도 어떤 우리가 종이로 된 메뉴가 없이 어떤 그 QR코드로 스캔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배우자면은 우리는 그것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생 사물에서 주동적인 선택 거부를 우리가 어떤 이거 시대라고 자르고 단정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신생사물을 아주 뭐 생활에서 많이 응용하고 아주 편리하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걸 보면 로원들한테는 그게 뭐 도움을 줄 수 없거나 불필요하다면 그걸 로원이 뭐 쓰지 않거나 거부한 자체를 우리가 라고 자르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위챗도 좋고 뭐 틱톡도 좋고 지금 그 잘 사용하는 로원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 보면은 뭐 낚시질을 하거나 또 가정 농장에 가서 채소를 키우는 것이 취미여서 늘 밖에서 그 야외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게 그 재밌고 그것이 딱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지금 뭐 틱톡이거나 유채 같은 걸 안 쓰는 거는 뭐 생활에 필요 거의 없으면 안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나가자라고 우리가 사용해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로인들이 시대의 라고자로 된다는 것이 본질은 그 신생사물이었던 조사기술을 모르거나 뭐 서투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감정적으로 단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인기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는 로인들이 정신건강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로인들이 진짜 시대의 라고자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이 따뜻함과 배려도 느낄 수 있고 이해받고 존중받는 느낌 속에서 생활을 하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할지인데 또 로인분들이 뭐 이런저런 뭐 신생사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받아들이는 노력이 사실 또한 필요할 겁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

0: 싶다고 이제 보는 겁니까?
1: 네, 로는 시대가 신생 사물을 받아들이는 노력하면서 노력의 핵심은 그 스스로 심리 장벽을 허물고 자신에게 맞는 리듬과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우선 스스로 심적 장벽을 허무는 관건은 이 신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배우는 그 목적이 명확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거 지금 로렌 시대를 보면은 정말 젊어서부터 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헌신하는 것이 몸에 배해서 많은 일들을 할 때는 다 뭐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신생 사물을 배울 때도 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배운다면은 이 좀 억지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배우니까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상을 접수하고 사용하는 것을 내가 나한테 어떻게 잘 이용하자거나 나한테 뭐 나의 생활에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뭐 급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잘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받아들이고 실생활에 응용한 주체는 언제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기하여서 자신이 행복하라는 생활을 위해서 배우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용주의적으로 정말 자기 꼭 필요한 신함을 요하고 배우기 때문에 자기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야 되고 또 응용 가능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바로 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 자신에게 맞는 리듬으로 신신함을 받아들이고 배워나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러는 게는 새로운 것을 어떤 기억하기도 힘들고 기억에도 더 쉽게 잊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그러는 게 인적 특점에 맞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그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막 신경이 흐르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반복해서 배우려는 생각도 가지고 이 천천히 배우자는 마음가짐으로 신신사물을 뉘어야 하고 또 접촉하고 또 시대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익히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이 신신사물을 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기존의 흥취와의 기초에서 접근하면 좋은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유체술 배운다, 뭐 동상을 하는 걸 배운다 하는데 그저 막무가내로 배우자면은 그것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장기를 두기 좋아하는 론이라면은 지금 인공지능과 장기를 두는 앱을 잘 알아보고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그 장기를 그 안에서도 들 수 있고 하면 자기가 흥취 가지는 거니까 잘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악기를 다른 분들이라면은 그 악기 연주법에 관한 이런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또 자기가 연주한 것을 어떤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 등도 려야하려면 그것이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0: 네.
1: 이렇게 그 자기 흥취에로부터 접근하면 접수하기도 쉽고 또 실패했을 때도 재도전하려는 동력도 크기 때문에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견제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러닝의 특징과 자기 개인의 특징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 익히려고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상을 배움에 있어서 한 번에 그저 한 가지만 익히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배우자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래하면은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뭐 계속 그 QR코드로 결제하는 방법. 지금 많은 분들은 유체서 사용하는데 그 QR코드로 결제하는 건 좀 어때는 보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실제로 해보면서 익히고 또 그것이 그래서 되면은 또 다음 주에 가서는 뭐 또 인공지능과 또 대화하고 지시하는 방법도 해보고 시도하면 좋은 거죠. 지금 많은 그 뭐 인공지능 앱 뭐 소리로서 무슨 명령하면 뭐 알려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 잘 익숙하지 못하고 그걸 또 배우면은 그걸 또 자주 하고 그러면 일상생활의 일부로 활용하면은 그다음에 그것이 익혀진단 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디지털 결제가 지금 로운드 일상생활에서 아주 편리하지만 그 어떤 분들은 그 돈이 그 보이지 않니까 로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돈이 실제로 현금이 보이지 않니까나 그 돈이 그저 막 나갈 것 같아서 돈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 불안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못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인들도 돈도 아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뭐 가족들이 뭐 설정해줘서 연습으로 작은 금액만 먼저 위치해서 뭐 돈에 가서 무슨 어떤 채소 사거나 할 때 뭐 미용원 식스거나 이렇게 바로 써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제해서 그래서 한 몇 번 써보니까 확실히 돈이 그저 딱딱 맞게 나가는구나를 알면은 그 신뢰감이 생기고 하면 로인들도 바로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0: 근데 어떤 노인들이 거부감을 가지게끔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는 몇만 원에 빠져나가서 뭐 이런 경우 왜 그걸 조작해가지고 이렇지 뭐
1: 그렇죠.
0: 모르면 아예 좋았을 텐데 몇백 원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 7, 80세 노인들.
1: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금융 사기당

0: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방지하는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으로 노인들이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마음을 활짝 열고 신상을 받아들이려면 그 작은 마음에 내키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세대 실생활 속에서 많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래도 뭐 다행인 것은요, 요즘 세상에서는 또 노인들이라도 노인들이라도 또 신생사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배울 수 있는 경로도 참 많다는 점 아닐까요?
0: 네, 그렇죠. 노인들이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정말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1: 예. 네.
0: 그래서 신생사물을 받아들인 자체가 이러한 학습경을 높이는 과정도 되기 때문에 신생사물을 통해서 또 다른 신생사물을 부단히 배우는 이런 양성순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러닝 시대라고 해도 실제로 매 러닝부들이 이미 닦아놓은 그 학습초나 또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따라서 그 학습경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수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게 지속적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족한테서 배우면 되죠. 그러니까 가족한테서 배우는 제일 큰 장점은 불안감 없이 자기 수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 세대가 어떤 러니 신생사물의 학습 그 기술을 배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러니지 할 정도로 그 따라서 배워주면은 뭐 휴대폰을 보러 신생사물에 대한 조작 과정들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저장해줘서 아 이걸 보면서 다음번에도 하셔야 하면은 어떤 그 알기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뭐 애들은 정말 PPT 같은 것도 쉽게 만드니까 그걸로 어떤 그림이나 통해서 이 설명서를 만들어줘서 그걸 전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효과적인 학습 이루어지게 우리가 가족들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한테서 배우는 다른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죠. 그러니까 가정 화목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러인들이 뭐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역할 전환에서 러인들도 젊은 세대에게 어떤 요리를 하거나 뭐 꽃을 키우는 방법이거나 뭐 이미 소실했던 전통 기술을 가르쳐도 줄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그 러인들도 자가치도 높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한테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매우 그 중시할 한 가지 주의점이라면 우리가 앞에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인내심을 가지고 러인들이 좌절하지 않게 천천히 배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 가깝고 스스럼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때는 뭐 재촉하거나 여러 번 반복할 때 그 자기도 모르게 된 또 러인들한테 짜증내거나 이래서 러인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배울 수 있게 가족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배워주려는 각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러인들이 이 소속감을 느끼는 지역사회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제 사람들과 대면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인들이 생활하는 사회구역이나 뭐 이런 활동층 등에서 조직하는 여러 가지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우리 연변 지역 여러 사회구역에서도 어떤 이 스마트폰의 사용 방법이나 뭐 컴퓨터 사용 방법 혹은 지금 뭐 그 사진 촬영 뭐 바로 이제 금방 얘기했던 그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은 그 사기 방지 방법 등도 이 사회구역에서 그 활동 장소에서 강사성에다 배워주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구역 그 사무소에 찾아가서 문의해서 바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동년배 자주 학습 그룹으로 서로 배워주고 배우기도 하고 체험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 각자가 능력이는 방면에 달라서 다 뭐 이 조작하는 것 신상 사물을 다 없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배워주고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장점은 하나는 뭐 완전히 뭐 무료거나 또 매우 낮은 재료비만 받는 이런 본격적인 학습 배우는 첫 시작을 위해서 잘 될 수 있고 다른 하나의 장점은 이 친구나 이웃과 같이 배우면서 이 학습 분위기가 하애롭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도울 수 있어서 이런 데 때는 아주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와서 뭐 외로움도 달래고 또 이걸 뭐 어떤 젊은이한테 물어보자면 좀 부끄러워서 물어보지 못한 것들로 동료배들면 서로 어느 만한 정도를 다 아니까 서로 이걸 물어도 보고 또 서로의 고충도 공감하면서 이런 심적 지지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로하는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내용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국가 로하는 대학으로부터 뭐 각현 시에르기까지 로하는 대학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해서 어떤

0: 동영상 제작이나 온라인 쇼핑 뭐 지금 그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로인들이 이 내용을 배우고 실제 응용한 로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각 현지 로인대에 가서 문의하거나 또 인터넷으로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 먹고 배우자면은 배울 경로는 정말 많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가 이런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배우고자 하는 로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자유롭게 이런 신선한 삶과 시대에 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노인들이 신생 사물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감에 있어서 주변에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예.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점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예,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론들이 집에서 배우든 사회에서 배우든 혹은 뭐 온라인에서 배우더라도 많은 경우 지금 배워준 사람 얻은 젊은 세대가 많이 배워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느 세대가 이 신상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데 진정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젊은 세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면에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절대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배워줘야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든 이 절대적인 인내심이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어떤 비난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인들이 배울 때 정말 여러 번 배워줘도 그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배워줘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지금 발언하는 세대들은 밥 먹는 거, 뭐, 옷 입는 거, 걷는 거, 말하는 거, 그, 아이들한테 정말 뭐, 어떤 건 몇십 번, 몇백 번, 정말 몇천 번도 반복해서 우리가 배워줘서 우리도 배운 건데, 그 부모님들 바로 어떤 로는 세대로 되었는데, 우리가 거꾸로 그게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저는 그 인내심 가지고 배워주는 것도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둘째로는 그 안정감을 주고 이 탐식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로인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조사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돈이 잘못 나가나 이런 걸 로인들 자꾸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이거 뭐 눌러도 되는지 잘못 누르면 뭐 고장나지 않는지 로인들이 이게 무서워서 그 자꾸 못하겠다 하는데
1: 가르쳐 주는데 잘못 눌러서 다 그 저 삭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정말 그 아주 편리한 기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눌러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지금은 뭐 안에 돈이 없게 설정해 놨으니까 절대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법을 장악하면은 우리가 좀 로인들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면서 적극적인 사용을 경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1: 한 번 모르면 열 번, 열 번 모르면 백 번이래요.
0: 네, 요즘에는 그렇죠.
1: 그냥 나중에 스스로 알아가고 또.
0: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자유롭고 안심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자원과 보장을 제공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에 어떤 배우자면 실제 그 비용도 필요하니까 경제적인 지원이나 뭐 로는 대학이 뭐 인터넷 신청을 도와준 등 이렇게 순조롭게 배우는 단계까지 닫아서 이끌어줘야 그 다음에 더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보면은 어린 자녀를 우리가 과보하듯이 모든 일을 이 늙은 부모님 대신에 처리해주는 현상도 우리가 저는 피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도의 마음에서 혹은 또 어때는 로인들이 뭘 조작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고 잘 하지 못하니까 또 몇 번 반복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뭐 이 인터넷 쇼핑이나 뭐 지금 병원의 그 진료의학 같은 것도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그래서 젊은 시대들이 다 대신해서 주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러면 로인들은 스스로 그 신상물을 접촉하고 연습할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러므로 좀 이제 내심성 있게 그 시간이 들더라도 그걸 바로 로인들이 직접 해보게 하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지금 한으로 그 상방법을 잘 모르면은 조선어로 뭐 옆에다 이거 뭐 그 글자를 써서 종이나 목체에 적어줘서 스스로 하는 것을 경대해서 했던 건 로인들도 뭐 정말 뭐 병원 가는 예약도 자기들 할 수 있거나 뭐 인터넷 쇼핑도 자기들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게끔 우리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바로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네. 예. 끝으로 우리 신생 사물에 대한 노년 세대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개괄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노년 시대가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사물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노년기 삶의 질에 깊고 긍정적인 전방위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신생사물을 자기 생활에 응용할 수 있을 때 로연들은 다시 그 삶에 대해

0: 대한 자아통제감을 얻으며 러닝기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 모바일 결제나 퇴직금 조회, 뭐 음식이나 생필품 배달 서비스 등을 자녀나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아통제감 있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바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생삼을 활용해서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연결 고리를 강화하면 저는 시대는 다양한 인연층이 삶들과 결혼하면서 이 사회의 모든 산도가 함께 존엄을 지키고 또 심적 안정과 평화를 이룬 이런 유해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결만이 확장되면은 저는 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 고독감이 완화되면서 일상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신체와 정신 건강면서의 활력도 바로 개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정말 새로운 사물을 많이 받아들이면 좋죠.
1: 그렇죠.
0: 그리고 신생 사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습 자체가 러는 시대의 어떤 정신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성취감도 안겨줘서 러는 게 어떤 자아가치 재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정말 동영상도 자들 찍어서 올리고 막 라이브 방송도 할 때는 정말 그런 성취감이 크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것이 러는 생활을 바로 풍부해주게 하는 바로 그 자체로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시대가 신생 사물이 넘치는 시대도 여전히 선택이 자유, 삶이 존엄성을 지키며 사회와의 연결 속에서 인간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즐겁고 만족스러운 고품질 연기를 보내게 하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러닝 세대를 바로 인내심 있게 배워도 주고 같이도 동참해서 뭐 활동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젊은 세대들로 이 러닝과 어울리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러닝 세대와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
1: 저도 예.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녀 후배들 제자들 예. 많이 도움을 받아요.
0: 예,
1: 컴퓨터 제작 무슨 올리고 내리우고 예. 새롭게 그 뭐 컴퓨터 조작이라든가 예. 인터넷 영상 예. 올릴 때는 예. 좀 더 어렵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 그렇죠.
1: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서 많은 걸 배워갑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빠른 시대에 그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신생사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노년 세대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신생사물을 받아들이고 사회 변화에 적극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풀어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주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